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윤 선생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가정 영어로 해야죠. 오. 자, 제목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
1: 아하.
0: 아이들이 신발을 네. 참 좋아하잖아요.
1: 진짜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발에 일단 보석 박혀야 되고요. 가끔가다 불 들어와야 돼요.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
0: 막 삑삑 소리도 나야 되고.
1: 근데 어떻게 하세요?
0: 아기들은 네. 발이 또 빨리 크니까 나 이거 조금 다른 것도 원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금방 작아지니까 네. 솔직히 새 신발 사서 신기가 좀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중학생 정도 되고 막 네. 고등학생 되면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1: 그렇죠.
0: 이거 방금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1: 엄마 나 이거 있어. 괜히 샀어.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은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아,
1: 아우,
0: 이런 게
1: 그럼
0: 또,
1: 안살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꼭 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게
0: 이거는 특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들면 그때는 뭐별 상관 안 하는데,
1: 그쵸.
0: 이또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면은,
1: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0: 아,
1: 해야지.
0: that's right.
1: 예, 그런 마음 알아요.
0: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 사줬었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유행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민감.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새 신발이 사고 싶다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응?
2: What's wrong?
1: I have not these shoes. Everyone have shoes.
2: You have not these shoes.
1: 네, so I need this. I need.
2: Everyone else has these.
1: Everyone, 진짜로. Real.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어?
2: I
1: I.
2: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이거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이거 아예 벗을 거야.
2: What?
1: 응?
2: What's wrong?
1: This is past. Past.
2: Past?
1: 네. Everybody hate this. So, I hate wear these shoes.
2: What? Oh,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에?
2: Money
1: 아니.
2: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나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빠?
2: Huh?
1: Tree?
2: Yeah, money doesn't grow on trees.
1: 아, 나무에서 돈이 안 자란다고?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야. New shoes. New
2: Last
1: shoes.
2: week.
1: No, that shoes is
2: Oh, my.
1: not famous. Very, these shoes, please.
2: No.
1: Please.
0: 아, 이 아빠와 딸의 이제 대화 같아요, 느낌 보니까.
1: 그쵸.
0: 근데 이게 또참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막, 뭐,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 그죠.
0: 동시에 또,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1: 아,
0: 있겠다.
1: 서운하죠.
0: Right.
1: 왜냐면 그때는 진짜 친구가 거의 전부인 시절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친구가 이거 샀는데 좋다더라, 이거 샀는데 좀 약간 어깨 올라가더라 하면, 그래? 그럼 나도가 되죠.
0: 이게 진짜,
1: 예.
0: 왜냐면 우리도 사실 다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1: 그쵸.
0: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1: 예.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4: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4: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게요. 아니,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이거 가볼게요.
1: Everyone has this, but me.
0: 자,
1: 아,
0: everyone, 모두가.
1: 모두가 has, 갖고 있대요.
0: 뭘요?
1: These, 이 신발들.
0: But 근데 난 있어요?
1: me. 하지만 나는.
0: 오, 하지만 나는, 좋은데요?
1: 그렇죠. 느낌 자체가 자기는 없단
0: 네.
1: 얘기예요. 예. 그 여기에는 shoes겠네요.
0: 아하.
1: shoes.
0: 오케이.
1: 예.
0: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살짝
1: 그쵸.
0: 멈췄을 때 스펠링 틀릴 뻔했는데.
1: 에.
0: 자, shoes, right? Shoes.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정답 맞습니다. Right.
1: 오호.
0: 자, 당연히 신발은 shoe이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 뭐, 한 켤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shoes, 복수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쵸?
1: 그쵸.
0: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운동화?
1: 운동하는 스니커.
0: 맞아요. 자,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1: 아, 자, 스니커즈.
0: 복수라면?
1: 네.
0: 그렇죠. 자,
1: sneakers.
0: sneakers, 스펠링이 아쉽게도
1: 오? 오?
0: 틀립니다.
1: 언제 바뀌었죠?
0: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네, 영어 생길 때부터.
1: 그래요?
0: 자, EA라고 하는 게 sneakers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얘도 운동화인데 복수로 취급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뭘까요?
1: 주어가 여기는 has겠네요. has.
0: has가 주어인가요?
1: 아, 주어는 everyone.
0: 그렇죠.
1: 예.
0: 저 이건 동사라고 하는
1: 그렇죠.
0: 건데요.
1: 예.
0: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 everyone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1: everybody.
0: 뭐?
1: 에, everybody. everybody는요.
0: 저희 죄송한데요.
1: 아, 빠르게
0: 아,
1: 해야죠.
0: 빠르게 해야
1: 더 많은
0: 되니까. 더 많은
1: 정보를,
0: 정보를
1: 예,
0: 위해서.
1: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0: 에브리바디. 알겠습니다.
1: everybody.
0: 멀어서 그렇다고 칠게요.
1: 예.
0: Alright. Everyone, everybody. 다 모두 다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1: 어,
0: 그래서
1: 그러게요.
0: everyone have가 아니라
1: has가 됐네요.
0: has. 그렇습니다. Everyone has.
1: 아.
0: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문장 쓸때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1: 아,
0: Okay? So just be
1: 네네.
0: careful. Alright. 자, 그런데 보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여기까지만 쓰고 그 뒤에 더 섭섭한 거는 나를 뺐기 때문에. 나만 빼고, right? 우리가 뭔가를 빼고라고 할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뭐를 제외하고 빼고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
1: 알죠?
0: What is it?
1: except.
0: Except.
1: except.
0: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꼭
1: 아.
0: 그게 뭐 격식이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그거 써도 되고요. 더 캐주얼하게 but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1: 오.
0: but 쓰고 나서 목적어 쓰면 목적어만 빼고란 뜻입니다. Alright, everyone but you. 그러면 너만 빼고 모두들 이렇게 실제로 써요.
1: 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슬기 씨의 해석 방법도 너무 리스펙트해요. 아까 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 맞잖아요, 실제로. 와이,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을 fail 했어. 오, 나, 와, 대박이다. 나 공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자, 모두가 그 exam을
1: Fail.
0: fail 했다. 한마디로 뭐 낙제했다. 그러면 일단은
1: Everyone failed
0: the
1: the exam,
0: 나만 빼고.
1: but me.
0: But me. 하지만 난 통과했어. 이런 느낌. 오, 좋은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만 빼고, 힘으로 가게, 힘. 그만 빼고, 이 장난감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Everyone has these toys,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Right?
1: 네.
0: This toy, but him.
1: 아, this toy.
0: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So, but 뒤에는 사실 없어도 말은 돼야 돼요. 그쵸?
1: 그 이렇게.
0: 어허.
1: 네.
0: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Everyone has this toy but me. But him.
1: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반격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새 신발 사줬잖아.
1: 아우, 정말. I bought you. 나는 너에게 사줬어. A new pair of shoes를 끊을까요?
0: 이 정도부터
1: 거기서도 끊어도
0: 끊을게요.
1: 되고. 예,
0: 언제 사줬어요,
1: 그리고
0: 근데?
1: 지난주.
0: 지난주에.
1: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난주를 뜻하는 last week. 네,겠네요.
0: One word인가요? Two
1: 아니요.
0: words인가요?
1: 띄워주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All right, so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정답?
1: Yes.
0: Perfect. Last week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1: 네.
0: Hold on one second, right? 여기 지금 보면 그냥 new shoes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new pair of shoe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One pair. A pair가 무슨 뜻이에요? Pair, a new?
1: 한 쌍.
0: 응? 한 쌍, 맞아요.
1: 네.
0: 그래서 한 쌍의 신발인데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한 켤레?
1: 그죠?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네,
0: 이제 쓰게
1: 설레.
0: 되죠. 그래서
1: 네.
0: a pair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a
1: 그쵸.
0: pair of something 뭐뭐 한 쌍. 여기서는 신발 한 쌍, or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양말은 왼쪽 오른쪽 같이 팔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거 한 쌍을 뭐라고 해요?
1: pair of socks.
0: 스.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바지도 양쪽 다리 들어가는 걸로 쳐가지고 한 쌍으로
1: 그렇죠.
0: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1: A pair of pants.
0: pants. 청바지면 a pair of
1: jeans.
0: jeans.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샀어. 양말 한 켤레를 샀어.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그죠? I bought a pair of socks. How about this? 그녀는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런데 새로운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래서 얘까지 넣을게요. 자,
1: Yes.
0: 그러면은 일단은 그녀는 필요해. 어떻게 해요? 그녀는 필요해.
1: She needs
0: She needs 새로운 바지 한 벌.
1: a new pair of
0: Pants.
1: pants.
0: 오, very nice. 네, 그래서 a pair of라고 하는 거는 장점은 이렇게 뭔가 꾸며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읽어볼게요. I bought a pair of socks.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1: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0: 오케이? Okay?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응용 문장,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1: 아우, 그런 건 하지
0: 아,
1: 마시지. 아니에요,
0: 아니야, 해야 돼요.
1: 할게요.
0: 자, 보세요. 나는, 그쵸? 신발 한 켤레를 산게 아니라
1: 예.
0: 두 켤레, 한마디로 두 쌍을 샀다.
1: 오.
0: 돈이 좀 그날 있었어요.
1: 와,
0: 어떻게 할까요?
1: 좋겠다.
0: 나는 샀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 bought.
0: I bought. 자,
1: 응?
0: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에요.
1: 아, 그러면 어가 아니라 two pair of 뭘 샀다고요?
0: 신발이요?
1: 아, two pair of shoes.
0: Shoes. 너무 좋았는데
1: 예. 네.
0: paired 복수로 해줘야죠.
1: 왜요? 그래서 two pair 했잖아요.
0: 2 pairs.
1: 아우,
0: one pair 있는데요.
1: 하는 봐줘요.
0: 안 됩니다.
1: 아우, 정말
0: 네.
1: 너무하시네.
0: 오늘 저 봐드릴 수가 없어요.
1: 예,
0: 자, 이렇게
1: pairs.
0: a pair는 결국 one pair잖아요. So one
1: 네.
0: pair, two pairs, three pairs. 그냥 단순한 거 pair도
1: pairs.
0: 뭐 이미 복수로 돼 있지만 묶음이기 때문에 걔도 복수로 써 줘야 돼요.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Okay?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식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 보면 I bought you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1: 네.
0: 내가 너를 샀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1: 그쵸.
0: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사줬다.
1: 네.
0: 이것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할때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1: 네.
0: 하고요. buy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도 써요. 이게 흔히 뭐 문법책에서 나오는 몇 형식인데
1: 예.
0: 그건 사실 예문을 많이 쓰는 게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Buy me a book. 누군가가 저한테 책 사주세요 하잖아요.
1: 네.
0: Buy someone something.
1: 응.
0: 얘는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죠.
1: 그죠?
0: 그런데 얘를 다른 형식으로 보면 Buy a book. 사주는 거 먼저 써요. Buy
1: 예.
0: a book. book 사줘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라고 씁니다.
1: 나를 위해면 for이겠네요. 예.
0: Buy a book for me. 네. 그래서 뭐예요? 쟤를 쓰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좀 단점은 있죠. 그렇죠.
1: 그쵸?
0: 하지만 또 장점은 나름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에 사달라, 나에게 사달라라는 거 강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And again, 이런 형식 문제는 사실 이게 몇 형식임 아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1: 그쵸?
0: 그냥 많이 써야 돼요. 이
1: 네.
0: 어순을 바꿔가면서. 오케이?
1: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Everyone has

0: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2: 아유,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Last week에 샀다며요.
1: 그래요?
2: 아, they are so last year.
1: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오래 지난 걸 자기도 모른 거죠.
2: 그쵸.
1: 그런 걸 수 있어요.
2: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좀 싸다. 이걸로 하자. 이런 입김이.
1: 그래서 얼결에.
2: 예, 제가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1: 아, 잠깐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2: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신는 걸. I don't want. 신는 거? 신는 거는 그건데요. 그거 take off는 벗는 거고 신는 거. Wear인가요? I don't want to wear. 약간 입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Okay. 예? Right.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o wear. 자, 나쁘지 않아요.
2: 어?
1: 근데 원래 wear 쓰려면 I don't want to wear them.
2: 아, them까지.
1: 뭘 wear 하는지. 자, 여기서 신기 싫어요는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2: 아.
1: 네, 그래서 그냥 그것들 싫어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So don't worry. I mean, 둘 다 가능하니까.
2: 네.
1: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아, 그냥 them으로.
1: 네, them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한쪽이 아니죠? A pair, right? So 그것들이라고
2: 네.
1: 표현을 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 네.
1: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슬랭이라고 봐야 돼요.
2: 뭐죠?
1: 자, they're so last year 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2: 네.
1: 이 so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자, Let me just show you. 이거는 정식 글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2: 예, 예.
1: 그냥 회화나 아니면은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 글 쓸 때 어울립니다.
2: 아하.
1: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작년에 유행했던 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완전 유행 이제 지나서 아무도 안 입어.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2: 사실 이거 진짜 해석하면은 they are so last year 하면은 걔네 완전 작년이야 이건데.
1: 맞아요. 근데 스타일이... 꼭 작년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 하는 겁니다.
2: 아, 스타일이. 거.
1: 스타일이. 예, 그래서 also last year.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작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2: 맞아.
1: 근데 이번에는 핑크가 유행이에요.
2: 오.
1: 그랬는데 딱 그거 보면서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2: 옐로우. Yellow is so last year.
1: 그렇죠. Yellow is so last year.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야. 요즘 대박이잖아 이 노래 너 들어봤지? 했더니 야 이 노래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2: 유행 지났어
1: 유행 지났어
2: This song is so last year
1: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2: 요거는 되겠습니다. 입용자기 좀 쉬운데요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2: 예, 예.
1: 그대로 주어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2: 그렇죠
1: 자 한번 느낌 살려볼게요
2: 예.
1: Yellow is so last year
2: Yellow is so last year
1: This song is so last year
2: This song is so last year.
1: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연도를 쓰기도 해요. 와, 그거 완전 2020년대 스타일이야. 20년도 스타일이야.
2: 그거?
1: That's
2: so 2020.
1: That's it. That's so 2020. 이런 식으로 뭐 2020.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2: 네.
1: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요.
2: 네.
1: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제가 만들어본 게 있습니다.
2: 아...
1: 무엇이냐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가씨.
2: 예.
1: 그거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2: Money doesn't on trees, lady. 돈이 나무 위에서
1: 음흠.
2: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제 어쨌든 하늘, 나무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떨어진다. Money doesn't,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drop이잖아요. Doesn't drop. Doesn't drop on the tree, lady.
1: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좀 달라요.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하늘에서 네. 떨어진다. 근데 여기 자체가 나무로 바뀌어 있죠.
2: 네.
1: 그 얘기는 의미가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하는
2: 그래요?
1: 겁니다.

0: 자, 오늘 사실 보여드릴 거는 grow라는 거예요. 이 돈은 자라지 않는다, 나무에서.
1: 그쵸.
0: 이런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있는 속담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1: 나무에서는 왜 열매가 자란다?
0: 맞아요.
1: 나뭇잎이 자라고 새싹이
0: 맞아요.
1: 자라니까.
0: 뭔가
1: 아,
0: 자란다는 느낌이죠. 오케이?
1: 그쵸.
0: So,
1: grow.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펑펑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가, 한국에서도 왜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1: 그래.
0: 비슷한 거
1: 땅을
0: 있잖아요.
1: 파봐라.
0: 돈이
1: 돈이
0: 나오나.
1: 나오나.
0: 정말 그 느낌이라고 볼수
1: 근데
0: 있겠습니다.
1: 실제로 놀이터에서 돈을 땅 파서 죽는 사람들
0: 맞아.
1: 봤어.
0: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1: 요즘에는 근데 놀이터가 흙으로
0: 뉴스에서는,
1: 안돼
0: 미국에도
1: 있어서.
0: 많아요,
1: 그쵸?
0: 그게. 네, 그럼 무슨 뭐예요?
1: 주머니에 옛날에.
0: 뒤에서 백야드에서 뭐 갑자기 고대
1: 그쵸.
0: 뭐가 나온다든가.
1: 아, 왜 옛날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닐 때는 철봉 매달려서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예.
0: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0: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1: 예.
0: 아무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tree에서 자라지 않는다.
1: 아하.
0: 자, grow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자라다라는 동사 과거형 PP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요건 제가 알죠. 예, grew인가요? grew 그리고 그 grown. 예,
0: Okay.
1: grown.
0: Grow, grew, grew, grew 아니라 grew,
1: grew.
0: grow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Have PP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PP 형태는 계속 익혀두세요. 언젠가 계속 씁니다, 이거는 진짜.
1: 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뭐 바꿀 게 없어요.
1: 네.
0: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제가 바꿔볼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1: 상황을.
0: 예.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뭐, lady,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1: 네.
0: 재밌게 lad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1: 그쵸.
0: 아들한테 son, 뭐이 정도 부르는 걸 넣을 수 있다던가.
1: 너무 이 소비욕이 강한 아들에게 할
0: 에.
1: 수 있는 말이죠.
0: 두
1: 예.
0: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돈은
0: 아하.
1: 아껴 써야 된다라는
0: 맞습니다.
1: 메시지네요.
0: 그렇죠. So 여기서는 doesn't가 아니라 do you think에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한 케이스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 Yeah.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1: Money doesn't grow on a tree, son.
0: All right.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네, 오늘의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네, 두 번째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Alright. 진짜 그 따님의 역할을 느낌이에요.
1: 이제 아까 양갈래로 옷도
0: 양갈래로.
1: 해가지고 찍찍거려야 돼요.
0: 컨셉 좀 있었군요.
1: 네.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 but 목적어.
1: 네.
0: 누구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걔만 빼고, 그만 빼고 다들 이 장난감이 있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0: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
1: Everyone has this toy.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하지만 그는 이런 게 되겠네요, 진짜로. 오, 너무 좋았어요. 어, 해석이. I like that. 자, 이번엔 나만 빼고 다들 그 이 신발이 있어요. 자, 모두가 이 신발 가지고 있어요. 나만 빼고.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But me. 마지막.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 낙제했어. 그 exam, the exam을 낙제했다.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1: 예, 나는 성공했거든요.
0: 남 삶은 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Alright. 자, 다음은요. 아, oh, so last year.
1: 아하.
0: Alright. So, 이거는 너무 문법을 따지시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그죠. 약간 좀 굉장히 구어체이기 때문에
1: 네.
0: 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이거 아. 주어를요. day로 잡아주세요. They.
1: They are so last year.
0: Oh, they are so last year.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Yellow is so last year.
0: Yellow is so last year. 자, 하나 더요. 이 노래 완전 유행 지났어.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참고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우리 막 옛날 기억나네. 막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이 전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왜냐면 요즘 또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0: Oh, yes. 에. 읽어볼게요. They're so last year. Yellow is so last year. This song is so last year. 어, 좋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3: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2: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3: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4: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4: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waited for too long.
0: 아, 그렇죠. For too long.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o last year. 이게 뭐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진짜 유행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아.
0: 아,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어휘하고 문법에 총력을 더 해야
1: 그렇죠.
0: 오히려 사실 뭐라 그럴까 말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럼요. 거침없이 나오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어순 무슨 뭐 단어 이런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그죠?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급한 대로 아무 외투라도 사입으려는데 이 와중에 디자인 색깔 따지는 친구.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can't pick cold or hot?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Real estate agency? Why are we here?
2: Since I'm an adult, I need to move out on my own. I'm looking for my own place.
1: Wow! When did you save so much money? Oh, that's amazing!
3: Welcome. Are you looking for an apartment?
2: Oh, yes. I want to move out from my parents' home. What do you recommend?
3: Just a minute.
1: Oh, isn't that too small? Oh, that looks too old.
2: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This is good enough for me.
1: You're right. You're just starting out. You can save more money and move to a bigger place later.
3: This is a one room, so the rent is reasonable.
1: One room? There is just one room?
2: This doesn't have any rooms. It's just a living room.
1: Oh, we call it a studio in America. Kevin, let me move in and I'll teach you English.
4: Oh, no. I'll spend too much money on food.
1: What? That's tru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부동산에 왔습니다. 혼자 살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케빈도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때도 됐겠죠. 크고 멋진 집을 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시작할 수 없죠. 사회 초년생이 될 케빈에게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잘 녹여놨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크리스틴과 함께 부동산으로 온 케빈. 아, 혼자 살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립하려는 거죠. 그동안 저축을 많이 해놨나 봐요. 자, 여기에는 케빈이 살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개인 아저씨께서 웰컴 하고 맞아주시죠. 아, 부모님 댁에서 제가 독립해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실 집 있나요? 하고 케빈이 여쭤봤습니다. recommend가 추천하다 라는 뜻이에요. recommend. 그래서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무엇을 제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말이 What do you recommend? 케빈이 한 말처럼 What do you recommend?도 있고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집을 보여주시죠. 크리스틴은 보면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좀 낡은 것 같아. 집에 대해서 트집을 조금씩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라고 케빈이 귀띔을 해주네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이 문장 재밌는 게요. Beggars가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들은 can't 뭐뭐 할 수 없다. be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되다 이런 뜻 있고요. choosers, choose까지가 고르다, 선택하다잖아요. choosers라고 했으니까 고르는 사람입니다. 거지들은 고르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즉,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같이 말해볼게요. beggars can't be choosers. 붙여서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좋습니다. 나 지금 찬밥덮밥 가릴 때가 아니야. 이 집도 나한테는 감지덕지라고. 맞아요. 이제 시작하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또더큰 집, 더큰집 이사하면 되죠. 그리고는요, 이 중개인 아저씨께서 이 집은 원룸이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다. 즉, 저렴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크리스티는 원룸 방이 하나인가요? 원룸 잘못 알아듣죠. 케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한 공간이 우리 베드룸이나 리빙룸이나 이런 공간들이 다 합쳐.

0: 올바른 영어 표현은 a studio, 또 full name으로는 a studio apart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Studio one room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나도 너네 집에 같이 살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영어 잘 가르쳐줄게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했거든요. 케빈 대답 좀 보세요. I'll spend too much money on food. 안 돼, 안 돼, 그건. 월세보다 음식에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아. 크리스틴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Spend on. 무엇 무엇에 돈이나 시간 같은 걸 쓰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 spend too much money on souvenirs 라고 하면 기념품에다가 on 뒤에 나오는 기념품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라는 뜻이 되고요. Don't spend too much time on planning 이라고 하면 planning 계획을 세우는데 too much time 시간을 너무 많이 spend 쏟지 마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의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Beggars can't be chooser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야.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Position이 상황 위치거든요. Picky라는 것이 막 따지고 재고 고르는 그런 겁니다.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내가 picky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무용대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짝을 못 정했어요. 일단 누구든 구하고 봐야죠.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난 뭐든 괜찮아. 조금 더 긍정적이죠.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이 문장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친구가 개봉작들을 막 이름을 대면서 무얼 보고 싶냐 물어보네요. 나는 뭐 뭐든지 괜찮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재미난 표현 또 배웠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찬, 더운이라고 해서 hot, cold, warm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숨어있는 뜻, 뉘앙스, 또 영어만의 묘미를 찾아서 잘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BS 초중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영어 발음 개념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eautiful. What a beautiful place. Company. It's an insurance company. Customer. Call customer service.
0: Okay, 오늘의 단어들 같이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beautiful, company, 그리고 customer. 전혀 공통점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감을 혹시 잡았나요? 자, 이 모든 단어들은 모두 박자가 세 개이죠. 삼음절 단어들이거든요. 자, 하나씩 볼까요? beautiful. 이렇게 편의상 선생님이 세 개로 나눠 놨어요. 그리고 company. 세번 발음 나죠. 그리고 마지막 customer. 이렇게 다세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음절이 세 개니까 물총 여러분 몇번 써야 돼요? 빵, 빵, 빵. 이렇게 세번 소리가 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삼음절 단어들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A, B, C 블럭들이 있는 상태에서 맨 앞부분 A 블럭, 즉,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세 개의 박자가 있지만 맨첫 번째 박자를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단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정말 쉬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아름다운, beautiful. 이렇게 세번 발음이 나지만, 자, 앞부분, 이 뷰 부분이 가장 큰 강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beautiful. 이거 뭐 실수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beautiful.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에도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어쩜 이리 아름다운 공간이? 이렇게 감탄문인데, 즉,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라는 거겠죠. 이럴 때 영어에서는 what으로 시작하면서 말할 때가 많아요. What a beautiful place. 어쩜 이리 아름다운 공간이? 라는 거죠. What a beautiful. beau 부분의 광세. What a beautiful place. 자, 두 번째 단어는 회사라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앞에 A 블럭이 이기는 게임이죠, 오늘은. 그래서 company입니다. 이거는 company 이렇게 좀 실수하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company가 아니라 company. com 부분이 이겨야 됩니다. 예문 볼게요. 그곳은 보험회사야라고 해볼게요. 보험,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insurance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company 부분이 더 중요하죠. It's an insurance company. come의 강세. 거기는 보험회사야.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고객이죠. 고객. 이것도 customer. 이렇게 cus 부분이 가장 강해야 되는데, customer 또는 customer 뭐 이렇게 뒷 중간이나 마지막 음절에 강세 주면 안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customer. 오케이. 예문 한번 볼까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또는 서비스 부서에 전화를 해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call customer service가 되겠죠. cus의 강세 여러분. call customer service. call customer service.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삼음절 단어 중에서도 맨앞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들 같이 다뤄볼게요. 그럼 우리 같이 발음 연습하러 한번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 보면서 우리 입에 확실하게 붙여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가장 쉬운 beautiful. 전혀 어렵지 않죠, 이 단어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beautiful. 한번 더. beautiful. Great. 자, 이 쉬운 단어를 기준으로 계속 다른 단어들도 앞부분에 강세를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회사 가볼게요. 바로 갑니다. Company. One more time. Company. Great job. 삼음절 단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고객 갑니다. Customer. 한번 더. Customer.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예문, 문장들로도 훈련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What a beautiful place. 어쩜 이리 아름다운 공간이. 역시 이 부분, view 강세 주면서요.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0: What a beautiful place. Good job. One more time. What a beautiful place. Very good. 자, 두 번째 문장. 그곳은 보험회사야. 보험이란 단어도 조금 어렵지만요. Insurance. 지금은 company, 회사. 여기 come에 강세 주는 걸 여러분 가장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갑니다. It's an insurance company. Good job. One more time. It's an insurance company.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문장 갈게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자, call 가면서 customer service. cus 부분의 강세입니다. 갈게요. call customer service. One more time. 마지막 갑니다. call customer service.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삼음절 단어인데 앞부분에 강세 있는 단어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eautiful. Beautiful. What a beautiful place. What a beautiful place. Company. Company. It's an insurance company. It's an insurance company. Customer. Customer. Call customer service. Call customer service.
0: 네, 어때요,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음절 여러 가지 봤습니다. 1음절, 2음절, 그리고 오늘의 3음절까지. 음절이라는 개념, 물총의 그 박자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꼭 복습해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2: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trong. S-T-R-O-N-G. Strong. Strong. Weak. W-E-A-K. Weak. Weak. Hard. H-A-R-D.

0: D. Hard. Hard.
1: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looks, 모습 이 편이에요. looks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단어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strong, 강한 또는 힘센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are you strong? 여러분, 힘이 세나요? Wow, look at his arm. He has a very strong arm. Next is weak, 약한 또는 힘이 없는. Everyone, if we do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으면, or if we don't exercise, 운동 안 하면, we become weak, 우리는 약해져요. 그 다음은 hard, 단단한 또는 어려운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두 개예요. 이렇게 돌을 보면 아주 단단하죠? hard 아니면 시험 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때도 hard를 써요. 잘했어요, 여러분.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강한, 힘센, strong.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길고요. R 발음이 강하게 들려야 돼요. strong. Very good. 약한, 힘이 없는, weak. 여러분, 길게 빼야 되는 거 잊지 마요. weak. Excellent. 그 다음은 단단한, 어려운, hard. 자, 가운데 R 보이죠? 그러면 강한 R 발음을 해야 돼요. 버터를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hard.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strong, strong. weak, weak. hard, hard.
1: 이제 예문으로 같이 적용시켜볼까요? He is a strong athlete. 그는 힘이 센 운동선수야. 친구들 운동선수 본 적 있죠? 몸에 muscle, 근육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 단어 처음 보죠? athlete, 운동선수란 뜻이에요.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He is a strong athlete. Good job. Next, his legs were weak. 그는 다리에 힘이 없었어. 자, legs, 다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do you remember? 자, his legs were weak. 한 번 더 해볼까요? His legs were weak. That was very good. Wow, this is long. This clay became hard, so I couldn't use it. 자르기 단단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어. 친구들 미술 시간에 clay 만져본 적 있죠?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냅두면 굉장히 hard해져요. 자, 여러분, became 뭐뭐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I couldn't use it, 사용할 수 없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clay became hard, so I couldn't use it. Very good. 이제 다음 단어 같이 배워봐요.
0: Soft. S-O-F-T. Soft. Soft. Heavy. H-E-A. V-Y. Heavy. Heavy. Light. L-I-G-H-T. Light. Light.
1: 다음 단어는 soft. 부드러운 또는 푹신한. Look at this. Is it a pillow? 베개인가요? Or... A blanket? 이불인가요? It looks very soft. 완전 이렇게 눕고 싶네요. 그 다음은 heavy, 무거운이에요. 친구들, if we have to carry something heavy, someone must help you.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heavy. 그 다음은 light, 가벼운 또는 빛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아까 배운 heavy의 반대말이에요. 또는 빛, light도 돼요. 잊지 말고요.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pronunciation together. 부드러운, 푹신한, soft. 친구들, 어 소리 나요. 다시 한번, soft. Very good. 무거운, heavy. 자, 에 소리예요. heavy. Good job. 가벼운, pit, light. 가운데 G 발음은 안 해요. light.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soft, soft. heavy, heavy. light, light.
1: 이제 같이 예문을 연습해 볼까요? The dog's fur is very soft. 강아지의 털이 아주 부드러워. 친구들, have you touched a dog before? It's very soft, isn't it? Okay, now fur는 강아지의 털, 동물의 털이란 뜻이에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dog's fur is very soft. The dog's fur is very soft.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이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this bag, 이 가방은 too heavy래요. too가 들어가면 너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That was very good, everyone. Okay, our last sentence. A ping pong ball is very light. 탁구공은 매우 가벼워. 친구들, 이 단어 꽤 웃기지 않나요? 핑퐁, 탁구란 뜻이에요. 핑퐁 ball은 탁구공이에요. 아주 가볍죠?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A ping pong ball is very light.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Strong. Strong. Weak. Weak. Hard. Hard. Soft. Soft. Heavy, heavy. Light, ligh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66. GL.
1: Let's go. Phonics GL. Gl, gl, gl. Gl, glue.
2: Gl, glue.
1: Gl, glow.
2: Gl, glow.
1: Gl, glass.
2: Gl, glass.
1: Gl, glove.
2: Gl, glove.
1: Gl, glasses.
2: Gl, glasses.
1: Gl, glow.
2: Gl, glove.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G 소리가 나는 알파벳 G와 L 소리가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봐요. GL GL GL Very good. 그럼 gl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풀, glue예요. gl 소리 들렸죠? 아주 찐득찐득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붙이고 싶을 때 풀을 사용해요. 풀, 영어로 glue. glue. glue. Good job. gl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빛나다, glow예요. 어두운 밤에 불을 환하게 켜면 아주 빛이 나죠? 빛나다, 영어로 glow. glow. glow. Very good. 또 gl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유리, glass예요. gl 소리 들렸죠? 투명하고 아주 쉽게 깨지는 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유리, 영어로 glass. glass. glass. 너무 잘하는데요? 또 어떤 단어가 gl 소리가 날까요? 아, 장갑, glove도 gl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추운 날씨에 손이 아주 시렵죠. 그러면은 장갑을 껴야 돼요. 장갑, 영어로 glove. glove. glove.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gl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안경, glasses예요. gl 소리 들렸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꼭 안경을 껴야 돼요. 그래야 잘 볼 수 있어요. 안경, 영어로 glasses. glasses. glasses. 여러분, 너무 잘해요. gl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지구본, globe예요. 여기 gl 소리 들렸죠? 우리가 지구본만 있으면 전 세계 나라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구본, 영어로 globe. globe. globe. Great job! Wow! 이렇게 gl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4: Hi.
3: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G 소리 나는 알파벳 G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2: 꿀꿀꿀.
3: That's right. 글 소리가 나죠?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아주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붙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What is it?
2: Glue, glue, glue. Glue, glue, glue. Glue, glue, glue.
3: Excellent. 이 단어도 글 소리가 나는데요.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2: Glow.
3: 네, 빛나요. Glow. 친구들, 글 소리 들렸죠? 어? 근데 여기 전구가 있는데 glow 하지가 않네요. 이게 glow하게 우리 로건이가 색칠해 주세요. What color should we use?
2: Yellow.
3: Yellow. 자, 색칠해 줘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와우! 로건이 덕분에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Glow. 그럼 빛나다. Glow. Let's say it 3 times.
2: Glow, glow, glow. Glow, glow, glow. Glow, glow, glow.
3: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글 소리가 날까요? 아, 유리. 아주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 영어로 뭐였죠?
2: Glass.
3: That's right. Glass. So here

0: 로고니가 커피를 만들어줬네요. 아주 잘 마실게요. 그러면은 유리 글라스 발음 다시 해볼게요.
1: Glug glug glass, glug glug glass, glug glug glass.
0: Logan, this is a quiz. 이거 뭔지 맞춰봐요. 우리가 추운 겨울 날씨에 손이 시렵잖아요. 그럼 뭘 끼죠?
1: Glug glug glove, glug glug glove, glug glug glove.
0: Good job. 이 단어도 글 소리가 나요.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꼭 뭐를 껴야 되죠?
1: Glasses.
0: 네, 안경 glasses. 글 소리 들렸죠? 근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 글라스가 없어서 앞이 안 보인대요. 우리 로고니가 안경을 만들어 주세요.
1: Looks so weird.
0: 자, 그럼 로고니가 그린 안경 볼게요. 와우, 아주 잘했어요. 안경 글라스. 자, 이제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Glug glug glasses. Glug glug glasses. Glug glug glasses.
0: Very good. 글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이것만 있으면 전 세계 나라를 한눈에 볼수 있죠? 지구본, 영어로 뭐예요?
1: Glug glug globe. Glug glug globe. Glug glug glob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ast chance!
2: Let's go. Phonics GL. Glug, glug, glug. Glug, glue.
1: Glug, glue.
2: Glug, glow.
1: Glug, glow.
2: Glug, glass.
1: Glug, glass.
2: Glug, glove.
1: Glug, glove.
2: Glug, glasses.
1: Glug, glasses.
2: Glug, glow.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gl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gl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This is my school teacher. Dark brown, dark brown. Red,

Light green. Light green. Pink. Pink. Friends. Friends.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영어로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도 1, 2, 3, 4를 알고 있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말할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in what place I came in the race.
0: 자, 워밍업부터 같이 해볼게요. 오, 운동회인 것 같아요, 그쵸? It's the school Olympics. 지금 보니까 2인 3각 경기를 하고 있어요. And you see the finish line, right? 결승선이 보이는데 지금 막 들어오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 첫 번째라는 표현을 써요. So what expression can you use here? And then there's also the team that came in second.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죠.

0: 로원 2등 팀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첫 번째로 들어온 팀, 두 번째로 들어온 팀. What expressions should we use? Well,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dialogue,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Did you watch the Olympics?
2: Yes, I did. I watched the archery game. Jane won first place.
1: I'm so proud of her.
2: Me too.
0: 대화 잘 들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Did you watch the Olympics? Did you watch the Olympics? 라고 했는데, watch가 보다라는 뜻인데, 의도를 갖고 좀 길게 볼때 watch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볼때 watch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the Olympics라고 했는데, Olympics 단어의 O가 대문자죠. 왜 그러냐? 이거는 특정 올림픽, 특정 운동 경기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The Olympics는 바로 올림픽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Olympics. 이렇게 lim, 여기가 강세가 있으니까 꼭 그거 지켜서 발음해 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림픽 봤어? Did you watch the Olympics? 그리고 더도 Olympics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발음이 the가 되는 거죠. Did you watch the Olympics? 자, 이렇게 뭔가를 봤니? 라고 할 때, Did you watch 뭐뭐라고 할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영상이나 공연, 좀긴 것들을 볼때 의도를 갖고 그럴 때는 watch를 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봤어요? Did you watch the baseball game? 이라고 하는 거죠. Did you watch the baseball game?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Did you watch the animation? Did you watch the animation? 이라고 할수 있겠죠? 강의를 봤어요? 강의도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여기도 지금 제가 강의를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Did you watch the lectu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id you watch the lecture? Lecture가 강의라는 뜻입니다. 공연을 봤어요? Did you watch the performance? Did you watch the performance? 공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뮤지컬을 봤어요? 라고 할 때는, Did you watch the musical? Did you watch the music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Yes, I did. 이 문장은, Yes, I did watch the 뭐 performance. Yes, I did watch the 뭐뭐인데, Yes, I did. 그냥 자른 거예요. 뭐, 이거는 물론 올림픽을 봤다라는 말이겠죠. I watched the archery game. 이제 그 중에서도, 올림픽 중에서도 archery game을 봤다고 하네요. 자, archery가 양궁이라는 뜻이에요. Jane won first place. 자, 제인이 1등을 했어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라는 뜻의 표현이 나왔네요. 그쵸? 바로 first라는 요 표현이에요. win first place가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이기다, 즉 1등하다라는 뜻이에요. first place가 1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숫자들을 ordinal numbers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문법 배울 때 아마 서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1.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했죠. first. first. 생각보다 이 서수들이, 이 순서를 나타낸 단어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1이 나오면 무조건 first. 그래서 첫 번째도 first지만 21번째도 21s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second라고 해요. second. 그래서 42번째는 42n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ird라고 해요. 그러면 33번째는 third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온다. 그러면 first, second, third. 요거는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요 세 개만 외울게요. 각각 다른 단어잖아요. 그쵸? first, second, third. 잘 기억해 주세요. I'm so proud of her. 나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뜻인데요. proud가 바로 자랑스러운 이라는 표현이에요. be proud of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자랑스럽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m so proud of her 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까 말했던 Jane, 1등한 Jane 얘기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I'm so proud of 누구누구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물론 이름을 넣어도 되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내 여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I'm so proud of my sister. 물론 여동생뿐만이 아니라 누나나 언니라는 뜻도 있죠. My sister는. I'm so proud of my sister.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so proud of my sister. Good job.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그리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는 하지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I'm proud of myself.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proud of myself. Good job. Me too. 나도. 이거는 나도 제인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Did you watch the Olympics?
2: Yes, I did. I watched the archery game. Jane won first place.
1: I'm so proud of her.
2: Me too.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여기는 올림픽이 아니고 학교 운동회예요. 학교 운동회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아까 말한 올림픽을 응용해서 School Olympics라고 불러요. 아까는 The Olympics라고 해서 O를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국제 경기 올림픽을 뜻하기 때문인데 School Olympics는 그냥 운동회라는 뜻이라서 여기서는 대문자로 쓰진 않습니다. School Olympics.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학교 운동회를 봤어? 라는 질문이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Very good. 그런데 참여를 했냐? 뛰었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watch 대신에 Did you run in the school Olympics?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run은 뛰다니까 뛰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Did you run in the school Olympics? 자, first place. 여기 보니까 2인 삼각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First place가 1등이라고 했죠. They won first place. 그들은 1등을 했어요. They won first plac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등한 팀은요? 2등은 아까 second를 사용해서 second place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We won second place. 이거는 우리는 2등했어요 라는 뜻이죠. We won second place. 물론 2등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래서 I'm so proud of you. 우리 응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I'm so proud of you 라고 할 수 있겠죠. 뭐였어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라는 뜻이었죠. 자, effort가 노력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count는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수를 세다 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It's the effort that counts. 이 표현은 운동 경기나 아니면 시험을 받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라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노력이 중요한 거야. 1등, 2등 이거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It's the effort that counts. 이 표현도 많이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irst, second, third 함께 배워봤는데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me. The Olympics. The Olympics. Did you watch the Olympics? Did you watch the Olympics? Archery game. Archery game. I watched the archery game. I watched the archery game. First place. Jane won first place. Jane won first place. Proud. Proud. I'm so proud of her. I'm so proud of her. School Olympics. School Olympics.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We won second place. We won second place. Proud.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n what place I came in the race. 경주에서 내가 몇 등 했는지 말할 수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1등은 first place, 2등은 second place, 3등은 third place.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이랑 영어 수업하는 거 너무 그리웠지, 주말 동안?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Monday. Birthday tradition in Mexico.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월요일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봐봐.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어, 근데 얘들아 보니까는 오늘 생일 파티 하나 봐요. It's a birthday party. Woohoo! 생일 파티는 보기만 해도 늘 기분이 좋아지고 막 신나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어, 그리고 저 남자아이 티셔츠에 지금 Mexico라고 적혀 있어요. The shirt says Mexico. 저 남자아이가 멕시코 아이인가 봐요. He must be a Mexican boy. Hola, 안녕. 어, 근데 얘들아, 이 남자애가 지금 뭘 들고 있어? 방망이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He's holding a bat. 왜 방망이를 들고 있지? 저기 무슨 종이 인형도 걸려 있습니다. A dinosaur-shaped paper toy. 저게 과연 뭘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0: 전에 선생님이랑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까? 버범, 첫 번째는 celebrate, celebrate 단어입니다. 축하하다 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로도 뭔가 굉장히 신나지 않아요? celebrate가 아니라 celebrate 신나게 발음해줘 볼게요. 해볼까 우리 친구들? 시작! celebrate, celebrate 좋아요. celebrate 아닙니다. celebrate 오케이 신나게 그 다음엔 hit, hit, 치다, 때리다예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heat 하면 큰일 나요. heat 하면 열기, 그 뜨거운 열기를 뜻합니다. 이걸 발음할 때는 hit, hit,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시작, hit, alright, 굉장히 짧고 아주 강렬하게 hit, 오케이,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저 방망이로 뭘 때리려는 것 같은데 과연 뭘 때리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andy. candy, 사탕이란 뜻이죠. 뭐 사탕, 뭐 초콜릿 이런 달달한 류들을 다 cand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 paper toy, dinosaur shaped paper toy 안에 candy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candy, 한번 발음해 볼까요? candy, alright. 그 다음에 sweets 나왔습니다. sweets, sweets, sweets. 사오게 되면은 뭐 사탕, 과자, 사탕 이런 달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sweets라고 해요. 왜 선생님이 저번 주에 알려줬는데 sweet 하면은 달콤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sweets 하면은 뭐 케이크도 되고요. 달콤한 모든 것들을 swee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울 것도 된 게 기대되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오늘의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1: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2: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1: What is a piñata?
2: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1: Wow, that sounds fun.
0: 잘 들어봤어?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는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라고 합니다.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라고 해요. 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쌤이랑 볼게요. 일단 Happy birthday는 압니다. 뭘까요? 생일 축하해죠. 오케이. 자, 일단 celebrate 선생님이 알려줬지? 축하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할 때 우울하게 celebrate가 아니라 신나게 발음해줘야 돼. celebrate. 시작! celebrate, 세 소리 내줘야 돼. celebrate, celebrate. 뭔가 단어 자체에서도 뭔가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celebrat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celebrate가 축하하다니까 how do you celebrate? 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너는 어떻게 축하하면서 보내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예문 한번 보자. 빠밤. How do you celebrate Christmas? 나왔어요. 선생님이 생일보다 좋아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이잖아. 그쵸? How do you celebrate Christmas? 하면은 당신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보내냐? 이런 뜻입니다. How do you celebrate Christmas? Christmas.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의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생일들을 birthdays라고 돼 있으니까 생일들을 어떻게 how do you celebrate 축하해라는 거겠죠? 멕시코에서는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그러니까 생일 문화를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잘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투로 했죠? 기분 좋은 톤으로 해야 돼. How do you celebrate가 아니라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이렇게 해야겠죠? Okay. 그 다음은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아까 그 paper toy를 피냐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래 잘 읽어보면 피나타인데요. 이 나라 멕시코의 발음으로 하면 피냐라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잖아? 피냐라. 자, 일단 해석해보자. Hit heat는 뭐야? heat는 열기고요. hit는 때리다입니다. 근데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무서운 단어인데, 아무튼 hit가 나왔습니다. 때리다. 오케이. 다음 candy는 사탕. 우리가 사랑하는 사탕이죠. 그 다음 inside는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We hit a piñata. 우리는 피냐타, 아까 그 dinosaur shaped paper toy 기억해요. 공룡 모양의 큰 종이 인형 있잖아. 그거를 때린데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아, 피냐타 안에 캔디가 들어가 있구나. Okay. So we hit a piñata and candy inside 하면은 우리는 피냐타를 때리고요. 그 안에 있는 캔디를 봤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좀 불쌍해, 피냐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그렇지. hit야. hit 아니고 hit. okay? 난 피나타가 아니라 피니아라. okay?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피냐타가 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모르니까. 우리 다 물어봅시다. What is a piñata? What is a piñata? 피냐타가 뭐야? 라고 하는데, 자, what is, 하면은 무엇은 무엇인가요? 뭐뭐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패턴이겠죠? What is this?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What is this? 이건 뭐야? 라는 뜻이잖아. 그치? What is this? 자, 그래서 what is a piñata? 하면은 피냐타가 뭐야?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읽어보자. 시작! What is a piñata? What is a piñata? 피나타? piñata. Alright. 자, 그랬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라고 합니다. 이거 해석해보자. 자, 일단 paper toy 하면은 종이로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Okay? paper toy. Alright. 그 다음에 full of 하면은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자, sweets 하면 단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죠. 뭐 사탕, 초콜릿, 케이크 이런 단 것들을 말할 때 다 sweet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 is a big paper toy. 그것은 굉장히 큰 종이 장난감인데 full of sweets and toys래요. Sweets. 되게 단 것들과 toys,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는 종이 장난감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피니아라겠죠? 그것은 사탕과 단 것과 장난감이 가득 full of 담긴 paper toy, 종이 장난감이야 라고 하네요. 아, 진짜 재밌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이게 피냐타구나. Okay. 자, 그래서 wow, that sounds fun. 아, 그거 진짜 재밌게 들린다 라고 합니다. Sounds fun 하면 재미있게 들리다.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ow, that sounds fun. Oka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quiz time number one. What is inside a piñata? 자, piñata 안에 무엇이 있나요? Sweets and toys or fruits? 3, 2, 1. The answer is sweets and toys. 자, 종이 인형 안에 fruits, 과일이 들어있으면 종이 인형이 다 망가질 것만 같아요. 그쵸? 좋아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한번 보자.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생일들을 축하해? 그랬더니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우리는 피냐타를 때리고 안에 있는 캔디를 받아. What is a piñata? 피냐타가 뭐야?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자, 단 것들과 장난감이 가득 든 종이 인형이야. 그랬더니 Wow, that sounds fun. 와, 재밌겠다 라고 하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2: Singing Time.

TikTok 바로 시작해볼게요. 쪼로롱.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신나는 Happy Birthday 파티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럼 대화 안으로 들어가보자. Happy birthday, Jose! 어, 이 남자아이의 이름이 Jose입니다. 왜 멕시코에서는 J 발음을 H 발음으로 하거든? 그래서 Jose라고 읽습니다. Happy birthday, Jose! 호세야, 생일 축하해! 이랬더니 Thank you! 고마워! This is how we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라고 합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생일 축하하는 방법이야! 라고 합니다. Celebrate! 축하하다! 단어 기억할 수 있겠죠? 아, 이 피냐타를 치는 게 멕시코에서 생일 축하하는 방법인가 봐요. Okay? So, what do you do with the piñata? 어, 저 피냐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we hit the piñata to get sweets and toys. 라 그래요. 자, hit가 뭐지? 그치. 치다라는 뜻이죠. 때리다. sweets는 단 것들. 그래서 우리는 피냐타를 때리고 안에 있는 단 것과 장난감을 받는데요. 불쌍한 피냐타지만 아이들은 너무 재밌겠어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카툰 톡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나는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 파티를 축하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지? 내일은 더 재밌을 거예요. 내 친구들 내일 볼게요. Bye bye. Bird Flow.

0: He doesn't look okay to me.
1: Hey, Bear, go call the ambulance.

0: 나는 병이 깨진 곳 주변부터 살폈다. It isn't under the sofa. It isn't on the rug. It isn't behind the TV. It isn't next to the piano. 멀리 튀었나? I looked everywhere. I can't find it. 이상하네. 종이에 발이 달렸을 리도 없고. I found it. Where? Where? In the pot. 여기 빈 화분 안에 들어있었어.
1: 야, 지율이 너 탐정해도 되겠다.
0: 내 말에 지율이는 헤헤 웃었다.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에서는 지호랑 지율이가 그 병이 깨질 때 어디론가 튀었을 것 같은 지도를 이제 찾아서 집안 곳곳을 뒤지는 장면이 나와요. 소파 어디에도 없고 뭐 이렇게 그 카페트 어디에도 없고 여기저기 없네 없네 하고 결국은 지호는 못 찾았는데 이번에도 해결사는 누구? 지율이었어요. 아니 병을 얼마나 이렇게 세게 떨어뜨렸으면 지도가 퓨웅 날아가서 화분에 들어갔었나 봐요. 자, 이렇게 지도를 찾고 지율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끝이 났어요. 우리 지난 시간 drawing quiz 정답 친구들 맞췄나요? 정답은 go back to the table 이었죠. go back to the table.

table 뜻은 맞아 식탁으로 다시 돌아가 라는 뜻이었죠. 마친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명탐정 지유리예요. 아무도 못 찾는 걸 지유리가 찾아놔서 명탐정 지유리예요. 오늘 일기에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4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집안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로 단어들이 이루어져 있네요. 잘 듣고 첫 소리 중심으로 친구들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sofa. sofa. 소리 들었죠, 친구들? 는 S가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되겠네요. 두 번째 단어는 rug. rug. rug. r 소리 들었죠? R의 소리였어요. 그럼 이 단어가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는 piano. piano. piano. 소리 나는 게 두 개 있는데 뭘까? 그래요. piano. 오우, 소리 끝에 들렸죠? 마지막 단어는 pot. pot로 시작하고 t로 끝이 났어요. 여기.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딴딴딴, 따다다당. 피아노네요. 피아노를 뜻하는 말? 뭔가 영어 발음도 비슷한 단어 있었잖아요. 그래요. piano, piano. 우리말은 피아노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지만 영어는 높낮이를 맞춰서 piano 이렇게 발음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바닥에 까는 매트 또는 카펫 이런 것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트나 카펫 깔게 뜻하는 단어 찾을 수 있나요? That's right. Rug. Rug. Rug가 바로 아래에 까는 그런 넓은 매트나 카펫 깔개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세 번째 단어는 꽃이 심겨 있는 화분이네요. 화분을 뜻하는 말? Yes, pot. Pot. 팟은 주방에 있는 냄비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심어놓는 화분도 pot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지막 단어는 이야, 너무 푹신푹신 편해 보이죠? 소파예요, 소파. 소파는 sofa, sofa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우리 단어의 소리도 알고 뜻도 알았으니까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빨간 점 있는 단어들은 빨간 점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발음해 주면 되겠다. 첫 번째 단어는 so 부분을 강조해 줘야 돼요. sofa, sofa. 두 번째 단어 rug, rug. 세 번째 단어 piano, piano. 네 번째 단어는 pot, pot. Good job! 자, 이제는 단어도 배워봤으니까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쏙 뽑아서 또 함께 배워봐요. 첫 번째 문장은요. It isn't under the sofa예요. 요거는 지후의 혼잣말이었어요. 또는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 지도를 찾아 나서는데 일단 병이 깨진 자리에서 멀리 가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 주변을 막 살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가지 장소를 지후가 돌아보면서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어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중 하나가 첫 번째가 It isn't under the sofa예요. isn't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under은 아래에예요. under the sofa. 그러면 소파 아래에 없네. 우리도 뭔가 찾을 때 없고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t isn'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는 없고 또 어디를 봤을까요? It isn't on the rug. It isn't은 똑같죠. 없어요. On the rug.
아는 여친.

친구들, 뭐뭐의 위에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어떤 면에 붙어 있을 때 on이라고 해요. 바닥에 물건이 놓여 있을 때도 on the floor 할수 있지만 벽에 시계나 액자가 걸려 있는 것도 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on the wall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It isn't on the rug라고 했으니까 rug, 카펫 위에 없네. 소파 아래에도 없고 카펫 위에도 없고 또 어디를 찾아볼까요? TV. It isn't behind the TV. Behind는 뭐뭐의 뒤에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뒤에. TV 뒤도 이렇게 봤는데 없고. It isn't behind the TV. 마지막으로, It isn't next to the piano. Next to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뜻? It isn't next to the piano. 피아노 옆에도 없고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봤는데도 지도를 또는 지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I looked everywhere. I looked. 보여요, 친구들? Looked. ED를 빼고 looky. 친구들 알고 있는 보다라는 거잖아요. Looked라고 ED 붙여주면은요, 봤다.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I looked everywhere. 다 살펴봤어요. Everywhere은 모든 장소. 그러니까 전부 다 살펴봤어요. I can't find it. 못 찾겠어요. 그죠? 이상하네, 진짜. 종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때 지율이가 I found it. 찾았다. 어디서 찾았어요? Where? Where? 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어디, 어디? In the pot. 빈 화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In the pot. 화분 안에 있었지라고 얘기를 했죠. 진짜 지율이가 명탐정 맞네요. 자, 그럼 우리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공부해 봤으니까 이 중에서 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또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t isn't on the rug예요. It isn't on the rug. 자,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강조할 부분. 오, 중요한 거는 아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 그죠? 뭔가의 이름이 되는 이 무엇. 물건의 이름이나 장소 이름.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It isn't on the rug. 해볼게요. It isn't on the rug. 한번 더. It isn't on the rug. 자, 알았어요. 두 번째는 I looked everywhere. I looked everywhere. 예요. 자, 여기서는 두개 강조해 볼게요, 친구들. 오, 봤어? 어디를요? 모든 장소를 다 봤어. 그럼 어떻게? 그죠? I looked everywhere. 친구들도 I looked everywhere. 한번 더. I looked everywhere.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I can't find it이네요. 강조할 부분 두개 찾아볼게요. 뜻이 가장 중요한 거.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요? 찾는 거. 그러니까 못 찾겠어가 중요하잖아요.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친구들도 I can't find it. 좋아요. I나 it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can't find가 잘 들리게 발음하면 돼요. 마지막, I found it. 찾았다. I found it. 강조할 부분 하나. 찾았다니까 found만 강조해주면 되겠죠. I found it. I found it. 아,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It isn't on the rug. I looked everywhere. I can't find it. I found it. Yay. 오늘도 드라잉 퀴즈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잃어버리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이야. 자, 이건 내폰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어디 갔을까? 하고 선생님이 두리번두리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딱 갔더니, 의자 모양 왜 이래? 의자 아래에서 선생님의 휴대폰을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찾고 나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 휴대폰 찾았다! 라고 선생님이 외치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찾고 있다? 아니에요. 찾았다. 벌써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찾아주세요. 우리 자료실, 홈페이지 자료실 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글씨로도 써보고 또 같은 문장을 우리 친구들만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요.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은 지우랑 지유리가 지도를 막 찾아다니고,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하다가, 마침내 화분 안에서 지도를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진짜 두근두근 지도를 볼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죠. 우리 다음 일기, 재밌는 일기도 기대해주고요. 친구들 배운 내용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All right, well, I like doodling too. Yeah, it's fun.네, 이렇게 나도 뭐 하는 거 좋아해 라고 말할 때는 I like ing too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도 낙서하는 거 좋아해. I like doodling too 라고 하면 됩니다. I hope you had a lot of fun with me today. If you did, please join me again tomorrow. Bye-bye.

0: 친구들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자,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옛날에 친구가 이 동네에 살았고 그 친구가 어느 집에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얘가 아직도 여기 사나? 똑똑, 여기요. 혹시 혜지 여기 사나요?
1: 어? 아니요, 여기 살지 않는데요. 더 이상 살지 않아요.
0: 그래요. 그는 여기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또는 그녀는 여기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쵸? 자, 과연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저랑 같이 하면 정말 쉬워요. 우리 먼저 단어, 표현들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2: 아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알면 많은 게 쉬워지죠? 자, 첫 번째 나옵니다. Oh, happen to.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여행을 갔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어머, 벌써 이 표현을 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 happen to. Do you happen to know his name? Did you happen to see him? 이런 식으로 우리 다양한 문장들 만나봤잖아요. 혹시, 그리고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혹시라도 뭐뭐, 어쩌다 보니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 배웠었잖아요. 여기서는 혹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혹시, 그죠? Happen to, 따라해 보세요. Happen to, happen to, happen to. Very good. Next. Live.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Wow. It's a nice house. I want to live in here. 진짜. Live 하면 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집이잖아요. 그리고 밖에 뷰가 바다 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섬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살다. 어디에 살다. 뭐 서울에 살다, 어느 집에 살다, 그것들 다 liv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음하실 때요, 주의할 게 요 live는 짧게, 요 I 있죠, 여러분. 요거는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live, live, okay? 이거를 만약에 길게

0: leave 하면 L-E-A-V-E 떠나다 라고 하는 leave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짧게 발음 해보세요. Live. Live. Very good. Next. No longer. 이게 어떻게 보면 key expression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어떤 버튼이 있는데 end 버튼이죠. 끝. 그것을 누릅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는 거죠. 맞아요.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no longer이에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지 오늘 많은 문장들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No longer. No longer. Very good. And next. Move. Move. 그래요. 여러분, move 하면 원래 move, move, move your body. 그렇죠. 움직이다 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저는 어렸을 때 금산에 살다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이사를 저 혼자 이사를 왔거든요. 그렇게 이사하는 것을 move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Move. Move.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휘들 쭉쭉쭉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He no longer lives here.
2: Do you know where he moved to?
0: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에 이 여자분 목소리가 되게 슬프게 들렸죠. 좋아했던 친구인가? 이 톰 브라운 애를.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3: A says like this, do you happen to know Tom Brown who lives here?
0: 이라고요. 자, 여러분, happen to 우리 어휘에 나왔던 겁니다. 혹시, 그죠? 당신 혹시 아십니까? 근데 누구를? Tom Brown을. 이건 사람 이름인 거죠. 혹시요, Tom Brown 아세요? 그런데 Tom Brown은 Tom Brown인데 어떤 Tom Brown이냐면 who lives here? 여기에 사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집 앞까지 갔나 보죠? 그래서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이 집에 사는 톰 브라운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용감한 친구다. 여기까지 찾아갔네요. 자, 따라서 말해봅니다.
3: Do you happen to know Tom Brown who lives here?
1: Do you happen to know Tom Brown who lives here? Do you happen to know Tom Brown who lives here?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여기서 he,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앞에 나온 그 Tom Brown을 말하는 거겠죠? 그 Tom Brown, no longer,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였죠? end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었죠.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살아 안 살아? 안 산다. 그쵸? no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을 부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웃집 아저씨인가 보죠?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다 알고 있나 봐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1: Tom Brown. He no longer lives here.
4: He no longer lives here.
1: Oh, he no longer lives here.
0: Good job. 자, 여러분,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 라는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5: 그래, 어떻게. 자, 연인이 헤어집니다. 누구 한쪽이,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야, 우리 헤어져. 너 싫어. 딱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 헤어져? 그랬더니 얘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1: I no longer love you.
4: I no longer love you.
1: I no longer love you.
4: I no longer love you.
1: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비가 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0: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니까 더 이상 비가 안 와요. Oh, it no longer rains. Oh, it no longer rains. 쉽죠? How about this one? 오, 빌딩이 있는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어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봤더니요, 더 이상 그 건물은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The building is no longer used. The building is no longer used. Okay. 자, 여러분, 이렇게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표현 이용해서 문장들 많이 만나보니까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Okay. 자,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아저씨, 여기 사는 탐 브라운 아세요? 했더니, 뭐랬어요, 비가? 아유, 그 사람 여기 더 이상 안 살아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A가 다급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러면요? Do you know where he moved to? 라고 묻죠. Do you know? 아세요? 아시나요? 그런데 무엇을 아시나요? Where he moved to. 어디로 그가 move to. 이사를 갔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혹시 아세요? 궁금하겠지. 근데 그거를 왠지 이 B라는 아저씨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개인 정보인데. 알려줘도 되나?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Oh, do you know where he moved to? Do you know where he moved to?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 보세요. 혹시 여기 사는 탐 브라운이라는 사람 아세요? Speak. Tom Brown who lives here? 에이, 그 사람 여기 더 이상 안 살아요. Speak. Question time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맞춰보세요. Okay, here we go.
1: 첫 번째 문제. 그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요.
0: 이 문장을 오늘 모르고 간다. 이 말을 영어로 못한다. 그럼 오늘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여러분,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갈까요?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그렇죠. No longer. 말해 보겠습니다. Oh, he no longer lives here.
1: Hey, he no longer lives here.
0: Very good. Now let's move on. 그 건물은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자, 빈칸에 어떤 말, 여기 둘 중에서 어떤 거? The building is no일까요? not일까요? 사실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골라주세요. 3, 2, 1,
1: Time's up. The answer is.
0: 그렇죠, 여러분. Not longer 아니고 no longer입니다. 말해보겠습니다. Oh, the building is no longer used.
1: The building is no longer used.
0: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the last question.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어딘가로 이사를 가는 모습입니다.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사하다라는 뜻도 있죠? 맞춰주세요. 3, 2,
1: Okay, the answer is
0: move.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하는 No longer 배웠어요. 여러분이 문장 쓰는 거 그대로 쓰시고 중간에 no longer.

만 넣어주시면 더 이상 그거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요 하면 어떻게? He no longer lives here.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산다면 그냥 he lives here. 그죠? He lives here. 그는 여기 살아요.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안 산다. 그러면 he lives here. 문장 그대로 놔두고, 주어 다음에다가 no longer만 넣어서 he no longer lives here.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가 있다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를 만들 수도 있죠? I no longer love you. How super easy, huh? 아주 쉽죠?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빠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생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there is, there are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친구들을 평서문, 즉 긍정문으로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였는지 한번 봤습니다. 중요한 건 there is, are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친구들로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였는지 복습을 해볼 겁니다. 먼저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문제 주시죠.

어땠어요, 여러분? 뭔가 갸우뚱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조금 본것 같은데, 특히나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조금 쉬웠고요. 자, 오늘 학교 시험 출제 포인트는 부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낫의 위치는 늘 그렇듯이 비동사 뒤입니다. 요 낫의 위치는 비동사 뒤라는 거는 이제 진짜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얘기해요. 진짜로 거짓말을 안 치고요. 선생님이 강의 통틀어서 15번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실전편 넘어오기 전부터 따지면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비동사 현재, 비동사 MR is 그거 말고 비동사 현재 부정, 비동사 현재 의문, 그리고 비동사 과거, 비동사 현재 진행, 비동사 과거 진행. 엄청 그 is 쓰는 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비동사를 쓰는 것들 다 공통적으로 not의 위치는 be 뒤입니다. 비동사 뒤에요.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의문문을 만들 때도 there과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아하, 요두개 기억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다인데, 이거는 이제 낫의 위치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요 뒤에 enough time이라는 요 친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 isn't, aren't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자,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어려운 게요 문제입니다. 선생님,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시간은 되게 많으니까 1분, 2분, 3분, 4분 그러니까 복수 아닐까요? 해서 막 there aren't 쓸 수도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뭔가 세기가 애매한 친구들, 그리고 시간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수 취급을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혹은 아예 세지 못한다라고 취급을 하면은 그냥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there isn't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만약에 time이라는 명사를 시간이라는 뜻 말고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뜻에 뭐 two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요런 뜻으로 쓸 때는 당연히 뭐 times가 뭐 three times 요런 식으로 되면은 are 사용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냅킨이 충분히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there is, there are 가지고 의문문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었죠? 비동사랑 there, cross, 위치 바꿔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 두 번째 거가 맞겠고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의 어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의문문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인데 요거는 not의 위치가 포인트겠다. not의 위치는 어디야? 누가 봐도 비동사 뒤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aren't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라는 걸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there not are 요거는 aren't를 일단 한번 본 이상 not are 요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쉽게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더 반복할게요. not의 위치는 비동사 뒤에요. 이게 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 aren't, isn't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grammar 문제 풀어봤고요. listening point 넘어갈게요.
1: Listening point one. There isn't enough time. There isn't enough time. Listening point two. Are there enough napkins? Are there enough napkins? Listening point three. There aren't many choices. There aren't many choices.
0: 자, 이번에는 부정문 부분을 집중해서 드려야 할 텐데, there isn't enough time. 자, is no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isn'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s, isn't, is, isn't. 요 차이 들을 때잘 들어주세요. There isn'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re isn't enough time. There isn't enough time.
0: 자, 이번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높낮이가 중요해요. 뒤에 주어 파트, 여기서는 이제 there 파트죠? 그게 조금 더 높아요. Are there enough napkins? Are there enough napkins? 냅킨이 충분히 있니? 두번 드릴게요.
1: Are there enough napkins? Are there enough napkins?
0: There aren't many choices. 자, 여기도 아까 isn't랑 마찬가지로 aren't.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are과 aren't. 요 차이를 잘 들어주시는 게 듣기에서 중요합니다. are, aren't, are, aren't. There aren't many choices. 선택지가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두번 드릴게요.
1: There aren't many choices. There aren't many choices.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우리 listening에서 계속 들었던 것처럼 긍정과 부정, is, isn't.

N 발음을 약간 이렇게 방지턱 걸리듯이 이렇게 응? 하는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살려줘도 충분합니다. 실제 원어민들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일 땐 is 하고 계속 하고 가는 느낌이라면 isn't 하고 뭔가 끽 하고 멈추는 느낌이 나요. is, isn't, is, isn't. 요 느낌으로 말할 때 구분하셔도 좋습니다. 자, 있지 않다. There isn't. 좋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다. There isn't enough time. 아주 좋습니다. 한번 더. There isn't enough time. Very good.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의문문 연습하겠습니다. 맨날 의문문 할 때마다 제가 요손 해드리죠. 자, 냅킨이 충분히 있니인데, are 낮고, there 높습니다. Are there enough napkins? 자, 냅킨이 충분히 있니? Are there enough napkins? 한번 더요. Are there enough napkins? 좋아요, 좋아요. 뭔가 냅킨이 충분히 있냐고 물어보는 문장이었고, 뒤에 napkins라고 복수이기 때문에 앞에 R로 시작하는 거 정도는 챙길 수 있다,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인데, 요것도 아까 isn't 했던 것처럼 aren't 잘 구분해서 발음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뭐뭐이지 않다입니다. 있지 않다. There aren't. 따라하세요. There aren't. 알을 좀 굴리세요. There aren't. 어렵죠? 한번 더. There aren't. 자, 이것도 아까 isn't랑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is. 이렇게 아까 흘러갔죠? are도 are. are.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근데 aren't는 약간 n에서 하고 방지턱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t를 굳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aren't. aren't 해볼게요. There aren't. 좋아요. 한번 더. There aren't. 자, 그럼 full sentence. There aren't many choices.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There are a lot of majors in college. There is business, which is very popular. There is medicine, which is very difficult. There is philosophy, which is very interesting. Are there any majors you are interested in?
0: 뭔가 여러분들이 특히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은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질문이네요. 자, 먼저 단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일지 조금 감이 올 겁니다. 아래 나와 있네요. major라고 나와 있는데 전공이라는 뜻입니다. 대학교 전공할 때 그 전공이요. 따라해 볼게요. major.

0: 그래요. major 전공이라는 뜻이고요. 자, 첫 번째. There are a lot of majors. 많은 전공들이 있다. In college. 대학 안에 많은 전공들이 있다. 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 전공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요. There is business 하면서 business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경영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이 있다, which is very popular. 그리고 그 경영은 매우 인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콤마 찍고 which 나오면 이거를 이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한 3학년 정도 되면 배우는 친구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There is medicine 하면은 약학이 있다. 뭔가 약에 관해서 배우는 거고요. Which is very difficult. 그리고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치. 인간의 몸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대학교에 전공이 많다. 첫 번째로 말한 건 경영이었고요. 두 번째로 말한 건 약학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전공을 말한다. 뭔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philosophy. 이렇게 읽어요. philosophy. 어렵죠?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philosophy. 좀 있어 보이는 단어니까 한번 더. philosophy. 철학이라는 뜻이고, 흥미로운이라는 뜻의 interesting. interesting, isn't it? 할때 go interesting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 There is philosophy 하면 철학이 있다. Which is very interesting.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친구는 철학을 좋아하나 보다, 그쵸? 사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시작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서술을 한것 같네요. Are there? 하면서 there is there 아래 의문문을 cross 해가지고 적어놨네요. Are there any majors? 뭐 어떠한 전공이라도 있냐? You are interested in? 너가 관심이 있는 전공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There are a lot of majors in college. There is business, which is very popular. There is medicine, which is very difficult. There is philosophy, which is very interesting. Are there any majors you are interested in?
0: 자, 오늘의 마지막 라이빙입니다. 공원 안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다. 인데, 자, 이번에는 there is, there are 부정문이니까 일단은 이제 뭐뭐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 There is, there are 쓰는 건 맞고 않다라고 있으니까 not도 써야겠네요. 많은 나무들이라는 대상이 나와서 there are not many trees 한 다음에 장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not many trees 하고 in the park 장소를 써주면 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뭐가 있다, 뭐뭐가 뭔가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해석이 나오면 there is, there are 쓰면 돼요.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is인지 are인지 판단하시면 되고 무엇을 쓰고 그 장소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은행의 존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은행이 하나만 있어도 뭐 상관은 없잖아요. 하나만 은행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bank가 될 거고 there is a bank가 될 거니까 is there a bank? 요렇게 물어볼 거고, 여기 근처니까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there a bank near here? 해서 여기 근처에를 뒤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돼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인데, 예 포인트는 뒤에 해석이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있었나요? 이기 때문에, there was 혹은 were 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there were. 그래서 were there many people 쓰고 그 콘서트라는 장소를 쓰기 위해 at the concert 붙여주시면 영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ere is, there are 부정문, 의문문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 이어서 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비교 표현 다양한 내용들, 출제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듣기 문제부터 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수치 파악하기이고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몇 층으로 가야 할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가야 되는 층이고, 여러분들이 들리는 곳이곳대로 정답을 적지 마시고, 들리는 층에서 빼야 될 수도 있고 더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1: Excuse me, sir. May I ask you something?
2: Sure, go ahead.
1: I'm new to this building and I want to find the bookstore.
2: Oh, you are on the wrong floor.
1: Really? Can you tell me where the bookstore is?
2: Of course. This is the seventh floor. You need to go down three more floors.
1: I see. It's on the fourth floor.
2: That's right.
0: 자, 몇 층이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층이 맞았을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Excuse me, sir. May I ask you something?
0: 자, 네. 처음에 들어갈 빈칸에는 May I ask you something? 들으셨죠? 저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상대편한테 질문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May I ask you something?
2: Sure, go ahead.
0: 자, 우리 이것도 많이 들었었던 표현일 것 같아요. Go ahead. 좀 빨리 말해서 go ahead. 그러면 어서 하세요. 물론이죠. 어서 질문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1: I'm new to this building and I want to find the bookstore.
0: 자, 한번더 들어볼게요.
1: I'm new to this building.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형용사였거든요. I'm new to this building이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new to this building.
0: I'm new to this building. 그러면 이때 new가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럼 I'm new, 그럼 내가 새로워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이 건물 처음 와봤거든요. 저희 건물이 좀 낯설거든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I want to find a bookstore. 그랬죠? 저는 서점을 찾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
2: Oh, you are on the wrong floor.
0: 자, 그랬더니 남자가 Oh, you are on the wrong floo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귀에는 wrong이라고 들렸는데, 실제 쓸 때는 앞에 W가 있는 요 단어였습니다. 틀린, 잘못된이라는 형용사인 거 아시죠? 묵음이라 발음나지 않고 wrong. 그러면 여기 2층 아닌데요. 여기 2층 잘못 오셨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Really? Can you tell me where the bookstore is?
0: 자, 잘 들으셨나요? Where the bookstore is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서점이 어디 있는지 좀 말해주실래요? 알려주실래요? 라는 뜻이었는데 Where the bookstore is.

0: 예전에 배웠었는데 의문문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의주동의 어순으로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1: Of course. This is the seventh floor.
0: 자, 들으셨나요? 이때 이제 필기할 수 있으면 해두면 좋겠죠. 물론이죠. This is the seventh floor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렸던 seven. 사실은 뒤에 th 붙여서 써주면 되고 seventh floor. 그럼 여기 7층입니다라는 뜻이죠.
1: You need to go down three more floors.
0: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you need to go down three more floors라고 합니다. 일단 go down 이거 들으셨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three more floors. 그러면 세 계단을 더 내려가셔야 돼요. 3층, 아, 7층에서 세개더 내려가셔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띵동하면 몇 층인지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자가 한번 더 말해줍니다.
2: I see. It's on the fourth floor.
0: 그쵸? 그래서 7층에서 세칸 내려가면 4층이잖아. 여자가 한번 더 확인해서 It's on the fourth floor. 아, 그럼 그거 4층에 있는 거지요라고 확인을 해줘요.
1: That's right.
0: 맞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가야 되는 층은 2번의 4층인데요. 마지막에 확인해주는 멘트가 없어도 여러분이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 포카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동사형 접미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IZE로 끝나는 단어들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이렇게 IZE로 끝나면, 뭐뭐화 하다라는 한국말 해석으로 동사로 바뀌게 돼요. 예시 단어 보죠. 자, 첫 번째 단어는 realize입니다. 우리 real 하면 얘가 현실에란 뜻이잖아. 여기다가 IZE를 붙여서 realize. 그럼 무슨 뜻이겠니? 그치? 그럼 요거는 현실화하다란 뜻이 되니까, 깨닫다. 현실로 이렇게 탁 돌아오는 거예요. 실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alize 예문 보죠. I didn't realize how upset he was. 그럼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단어는 civilize입니다. 얘는 the civil 이 시민회란 뜻이 있습니다. 뭐 시민의 어느 정도의 문명이란 느낌이 들어간 단어인데 여기다가 IZE를 붙여서 civilize 그러면 문명화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것도 예문 속에서 다시 보죠. They tried to civilize the tribe. 그러면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The tribe는 부족인데요. 그 부족을 문명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ZE로 끝나는 동사들 많이 보게 될 텐데 아 이게 뭐뭐화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끝에가 FY로 끝나는 동사들입니다. 요렇게 동사를 바꾸게 돼도 역시나 뭐뭐화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justify이죠? 그럼 just가 정당한이란 뜻이 있어요. 거기다가 FY를 붙여서 justify 그러면 정당화하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man tried to justify the crime. 그럼 그 남자는 그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simplify입니다. 우리 이거는 simple은 아시죠? 이게 이제 단순한이란 형용사인데 여기다가 FY 붙여서 simplify 그러면 그렇죠. 단순화하다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Let me simplify the explanation.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볼게요.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동사형 접미사 IZE와 FY 공부해 봤고,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비교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as is 사이에는 원급, 그리고 than 앞에는 비교급, 마지막으로 더 뒤에는 최상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비교 표현할 때 항상 세트로 배우는 게이 원급 비교와 그리고 er 또는 more를 쓰는 비교급, 마지막으로 뭐 est나 most를 쓰는 최상급 이렇게 세 개거든요. 실제 문제에서 여기에 원급 쓸래, 비교급 쓸래, 최상급 쓸래, 이렇게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as가 사의 원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넣어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급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최상급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했었죠. 그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먼저 문제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bought as blank, 그 다음 book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s가 있죠. 얘는 이제 원급이겠죠. As books as a dad. 자, 두 번째는 we have to make cookies than yesterday. 자, 우리 눈에 띄는 게 지금 than입니다. 그치, 어떤 게 넣어야 될지 기억나죠? 자, 마지막은 this is the가 있네요. 그쵸? 정관사 the가 보이고, 그 다음에 expensive bag of all.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럼 몇 번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원급 비교는 as is로 나타냈었고요. 얘가 왜 원급 비교냐면 as 사이에 방금 얘기했듯이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써줍니다. 해석은 A와 B를 비교할 때 A는 B만큼 뭐뭐하다. 동등한 비교를 해주는 표현이었죠. 자, 그 다음엔 비교급이 있었는데 우리 비교급은 항상 된과 짝꿍이 되면서 얘가 이제 뭐뭐보다란 뜻이었지? 자, 그리고 비교급의 형태는 우리 지난 시간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뭐 이열이나 아니면 좀길 경우엔 앞에 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더 뭐뭐한 이런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이었는데 보통 더를 앞에 꼭 붙여주죠. 얘가 최고야 라고 할때 특정해지는 명사가 돼서 특정한 우리 명사 앞에 붙이는 더를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상급은 EST나 아니면 most로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가지고서 한번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변형해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니, 얘들아? as 사이니까 원급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She is as smart as he. 그대로 넣어주고, 그녀는 그만큼 똑똑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than이 보입니다. 그럼 얘는 뭐뭐보다이니까, 아, 이거는 비교급으로 써줘야 되는 거구나. 자, smart은 이름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er 붙여서 she is smarter than he. 그녀는 그보다 더 똑똑합니다. 자, 마지막은 더가 보이죠? 더가 보이고 어떠한 장소도 등장하면서 최상급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급은 EST 붙이면 되죠? 그래서 she is the smartest in a class 라고 하면 그녀가 반에서 가장 똑똑합니다 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주어진 단어는 famous 입니다. 자, 이거 일단 원급은 as is 사이니까 그대로 원래 형태에 넣어주면 되겠죠. 유명한이란 뜻인데요. She is as famous as he. 그럼 그녀는 그만큼 유명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비교급으로 넣어줄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끝에가 이렇게 OUS로 끝나는 형용사는 앞에다가 more 기억나죠? 그래서 she is more famous than he. 그녀는 그보다 더 유명합니다. 자, 최상급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상급도 앞에다가 그냥 most 붙여서 she is the most famous in a class. 그러면 그녀가 반에서 가장 유명합니다라는 최상급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앞서서 봤었던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s 원급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I bought 나는 샀습니다. 그가 샀던 것만큼 많은 책을 샀어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많은에 해당하는 영어가 much도 있고, 그 다음에 many도 있어요. 모어는 비교급의 형태라서 일단 1번과 3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any도 많은이고요. much도 많은인데, 자, 둘 중에 어떤 걸 넣어야 되니? 자, 얘네들의 아주 큰 문법적인 차이가 있죠? many는 뒤에 항상 복수 명사. 가 오고요. 그 다음에 머치는 뒤에 셀수 없는 형태의 단수형의 명사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books라고 하는 복수 명사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 many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산 것만큼 많은 책을 샀습니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we have to make
kick his Dan이었지. 자, 이거는 얘가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과

짝꿍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의 비교급을 써주면 되는데 사실 매니와 머치는 비교급 형태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more. 우리는 어제보다 더 많은 쿠키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문장 완성되고 자 마지막은 this is the가 보였죠? 그래서 여기가 최상급이었고요. 최상급은 우리 most를 붙여줬었죠. This is the most expensive bag of all. 그래서 이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가장 값비싼 가방입니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몇배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꼭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일단 우리 as, as 원급 비교 방금 봤잖아? 근데 요렇게만 쓰면 a는 b만큼 뭐뭐한 동등 비교가 됐지만 이 앞에다가 배수사, 두 배, 세 배, 네 배, 요런 거 넣어주는 순간 a는 b의 몇 배만큼 더 뭐뭐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ran three times as fast as his dad 이렇게 쓰게 되면 얘 없으면 나는 그만큼 빨리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나 그나 똑똑똑 같은 속도로 달렸다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다가 세 배라고 하는 three times를 넣어주게 되면 나는 그보다 세 배만큼 더 빨리 달렸습니다. 결국 나는 그보다 세 배나 더 빨리 달렸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배수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지금처럼 숫자 앞에다가 times를 이렇게 복수 형태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뭐두배 더라고 할 때는 뭐 two times도 있지만 twice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이세 배부터는 전부 다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as에다 배수사를 붙여도 괜찮지만 우리 비교급 표현에다가 앞에 배수사를 붙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석은 둘다 a는 b의 몇 배만큼 더 머만이란 뜻인데요. I ran three times faster than his dad라고 얘기를 해도 이두 개가 결국은 같은 문장이죠. 나는 그보다 세배더 빨리 달렸다. 이거나 나는 그가 달린 세 배만큼 더 빨리 달렸다. 이거나 둘다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래서 신기하게 배수사를 붙이는 순간 얘네들은 같은 문장이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자, 리즈가 매주 마크의 두 배만큼 많이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두 배라고 할때 twice 활용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as로 한번 해볼까? as로 해볼 때는 Liz is, that is, 자, 두 배. 먼저 써줘야 돼, 순서. twice. 그 다음에 as is 사이에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아까 much도 있었고, many도 있었죠? 근데 많이 공부한다는 건셀수 있는 게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잖아? 그럼 이때 써야 되는 형용사는 much가 되겠죠. 그래서 less, that is, twice as much as time H-wag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비교급을 활용해 볼게요. 역시나 비교급도 배수사는 비교급의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ess, that is, twice.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의 비교급으로 바뀌겠지? 그치, 요거의 비교급은 more이었고요. 우리 more의 짝꿍 than 붙여주면 되겠죠. Less, that is, twice more than Tom H-wag. 이렇게 써주면 두배더 많이 공부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제이슨은 그녀보다 세배더 열심히 일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Jason worked까지 나와 있고요. 먼저 원급 비교로 나타내 볼까요? 일단 배수사는 세 배니까 three times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as 사이에 hard의 원급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Jason worked three times as hard as she.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엔 비교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비교급 역시나 배수사가 비교급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Jason worked three times.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에 비교급 넣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이거 그대로 그냥 er 붙여줘서 harder. 자, 그리고 우리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than 붙여주시면 three times harder than she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사의 비교 표현 할 때는 항상 쌤이 지금 말하면서 계속 강조해

있죠. 배수사의 위치를 꼭 물어봐요. as의 뒤에 오거나 비교급의 뒤에 오면 안 되니까 위치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비교편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 살펴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자, 바로 혀로 맛을 느끼게 되죠. 자, 혀는 영어로 tongue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리 나는 발음과 스펠링이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발음해 볼게요. tongue, tongue. 그래서 이 단어의 스펠링을 보면 마치 소리가 텅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뒤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tongue, tongue으로 발음된다라는 거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taste buds라는 게 우리 혀에는 있는데요. 원래 bud라고 하면은 어떤 봉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하게 되면은 맛을 느낀 어떤 봉오리라고 해서 미뢰라고 하고요. 순 우리말로는 맛봉오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에 있는 이런 작은 맛을 느끼는 돌기와 같은 그런 세포를 taste buds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음 단어, sense. sense는 명사로 감각이란 뜻이고요. 역시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동사로 쓰인다면 무언가를 느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flavor. flavor는 맛이란 뜻이고요. locate은 무언가 위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단어, near. near는 가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을 때 어떤 여자가 맛있는 파이를 먹는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어떤 taste buds, tongue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로 지금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Taste buds help an animal taste food. Humans have about 10,000 taste buds. As a result, we have a sense of taste. Humans can sense four basic flavors: sweet, salty, bitter, and sour. The sweet taste buds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Just like the buds for sweetness, the salty taste buds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On the other hand, the bitter taste buds are near the back of the tongue. The sour taste buds are found on the sides of the tongu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Taste buds는 맛봉오리라는 거였죠. 자, 이러한 것은 help an animal, 동물을 돕습니다. Taste food, 자, 원래 taste가 맛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taste buds라는 것이 맛을, 음식의 맛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돕습니다. Humans have about 10,000 taste buds. 우리 인간의 혀에는요, 약만 개의 이런 맛봉오리들이 있대요. As a result, 그 결과, we have a sense of taste.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된 거다라는 거죠. Humans can sense four flavors. Four basic flavors. 인간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맛을

0: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sweet라고 하면 당연히 달콤한이란 뜻이고 salty 이런 짠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bitter는 쓴이라는 뜻입니다. and sour라고 하면요. 신맛이 나는이란 뜻이어서 인간의 혀는 바로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맛을 느낄 수 있대요. The sweet taste buds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자, 먼저 달콤함을 느끼는 그러한 테이스트 버즈 위치부터 찾아볼게요. 먼저 이런 달콤함을 느끼는 그러한 곳은 혀의 the tip은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를 보았을 때맨 끝부분 있죠? 맨 앞쪽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대요. Just like the buds for sweetness. 이렇게 달콤함을 느끼는 그러한 미뢰들처럼 또 salty taste buds, 짠맛을 느끼는 그러한 봉오리들도요,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역시 혀 앞쪽에, 혀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끝부분으로 달콤함과 짠맛을 느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뭔가 역접의 그런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The bitter taste. 자, bitter는 무언가 쓴이라는 뜻이었고요. 쓴맛을 느끼는 그러한 봉오리들은 are near the back of the tongue. 자, back이라고 하면 혀의 뒤쪽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혀의 뒷부분에서 느낄 수 있답니다. The sour taste buds, 신맛을 느끼는 이러한 미뢰는요, are found on the sides of the tongue. 자, side는 옆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혀의 양 옆쪽에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보았었던 우리 그런 글의 소재는 당연히 taste buds on tongue이 되겠죠. 혀에는 여러 가지 미뢰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A번 볼게요. Humans have a poor sense of taste. 자, 원래 poor란 뜻이요. 가난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뭔가 형편없는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뭔가 맛을 느끼는 그런 형편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내용들 우리가 보았을 때 true or false라고 보았을 때이 결코 맞다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자, 인간의 혀에는 몇 가지의 미뢰가 있다? 그렇죠. 약만 개의 그런 맛봉오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은 메인 아이디어를 떠나서 뭔가 poor sense, 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자, 이런 의미는 맞지 않죠. A번 아닙니다. B번 볼게요. We can smell things with our tongues. 이게 뭐야? 자, 봐봐. smell이라고 하면은 냄새를 맡다란 뜻이죠. 우리가 혀로 냄새를 맡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이말 때문에 B번은 아니에요. C번. Taste buds help humans to sense our basic flavors. 기본적인 flavor, 맛이죠? 기본적인 이런 맛들을 감지하도록 돕습니다. 뭐가요? Taste buds라는 것이 인간들을 도와요. 그렇죠. 정답은 우리 C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이어서 발음 연습 같이 가볼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더라는 정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weet taste buds라는 부분 있고,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이라는 이 문장에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죠. sweet도 t로 끝나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taste의 t도 같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끊어서 sweet taste. sweet taste는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the sweet taste라고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세를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sweet taste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인데요. at the tip of 이 부분을 볼게요. 자, tip이라는 것은 무언가 끝부분을 뜻하고요. 바로 뒤에 전치사 of가 있는데 이렇게 모음으로 연결될 경우에도 역시 tip이라는 p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tip of. tip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at the tip of the tongue, 다시 at the tip of the tongue 이런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e sweet taste buds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The sweet taste buds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0: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바로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맛을 느끼는 기관, 어떤 세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매우 미세한 맛을 느끼는 와인 감별사 있죠? 소믈리에라든지 아니면 뭔가 미슐랭을 평가하는 아주 맛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혀에는요, 특히나 이런 미뢰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을 유난히 잘 느끼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super taster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non-taster 앞에서 얘기한 아주 뛰어난 이런 미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 도포를 하게 되는데 뭔가 super taster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기가 많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The number of taste buds. The number라고 하면 어떤 숫자란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맛봉오리들의 숫자가 varies, 다양합니다.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맛봉오리 개수가 다르대요. People who have relatively more taste buds are called super tasters.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러한 미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super tasters라고 불리워진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뭔가 super라는 말에 붙으면요. 우월하고 뭔가 조금 더 좋은 약간 그런 강조의 의미도 있어서 super taster가 뭐다? 아주 뛰어난 맛의 감각을 지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 상식으로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가봐야죠. 어법도 함께 정리해 볼게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한 가지가 더 있어서 쌤이 준비를 했던 건데 다시 여기를 볼게요. 그런데 보통 이 슈퍼 테이스터들의 성별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보통 두배 가까이 이런 훨씬 더 많은 그런 슈퍼 테이스터즈로 분류가 된다라고 해요.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워서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우리 어법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빈칸 AB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사를 고르시오. 이번에 연결사 문제로 선생님이 내보았습니다. 자, 일단 A번의 위치 확인을 하고요. 이제 B번 확인해 볼게요. 네, B번은 조금 뒤쪽에 나와 있었던 그런 부분, 이 연결사에 뭐가 들어갈지 같이 선택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선택지 Nevertheless라는 아이가 있고요. 쭉 As a result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 쭉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결사는 뭐다?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연결사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연결사라는 말을 연결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연결부사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접속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용어는 좀다 다르지만 결국에 이와 같이 글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연결사이고, 이런 아이들의 품사는 부사이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것은요,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 기능적으로 무언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의 역할은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연결사 전부 다이 아이들은 뭐다? 부사 또는 부사구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사구라고 하면은 두개 이상의 이런 단어 덩어리를 구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여기 however 같은 경우에 이 아이만 부사이고요. 그다음에 nevertheless도 부사이고 나머지 전부 다 이런 어구들은 두개 이상의 그러한 아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부사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Therefore도 이렇게 한 단어이니까 얘도 부사로 볼수 있네요. 그럼 구체적인 뜻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nevertheless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양보의 연결사 이런 부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양보의 연결사가 뭐냐면요. 한 문장 안에 뭔가 반전의 의미가 있는 경우를 양보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뭔가 앞에 뒤에 내용이 반전이 있다. 이래 이랬어. 뭔가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했어. 이런 식으로

반전이 있는 경우 양보 연결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s a result는 맞아요. result라는 것이 명사로 결과란 뜻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부사 연결어로서 그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 therefore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전형적인 순접의 연결사이고요. 그 결과 같은 그런 선택지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라는 뜻이어서요. 역접의 연결사다라는 것 챙기면 좋겠어요. On the contrary라는 단어를 볼게요. 원래 contra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뭔가 반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on the contrary라고 하면 정반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owever는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연결사이고요. 역시 마지막 on the contrary는 반대로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in addition이라고 해서 게다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게다가라는 것은 당연히 추가적인 정보가 더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형적인 역접이다, 순접이다. 다시, 자, in addition은 역접의 연결사예요, 순접의 연결사예요? 그렇죠. 무언가 게다가라고 덧붙인다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순접의 연결사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역접의 연결사를 쓸 건지 순접의 연결사를 쓸 건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네, 선생님 먼저 이렇게 as a result, 결과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빈칸 앞에 있는 부분부터 우리 먼저 차분히 볼게요. 앞에 보니까 인간의 혀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인간의 혀에는? 그렇죠. 약 만 개의 테이스트 버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칸 뒤를 보았을 때 we have a sense of taste.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맛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혀에 한 만 개 정도의 돌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 한다? 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라는 말로 기본적으로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그렇죠. 순접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as a result라는 결과의 의미가 있는 이런 연결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B번 가볼게요. B번 앞문장의 내용은 뭐였죠? B번 앞문장에 보았을 때 just like the buzz for sweetness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뭔가 달콤함을 느끼는 그러한 미뢰들처럼 짠맛을 느끼는 그런 테이스트 버즈는요 are located at the tip of the tongue. 자, 혀 끝부분에 위치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혀라고 했을 때 주로 달콤함과 짠맛을 느끼는 건 the tip of the tongue, 혀 앞쪽에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B번 뒤를 볼게요. The bitter taste, bitter는 뭔가 쓴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쓴맛을 느끼는 이러한 테이스트 버즈는 are near the back of the tongue. 자, back은 어디죠? Back. 그렇죠. 혀의 여기 뒷부분이 되는 거니까 실은 앞하고 뒤를 보았을 때 뭔가 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건 주로 앞쪽에 bitter taste, 뭔가 쓴맛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뒤쪽에 라는 말이어서 뭔가 반대가 되는 그런 연결사가 들어가야 훨씬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정답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말이 들어가야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법 문제 스타일로 쌤이 바꾸기는 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배워서 얼마만큼 매끄러운 글을 쓸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어법이라는 수단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어라는 것은 뭐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결사라는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원인 같은 게 있고 결과 같은 게 있을 때 인과를 나타낼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연결사를 쓸 수 있고요. 뭔가 반면에 라는 의미를 쓰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은 on the other hand라는 부사구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연결사의 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봤고요. 이제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대명

동사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대명사라는 것은 they, it, she, he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죠.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X입니다. 자, 접속의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관계 대명사는 할 수 있죠. 오케이. 오늘의 오스코이스는 이건데요. 연결사는 우리 방금 보았었던 이런 연결사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 접속 역할을 할 수 없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좀 흥미로운 테이스트 버즈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everyone. 자, 오늘 케빈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배워볼 텐데 벌써 14번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Cartoon English 제작진분들과 조금 친해진 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영어 공부 잘 되고 있나요? 조금 힘들다고요? 좋습니다. 이 케빈 선생님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부하러 가봅시다. Let's go, go, go!
1: Christine, Mom asked us to come home right away. I think she's cooking something special.
2: Oh, really? Okay, let's hurry then.
1: Oh, I forgot. I have 알바 today. So you have to go without me. Can you find your way home?
2: Alba? Oh, like Jessica Alba?
1: No. Arbeite, Alba. I have to work.
2: Oh, you have a part-time job.

0: baby.
1: Oh, you are so talented.
0: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1: Oh,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0: You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1: Yay!
2: All right, guys. 오늘의 cartoon, 오늘의 만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Oh, my God. 괜찮아요. 이 케빈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자, 오늘의 장소는 케빈의 대학교입니다. 케빈과 크리스틴이 함께 걷고 있는데요. 자, 케빈이, Christine, Mom asked us to come right away. Christine, 엄마가 우리 빨리 집으로 오라는데 문자를 받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이, I think she's cooking something special. 내 생각엔 엄마가 정말 특별한 요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너무나 좋아하죠. Oh, really? Let's hurry then. 정말? 빨리 가자 그럼. 그런데 케빈이, I forgot. I have Albert today, so you'll have to go without me. 내가 까먹고 있었어. 나 오늘 알바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가 그냥 혼자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n you find your way home? 집 가는 길 알지?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알바? Like Jessica Alba? 제시카 알바를 얘기하는 거니? 알바가 뭐지? No. 아르바이트. Okay? I have to work. Aha! You have a part-time job. 이제야 이해를 했죠? Part-time job. 그렇죠. 자, 아르바이트 알바는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자, 외국에서는 나 알바야. I'm doing alba. 아르바이트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외국에서는 part-time job이라고 합니다. 꼭꼭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can you skip it today? Hang out with me. Come on, please. 제발 오늘 하루만 건너뛰면 안 돼? 나랑 놀자. 응? 부탁해. Come on. Oh, Christine. Oh, Christine. Don't be such a baby. Oh, 애기처럼 굴지 마. Don't be such a baby. 그렇죠. 어린아이 아기처럼 굴지 마. Don't be such. 뭐뭐 굴지 마. 어떻게? A baby. 어린 아이처럼 굴지 마. 자, 애기 흉내를 또 내고 있어요. Don't be such a baby. 이걸 보여주자. 크리스틴이, You are so talented. 넌 정말 재능이 많아. 끼가 많아.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그냥 나 따라와. 나 일하는데 따라와. 내가 커피 사줄게.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 쫄깃하죠?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정말 좋은 것 같아. 혹시 케이크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그러죠. You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넌 정말 날 실망시키지 않아. 자, 오늘의 카툰 어때요? 재밌었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소개해볼까요? Come on in, Jamie! Hi, Jamie.
3: Hi, Kevin.
2: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이 뭔지 알아?
3: 몰라.
2: 그거 배워보기 전에, 요즘 너 채소 안 먹는다며? 브로콜리, 레터스,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3: 싫어.
2: Oh, Jamie, don't be such a baby. 아기처럼 굴지 마. Don't be such a baby. 어린아이, 아기처럼 굴지 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Don't be such a baby. 한번 더. 오케이, 제이미. 아기처럼 굴지 마. What?
3: Don't be such a fool. 바보같이 굴지 마.
2: Sorry. 네,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이죠. Don't be such a fool. 한번 따라해볼까요? Don't be such a... One more time. 그렇죠. Don't be such a... 에서 또 응용해서 다른 표현이 나온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외울 수 있겠죠? Alright. Thank you, Jamie.
3: Thank you, Kevin.
2: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Cartoon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Let's go, go, go.
4: Christine, Mom asked us to come home right away. I think she's cooking something special.
1: Oh, really? Okay, let's hurry then.
4: Oh, I forgot. I have 알바 today. So you have to go without me. Can you find your way home?
1: Alba? Oh, like Jessica Alba?
4: No. Arbeite, Alba. I have to work.
1: You have a part-time job. Can you skip it today? Hang out with me. Come on, please.
4: Oh, Christine, don't be such a baby.
1: You are so talented.
0: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1: Oh,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0: You'd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1: Yeah!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여러분. 다 까먹고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꼭 외워주세요. 오늘의 핵심 표현, don't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from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한번 다이얼로그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I really don't want to start this again from scratch. 아, 나 이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 I know, but this cord is moving from side to side, so you need to untie everything.
1: 나도 알지. 근데 이쪽 코너가 좌우로 계속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다 풀고 해야겠다.
0: 자, 오늘은 뭔가 조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약간 이런 류의 대화가 나왔다, 그쵸? 자, from으로 시작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너무 쉬운 것만 아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 이제는 조금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에 가서도 나오고 내가 조금 영어 좀 한다 하는 표현을 배울 때도 됐어요. 물론 안 그런 표현을 배우기도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친구들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내용 자체가 뭔가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거를 만드는 중이었나 봐요. 우리 막 과학 시간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뭐 찰흙으로 뭘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막 건축물을 만든다던가 하잖아요. 근데 이쪽이 계속 막 좌우로 흔들리니까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제 이런 대화의 흐름이었는데요. From scratch 랑 from side to side 이 두 개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from scratch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요 from scratch 맨 처음부터 이 맨 처음부터라는 from start 뭐 the very 굉장히 아주 처음부터라는 걸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 사실은 scratch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요? 그 스크래치 북 같은 거? 막 이렇게 왜 긁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뒤에 막 무슨 그림 같은 거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까만색 종인데 긁으면은 막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그런 게 스크래치 북이었는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튼 이제 그 스크래치 자체가 뭔가 이렇게 긁어내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막 긁어내고 막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바닥부터 막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아예 엎어서 시작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좀 외우기가 편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이얼로그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 진짜로 don't want to. 원하지를 않아요. Start this again. 요거를 시작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from scratch.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래치 막 긁어가지고 바닥을 긁어서 확 엎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바닥을 긁어서 엎는다는 건 아예 지금 자체를 다 뒤엎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rom scratch가 맨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교과서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I made this from scratch. 뭐 이렇게 쓰였는데 내가 이걸 만들었어. 사실 I made this.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괜찮죠. 나 이거 만들었어. 근데 이걸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내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을 때 from scratch 이렇게 넣으면 맨 처음부터 내가

0: 힘들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From side to side 라는 표현입니다. 좌우로 라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from A to B 배웠던 거 기억나요? A부터 B까지죠. 자, 요거 그거 넣어서 한번 생각하면요. 사이드가 측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측면에서 측면으로. 자, 측면에서 측면으로. 측면에서 측면으로. 측면에서 측면으로. 지금 다 같이 뭐 움직이고 있죠? 측면에서 측면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좌우로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얘가 뜻이 좌우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이얼로그에서요. This corner, 요쪽 코너가 is moving, 움직이고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 즉,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untie, 풀러야 돼. Everything, 전부 다 풀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교과서 본문에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The boat, 보트는 우리 배죠. 그 바다 같은 데 위에 떠 있는 배요. 배가 swayed 하면은 흔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From side to side. 배가 이렇게 파도 따라서 좌우로 흔들렸다. Because of the waves 하면 파도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from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다소 어렵고 조금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맨 처음부터 라는 의미를 가진 from scratch가 있고요. 긁어가지고 바닥부터 확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고 from side to side는 측면에서 측면으로 좌우로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여러분 오늘도 퀴즈를 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자,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거 뭔가 영화의 스태프분들의 인터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길래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포인트죠? From scratch. 아예 그냥 바닥을 긁어가지고 확 뒤엎어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Director, 선생님이 감독님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어떤 업무나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디렉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집은 아예 기초부터 지을 건가요? 즉, 뭐 집을 짓는 거 그냥 뭐 벽만 세우고 할 게 아니라 기초부터 하실 건가요? 그쵸. From scratch 들어가면 되겠죠. 아예 처음에 바닥을 막 이렇게 설계하고 막 여기에다가 뼈대를 붙이고 막 지하를 파고 막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기초가 될 테니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버스가 계속 좌우로 움직여서 우리는 토할 것 같았다. 진짜 토하는 줄 알았죠? 자, 좌우로 이쪽 측면에서 이쪽 측면으로 움직이는 거 그쵸. side to side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eel sick 앞에 나왔죠. felt sic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픈 걸 느낀다 라고 직역을 하면 조금 이상하고 뭔가 토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feel sick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걸 좌우로 늘려줘야 해. 스트레치가 늘려주다 라는 뜻이에요. 좌우로니까 그쵸. From side to side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퀴즈였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한 번 더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 really don't want to start this again from scratch. I know, but this corner is moving from side to side, so you need to untie everything.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rom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오늘 두 개 살펴봤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를 의미하는 그쵸, from scratch. 긁어가지고 바닥을 확 뒤엎어서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이쪽 측면에서 이쪽 측면으로 움직이는 from side to side, 좌우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trong. S-T-R-O-N-G. Strong. Strong. Weak. W-E-A-K. Weak. Weak. Hard. H-A-R-D. Hard. Hard.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looks, 모습 이 편이에요. looks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단어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strong, 강한 또는 힘센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are you strong? 여러분, 힘이 세나요? Wow, look at his arm. He has a very strong arm. Next is weak, 약한 또는 힘이 없는. Everyone, if we do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으면, or if we don't exercise, 운동 안 하면, we become weak, 우리는 약해져요. 그 다음은 hard, 단단한 또는 어려운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두 개예요. 이렇게 돌을 보면 아주 단단하죠? Hard 아니면 시험 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때도 hard를 써요. 잘했어요, 여러분.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강한, 힘센, strong.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길고요. R 발음이 강하게 들려야 돼요. Strong. Very good. 약한, 힘이 없는, weak. 여러분, 길게 빼야 되는 거 잊지 마요. Weak. Excellent. 그 다음은 단단한, 어려운, hard. 자, 가운데 R 보이죠? 그러면 강한 R 발음을 해야 돼요. 버터를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Hard.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trong. Strong. Weak. Weak. Hard. Hard.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적용시켜 볼까요? He is a strong athlete. 그는 힘이 센 운동선수야. 친구들 운동선수 본 적 있죠? 몸에 muscle, 근육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 단어 처음 보죠? athlete, 운동선수란 뜻이에요.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He is a strong athlete. He is a strong athlete. Good job. Next, his legs were weak. 그는 다리에 힘이 없었어. 자, legs, 다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do you remember? 자, his legs were weak. 한 번 더 해볼까요? His legs were weak. That was very good. Wow, this is long. This clay became hard, so I couldn't use it. 자르기 단단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어. 친구들 미술 시간에 clay 만져본 적 있죠?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냅두면 굉장히 hard 해져요. 자, 여러분, became 뭐뭐 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I couldn't use it, 사용할 수 없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clay became hard, so I couldn't use it. Very good. 이제 다음 단어 같이 배워봐요.
1: Soft. S-O-F-T. Soft. Soft. Heavy. H-E-A. V, Why? Heavy. Heavy. Light. L-I-G-H-T. Light. Light.
0: 다음 단어는 soft, 부드러운 또는 푹신한. Look at this. Is it a pillow? 베개인가요? Or a blanket? 이불인가요? It looks very soft. 완전 이렇게 눕고 싶네요. 그 다음은 heavy, 무거운이에요. 친구들, if we have to carry something heavy, someone must help you.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Heavy. 그 다음은 light, 가벼운 또는 빛. 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아까 배운 heavy의 반대말이에요. 또는 빛, light도 돼요. 잊지 말고요.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pronunciation together. 부드러운, 푹신한, soft. 친구들, 어 소리 나요. 다시 한번, soft. Very good. 무거운, heavy. 자, 에 소리예요. Heavy. Good job. 가벼운, 빛, light. 가운데 G 발음은 안 해요. Light.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oft. Soft. Heavy. Heavy. Light. Light.
0: 이제 같이 예문을 연습해 볼까요? The dog's fur is very soft. 강아지의 털이 아주 부드러워. 친구들, have you touched a dog before? It's very soft, isn't it? Okay, now fur는 강아지의 털, 동물의 털이란 뜻이에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dog's fur is very soft.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이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this bag, 이 가방은 too heavy래요. too가 들어가면 너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bag is too heavy to carry. That was very good, everyone. Okay, our last sentence. A ping pong ball is very light. 탁구공은 매우 가벼워. 친구들, 이 단어 꽤 웃기지 않나요? 핑퐁, 탁구란 뜻이에요. 핑퐁 ball은 탁구공이에요. 아주 가볍죠?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A ping pong ball is very light.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trong. Strong. Weak. Weak. Hard. Hard. Soft. Soft. Heavy.

0: heavy, light, ligh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살아있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wo blank are playing tennis. 두 명의 남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라고 할 때, man, 남자를 어떤 형태로 적어야 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란 사람, 사물, 동물, 장소, 개념 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명사의 명자가 이름,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듯이 지칭하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는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다는 건말 그대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an apple. 사과는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죠. 셀수 있는 명사고요. Three pencils. 연필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셀수 있습니다. Many books. 책 역시 한 권, 두 권, 세 권, 셀수 있는 명사죠.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명사를 가리켜요.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명사로 형태가 특정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것들 혹은 유일해서 셀 필요가 없는 고유 명사에 사용합니다. So, 여러분 서울 한 개, 두개 이렇게 세나요? 아니죠. 서울은 이 세상에 하나뿐 유일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Water, 물은 어느 그릇에 담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죠. 형태가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고요. Happiness,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특정하지 않으니까 Happiness 역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일 때는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앞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붙여줍니다. 이때 모음이란 아에이오우 소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복수 명사일 때는 수를 표현하는 말 two, three, many 등을 앞에 쓰는 경우가 많고요. 복수형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수 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수를 표현하는 말 two, three, many 등의 표현 함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로 사용될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어라? 단수 복수 개념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지만 단수 취급을 해서 이에 맞게 동사를 적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동사의 현재형이면 주어가 단수 취급이 되어서 is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유명사 하나뿐인 거죠. 하나뿐인 것에 이름을 붙인 것. 그래서 고유명사는 하나뿐이니까 셀 필요가 없어서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Korea, 한국 하나뿐이죠. Jisoo라는 어떤 사람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 고유명사 셀수 없고요. Han River, 한강도 역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질명사,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물질명사란 형태가 특정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기체나 액체.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액체는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요. 그래서 기체의 air, 공기라든가 액체의 water, 물 이런 것들이 다 물질명사에 포함이 되고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개가 어려워요, 여러분. bread

우리가 생각할 때 빵은 셀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왜냐? 선생님이 사과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이가 사과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 딱 빨간 사과 하나를 먹는 장면이 상상이 되죠. 그런데 제이가 빵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크로와상을 먹고 있는지, 피자빵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식빵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빵은 형태가 너무 다양하죠. 이렇게 형태가 특정하지 않은 것은 덩어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예요. bread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다. 그러면 돈은요? 돈은 셀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로 돈. 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동전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폐를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좌에 있는 숫자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특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달러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달러 지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달러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셀수 없는 명사는 형태가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상 명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love, 사랑, happiness, 행복, freedom, 자유, 이런 것들은 전부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알아볼게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기본적으로 S를 생각하시면 돼요. S를 붙여요. 대부분 그냥 S를 붙여서 books, 책들, apples, 사과들, dogs, 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요. babies, 아기들, cities, 도시들, stories, 이야기들처럼요. 그리고 o, x로 끝나는 이런 명사들은 뒤에 s를 붙이면 발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es를 붙여서 buses, 버스들, dishes, 그릇들, tomatoes, 토마토들, boxes, 상자들 이렇게 적어줘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pianos, photos. 피아노들, 사진들이라고 할 때는 ES를 붙이지 않고 S만 붙여주니까 이 단어들은 따로 꼭 기억해 두세요. F나 FE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F와 FE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knives, 칼들, leaves, 잎들, thieves, 도둑들, wolves, 늑대들처럼요. 이것도 역시 예외가 있는데요. roofs, 지붕들, beliefs, 신념, 믿음들, giraffes, 기린들, 이때는 그냥 s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 이 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단어의 일부나 전체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암기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복수형일 때 E, 알파벳 E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알파벳 E가 우리말에서 숫자 E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E가 들어있으면 복수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Man, 남자 한 명, 남자 여러 명일 때는 MEN이 됩니다. Man, Woman, 여자 한 명. 여러 명일 때는 역시 MEN으로 끝나죠? women, 여자들이에요. tooth, 정말 헷갈려요. 이빨 한 개면 tooth인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E가 들어있으면 숫자 E를 생각해서 두개 이상 여러 개다. teeth, 이빨들. foot, 발 하나고요. feet 하면 발둘 이상. 그쵸? 또 mouse, G, mice, 쥐들, child, 아이, children, 아이들입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sheep, 양, deer, 사슴, fish, 물고기는 단수 복수 형태가 같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I have two. 박스의 복수형은 es를 붙이니까 boxes. 나는 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다. Many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이죠. Many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다. The baby. baby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줘서 The babies are sleeping in the room. 그 아기들은 방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써주세요. 4번. My mom grows potatoes in the garden. 5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서 우리 엄마는 정원에서 감자를 기르고 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정답은 men, men으로 바꿔야겠죠. 두 명의 남자들이 테니스를 치고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어 공부를 하게 된 경채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하루 10분 동안 3개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3개 단어는 여러분 교과서와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왕이면 쉽게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팁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분 동안 내가 저 3개 단어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쌤이랑 같이 단어를 한 번씩 적어보고 또 빈칸이 있다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대답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설레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할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begin, 시작하다 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쌤이랑 같이 한 번씩 정확하게 써봐요. begin, B-E-G-I-N 읽을 때는 begin, 뜻은요, 시작하다 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쌤과 함께 단어 공부를 시작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begi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문장, Let's begin our work. 자, work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을 begin 합시다 라고 했네요. 일을 뭐 합시다? 일을 시작합시다 가 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The concert will begin at 5 p.m. 5 p.m.은 오후 5시. 그럼 콘서트는 오후 5시에 뭐 할 거예요? begin, 끝날 거예요? 아니죠. 시작할 거예요 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begin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M-E-E-T, meet, 만나다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볼게요. M-E-E-T, 읽을 때는요, meet. 자,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고기를 의미하는 단어 meat도 발음이 같은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고기는 M-E-A-T,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M-E-E-T를 씁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단어는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쌤이랑 처음 만났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meet, 만나다인데요.

그러면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meet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뭐 해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가 되겠죠? 우리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will meet my friend at 3 p.m. 3 p.m.은 오후 3시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를 meet 할 거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의 친구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meet라는 단어는 누구를 만나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단어의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렇게 긴 단어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긴 단어는 끊어서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I am, in, T-R-O, tro. 그리고 D-U-C-E는 juice. 합쳐볼까요? introduce, introduce. 네,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돼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T-R-O D-U-C-E. 읽을 때는요, introduce. 네, 우리 자기 소개하거나 나의 친구를 소개시켜줄 때이 introdu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볼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self는 저 자신이에요. 저를 뭐 하겠습니다? introduce니까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을 표현 하나 알아둘게요. Let me introduce 누구누구 하면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introduce와 함께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장. Let me introduce my friend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저의 친구를 introduce 하겠다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저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 introduce까지 모두 기억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개나 시작, 만나다와 같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1강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단어를 스스로 써보고 또 핵심 문장 속에서 연습하면 단어를 쉽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단어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0: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메모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빠밤!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스포츠는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I'm so curious. So, let's find out! Let's go! 뒤꿈치 없는 신발도 보이고요. 그리고 원피스 형태의 싱글렛. 아하,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레슬링! 레슬링입니다. 자, 레슬링에 관련된 정보와 역사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레슬링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 두 명의 경기자가 상대방의 두 어깨를, 양쪽 어깨를 매트에 닿게 하거나 혹은 다양한 기술로 승패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이 레슬링은요, 씨름과 복싱처럼 인류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인 데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경기장 무조건 매트로 깔려 있는데요. 원형 9m의 지름, 9m의 원형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는 6cm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원을 보세요. 자, 1m 너빈 이 원이 바로 passivity zone. 네, 수동적, 소극적 지역입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면 선수들은 소극적인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약간 원피스 모양의 이 옷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싱글렛, 네, 러닝 셔츠. 선수들은 이 옷을 입고 경기를 펼칩니다. 좋습니다. 이제 레슬링. 레슬링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Struggle. 몸부림치다, 투쟁하다. Shoulder. 어깨. Hold. 잡고 있다, 쥐다. Struggle. 몸부림치다, 투쟁하다. 으악. Struggle. 문장 볼게요. Ben and Jack struggled together on the grass. Ben과 Jack이 잔디밭에서 함께 뒤엉켜 싸우고 있습니다. Struggle. 자, 따라해볼까요? Ben and Jack struggled together on the grass. 여러분, 스포츠 잉글리시를 통해서 이렇게 발음이 좋아지셨다고요?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배워볼게요. Shoulder. Shoulder. 어깨죠, 어깨.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깨가 괜찮다는 어깨. 넘어갈게요. Each player tries to press his or her opponent's shoulders to the ground. 그렇죠. 각 선수는 상대방의 어깨를 땅에 밀어붙이려고 한다. 네, 그래야 경기를 이기니까요. 점수를 얻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Each player tries to press his or her opponent's shoulders to the ground. Shoulders to the ground.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hold.

0: hold, 잡고 있다, 쥐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hold,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hold on, 좀 기다려봐, hold on, hold on. 이 hold 아닌가? hold the cup, 컵을 들다, 이거 아닌가? 그렇죠.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s into a head hold. 그렇죠. 그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에게 헤드 홀더를, 네, 걸고 있죠. 걸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head hold. 자, 따라해볼까요?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 into a head hold. Very good. 자,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Let's go. Struggle, 몸부림치다, 투쟁하다. Shoulder, 어깨. Hold, 잡고 있다, 쥐다.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 into a head blank. 자, 상대방에게 헤드 뭐뭐를 걸었다. Oh yeah, oh yeah. 그렇죠? 쥐다, 쥐다, 잡고 있다. 뭐였죠? H로 시작하는 거? 3, 2, 1. 정답은 hold. Very good. 다 같이 해볼까요?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 into a head hold. 한번 더.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 into a head. 너무 완벽합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Each player tries to press his or her opponent's blank to the ground. 그렇죠. 각 선수는 상대방의 뭐뭐를 땅에 밀어 붙이려고 해요. 그 뭐뭐가 뭘까요? 3, 2, 1. 정답은 shoulders. Very good. 다시 해볼까요? Each players tries to press his or her opponent's shoulders to the ground. 잘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Ben and Jack. 벤과 잭은 blank together on the grass. 그렇죠? 투쟁하다. 와, 이게 뭐였죠? 몸부림치다. 3, 2, 1. 정답은 struggled. Very good. Ben and Jack struggle together on the grass. Very good. 다 같이 해볼까요? Ben and Jack struggled together on the grass. 네. 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Let's go.
1: Wrestling is a sport in which two players struggle hand to hand on a mat. Each player tries to press his or her opponent's shoulder to the ground. I watched wrestling on TV last night.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 into a head hold. He is the world wrestling champion.
0: Wrestling is a sport in which two players struggle hand to hand on a mat. 레슬링은 매트 위에서 두 선수가 손을 맞잡고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Each player tries to press his or her opponent's shoulders to the ground. 각 선수는 상대방의 어깨를 땅에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I watched wrestling on TV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TV에서 레슬링을 봤습니다. The wrestler put his opponent into a head hold. 그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에게 헤드 홀드를 걸었습니다. He is the world wrestling champion. 그는 세계 레슬링 챔피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포츠 잉글리쉬 레슬링 편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도 아주 재밌었어요. Alright, see you next time.
2: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여행을 갔는데 여기 너무 춥다. 급한 대로 아무 외투라도 사 입으려는데 이 와중에 디자인 색깔 따지는 친구.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can't pick cold or hot.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Real estate agency? Why are we here?
2: Since I'm an adult, I need to move out on my own. I'm looking for my own place.
1: Wow! When did you save so much money? Oh, that's amazing!
3: Welcome. Are you looking for an apartment?
2: Oh, yes. I want to move out from my parents' home. What do you recommend?
3: Just a minute.
1: Oh, isn't that too small? Oh, that looks too old.
2: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This is good enough for me.
1: You're right. You're just starting out. You can save more money and move to a bigger place later.
3: This is a one room, so the rent is reasonable.
1: One room? There is just one room?
2: This doesn't have any rooms. It's just a living room.
1: Oh, we call it a studio in America. Kevin, let me move in and I'll teach you English.
2: Oh no, I'll spend too much money on food.
1: What? That's tru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점 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부동산에 왔습니다. 혼자 살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케빈도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때도 됐겠죠. 크고 멋진 집을 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시작할 수 없죠. 사회 초년생이 될 케빈에게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잘 녹여놨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크리스틴과 함께 부동산으로 온 케빈. 아, 혼자 살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립하려는 거죠. 그동안 저축을 많이 해놨나 봐요. 자, 여기에는 케빈이 살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개인 아저씨께서 웰컴 하고 맞아주시죠. 아, 부모님 댁에서 제가 독립해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실 집 있나요? 하고 케빈이 여쭤봤습니다. recommend가 추천하다 라는 뜻이에요. recommend. 그래서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무엇을 제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말이 What do you recommend? 케빈이 한 말처럼 What do you recommend?도 있고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추천해 주실

있을까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집을 보여주시죠. 크리스티는 보면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좀 낡은 것 같아. 집에 대해서 트집을 조금씩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라고 케빈이 귀뜸을 해주네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이 문장 재밌는 게요. Beggars가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들은 can't 뭐뭐 할 수 없다. be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되다 이런 뜻 있고요. choosers, choose까지가 고르다, 선택하다 잖아요. choosers라고 했으니까 고르는 사람입니다. 거지들은 고르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즉,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같이 말해볼게요. beggars can't be choosers. 붙여서 beggars can't be choosers. beggars can't be choosers. 좋습니다. 나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이 집도 나한테는 감지덕지라고. 맞아요. 이제 시작하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또 더 큰 집, 더 큰 집 이사하면 되죠. 그리고는요, 이 중개인 아저씨께서 이 집은 원룸이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다. 즉, 저렴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크리스티는 원룸? 원룸? 방이 하나인가요? 원룸? 잘 못 알아듣죠. 케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한 공간이 우리 bedroom이나 living room이나 이런 공간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Oh, we call it a studio in America 라고 하네요. 우리는 방이 하나로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원룸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영어 표현은 a studio, 또 full name으로는 a studio apart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튜디오 원룸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나도 너네 집에 같이 살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영어 잘 가르쳐 줄게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했거든요. 케빈 대답 좀 보세요. I'll spend too much money on food. 안 돼, 안 돼, 그건. 월세보다 음식에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아. 크리스틴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Spend on. 무엇무엇에 돈이나 시간 같은 걸 쓰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 spend too much money on souvenirs 라고 하면 기념품에다가 on 뒤에 나오는 기념품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뜻이 되고요. Don't spend too much time on planning 이라고 하면 planning, 계획을 세우는데 too much time, 시간을 너무 많이 spend, 쏟지 마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의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Beggars can't be chooser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야.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Position이 상황 위치거든요. Picky라는 것이 막 따지고 재고 고르는 그런 겁니다.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내가 picky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무용대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짝을 못 정했어요. 일단 누구든 구하고 봐야죠.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I'm in no position to be picky.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난 뭐든 괜찮아. 조금 더 긍정적이죠.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이 문장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친구가 개봉작들을 막 이름을 대면서 무얼 보고 싶냐 물어보네요. 나는 뭐 뭐든지 괜찮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재미난 표현도 배웠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찬, 더운이라고 해서 hot, cold, warm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숨어있는 뜻, 뉘앙스, 또 영어만의 묘미를 찾아서 잘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For more about books today on Sesame Street. Nic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미술 시간이에요.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달래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가위 좀 빌려줄래? 가위? 아, 나도 없는데. 미안해, 나도 없어. 클릭.
1: Can I borrow your scissors?
2: Sorry, I don't have scissors.
1: Do you have an eraser then?
2: No, I don't have it either.
1: That's too bad.
0: 자,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빌리다 라는 동작, 그리고 가위, 그리고 지우개, 이렇게 세 개의 단어 아마 친구들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빈칸 채우면서 대화 내용도 함께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Can I 빌리다? 빌리다는 영어로 그렇지, borrow. Borrow가 있죠. Can I borrow your scissors? 라고 하면 scissors 가위예요. 내가 너의 가위를 좀 빌려도 될까? 빌릴 수 있을까? 가위 좀 빌려줄래? 가 바로 Can I borrow your scissors? 가 되겠죠. 그런데 대답하는 친구가 Sorry! 라고 했어요. 미안! 그러면 가위를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I don't have 가위. 이 친구도 가위가 없대요. 가위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Scissors. Scissors. 가위라는 단어를 봤을 때 친구들이 딱 떠올릴 게 뭐예요? 가위는 하나만 있어도 여럿을 뜻하는 것 같은 S가 단어 끝에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요, 가위는 날 하나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고 날 두 개가 만나야지, 이 짝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위가 하나만 있더라도 S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안경 같은 경우에도 알이 하나만 있으면 못 보겠죠. 양쪽이 있기 때문에 glasses. 또 안경 이랑 비슷한 선글라스도 sunglasses. 우리 입는 바지도 바지 다리 넣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상한 바지잖아요. pants, 반바지, shorts 이런 말들은 다 s가 붙어서 사용이 된다. I don't have scissors. 아, 미안해. 나 가위가 없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물어보는 말 an 지우개. 지우개는 eraser. Eraser. Do you have an eraser? Then? Then은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고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지우개는 있니? 물어봤더니, No, 아니, I don't have it either.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나도 뭐뭐 해 할 때 뭐뭐뭐뭐 to, I like it too. 이렇게 to 붙이는 거 봤죠? 앞에 문장이 그냥 뭐뭐 하다라는 말이면 to를 붙여줘요. 그런데 나도 뭐뭐 아니야, 나도 뭐뭐 하지 않아, 앞에 not의 의미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 뒤에는 뭐뭐도 할 때 to를 붙이지 않고 either 이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그러면 나도 그거 갖고 있어 라고 하려면 I have it too 가 되지만 나도 그거 안 갖고 있어 하려면 I don't have it either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either 이라는 말은 이렇게 덧붙일 때 앞에 있는 문장에 아니라는 뜻이 있으면 either를 붙여준다. 알겠죠? No, I don't have it either. 나 지우개도 갖고 있지 않아. That's too bad. That's too bad은, bad는 말 그대로 그것은 너무 안 됐다예요. 사실은 뭔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안 됐다 할 때 that's too bad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깝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가위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나도 없는데 너도 없고 아 아깝네 that's too bad.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에서 어디 강조할까요? 이제는 친구들 can I 이런 말 강조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빌리다라는 동작 중요해요. 무엇을 빌리는지 중요해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이렇게 친구들도 Can I borrow your scissors? 좋아요. 대답 미안해 나도 가위 없어. 나 가위가 없어. 어떻게? Sorry 강조하고 없다. Don't have 무엇이 없다? Scissors. Sorry I don't have scissors. Sorry, I don't have scissors. 좋아요. 그러면 지우개는 있니? 물어보고 싶어요. 갖고 있니? Have 중요하죠. 지우개, eraser 중요하죠. 그렇다면 중요해요. Do you have an eraser then? Do you have an eraser then? 좋아요. 아니, 지우개도 없어. 나 그것도 없어. 그러면 no 강조하고 없는 거. Don't have 강조하고 뭐뭐도 역시 either 강조해요. No, I don't have it either. No, I don't have it either. 좋아요. 마지막. 아, 그거 참 아깝네. That's too bad. 강조. That's too bad. 좋아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눌러서 씬 8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리듬, 리듬. 오락 내리락.
2: Can I borrow your scissors?
0: Can I borrow your scissors?
3: Sorry, I don't have scissors.
0: Sorry, I don't have scissors.
2: Do you have an eraser then?
0: Do you have an eraser then?
3: No, I don't have it either.
0: No, I don't have it either.
2: That's too bad.
0: That's too bad.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 도전할 문장은 can I borrow? 에요. Can I borrow? 내가 뭐뭐 좀 빌릴 수 있을까? 하는 문장이죠. 우리 대화에서는 이렇게요. 네 가위 좀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scissors? 이렇게 물어봤죠. Your scissors 대신에 다른 말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전! 네 전화기 좀 내가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요? Can I borrow는 있지만, 그렇지, your phone을 넣어주면 되겠죠. Can I borrow your phone? Can I borrow your phone? 이렇게. 이 문장은 어때요? 그 책 좀 빌릴 수 있을까? 네 책 아니고 그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 that book 하면 되겠죠. Can I borrow that book? Can I borrow that book? 좋아. 마지막. 이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우산은 바로 여기 있는 거. This umbrella가 되겠어요. Can I borrow this umbrella? Can I borrow this umbrella? Excellen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요, 친구한테 물건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이런 대화들도 우리 친구들 매일의 대화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대화 잘 기억했다가 한마디씩 영어로 바꿔보는 거 잊지 마요. 그리고 앱 눌러서요. 우리 아까 클릭하지 못했던 다른 대답 클릭해서 스스로 대화 연습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4: Oh,
5: 이 분위기?
6: 온감까지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8: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8: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도 1, 2, 3, 4를 알고 있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말할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in what place I came in the race.
0: 자, 워밍업부터 같이 해볼게요. 오, 운동회인 것 같아요, 그쵸? It's the school Olympics. 지금 보니까 2인 3각 경기를 하고 있어요. And you see the finish line, right? 결승선이 보이는데 지금 막 들어오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 첫 번째라는 표현을 써요. So what expression can you use here? And then there's also the team that came in second. 두 번째로 들어온 2등 팀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첫 번째로 들어온 팀, 두 번째로 들어온 팀. What expressions should we use? Well,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dialogue,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Did you watch the Olympics?
2: Yes, I did. I watched the archery game. Jane won first place.
1: I'm so proud of her.
2: Me too.
0: 대화 잘 들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Did you watch the Olympics? Did you watch the Olympics? 라고 했는데 watch가 보다라는 뜻인데 의도를 갖고 좀 길게 볼 때 watch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볼 때 watch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the Olympics 라고 했는데 Olympics 단어의 O가 대문자죠. 왜 그러냐? 이거는 특정 올림픽, 특정 운동 경기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The Olympics는 바로 올림픽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Olympics 이렇게 limb 여기가 강세가 있으니까 꼭 그거 지켜서 발음해 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림픽 봤어? Did you watch the Olympics? 그리고 더도 Olympics가 모음 소리를 시작하니까 발음이 the가 되는 거죠. Did you watch the Olympics? 자, 이렇게 뭔가를 봤니? 라고 할 때 Did you watch 뭐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영상이나 공연, 좀 긴 것들을 볼 때 의도를 갖고 그럴 때는 watch를 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봤어요. Did you watch the baseball game? 이라고 하는 거죠. Did you watch the baseball game?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Did you watch the animation? Did you watch the anim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의를 봤어요? 강의도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여기도 지금 제가 강의를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Did you watch the lectu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id you watch the lecture? Lecture가 강의라는 뜻입니다. 공연을 봤어요? Did you watch the performance? Did you watch the performance? 공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뮤지컬을 봤어요 라고 할 때는 Did you watch the musical? Did you watch the music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Yes, I did. 이 문장은 Yes, I did watch the 뭐 performance. Yes, I did watch the 뭐뭐인데 Yes, I did. 그냥 자른 거예요. 뭐 이거는 물론 올림픽을 봤다라는 말이겠죠. I watched the archery game. 이제 그 중에서도 올림픽 중에서도 archery game을 봤다고 하네요. 자, archery가 양궁이라는 뜻이에요. Jane won first place. 자, 제인이 1등을 했어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라는 뜻의 표현이 나왔네요. 그렇죠? 바로 first라는 요 표현이에요. win first place가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이기다, 즉 1등하다라는 뜻이에요. First place가 1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숫자들을 ordinal numbers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문법 배울 때 아마 서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1.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했죠. First. First. 생각보다 이 서수들이, 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1이 나오면 무조건 first. 그래서 첫 번째도 first지만 21번째도 21s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second라고 해요. second. 그래서 42번째는 42n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ird라고 해요. 그러면 33번째는 33rd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온다. 그러면 first, second, third. 요거는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요 세 개만 외울게요. 각각 다른 단어잖아요. 그쵸? first, second, third. 잘 기억해 주세요. I'm so proud of her. 나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뜻인데요. proud가 바로 자랑스러운 이라는 표현이에요. be proud of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자랑스럽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m so proud of her 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까 말했던 Jane, 1등한 Jane 얘기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I'm so proud of 누구누구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물론 이름을 넣어도 되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내 여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I'm so proud of my sister. 물론 여동생뿐만이 아니라 누나나 언니라는 뜻도 있죠. My sister는. I'm so proud of my sister.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so proud of my sister. Good job.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그리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는 하지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I'm proud of myself.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proud of myself. Good job. Me too. 나도. 이거는 나도 제인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Did you watch the Olympics?
2: Yes, I did. I watched the archery game. Jane won first place.
1: I'm so proud of her.
2: Me too.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여기는 올림픽이 아니고 학교 운동회예요. 학교 운동회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아까 말한 올림픽을 응용해서 School Olympics라고 불러요. 아까는 The Olympics라고 해서 O를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국제 경기 올림픽을 뜻하기 때문인데 School Olympics는 그냥 운동회라는 뜻이라서 여기서는 대문자로 쓰진 않습니다. School Olympics,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학교 운동회를 봤어? 라는 질문이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Very good. 그런데 참여를 했냐, 뛰었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watch 대신에 did you run in the school Olympics?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run은 뛰다니까 뛰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Did you run in the school Olympics? 자, first place. 여기 보니까 2인 삼각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First place가 1등이라고 했죠. They won first place. 그들은 1등을 했어요. They won first plac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등한 팀은요? 2등은 아까 second를 사용해서 second place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We won second place. 이거는 우리는 2등했어요 라는 뜻이죠. We won second place. 물론 2등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래서 I'm so proud of you. 우리 응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I'm so proud of you 라고 할 수 있겠죠. 뭐였어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라는 뜻이었죠. 자, effort가 노력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count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It's the effort that counts. 이 표현은 운동 경기나 아니면 시험을 받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라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노력이 중요한 거야. 1등, 2등 이거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It's the effort that counts. 이 표현들 많이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irst, second, third 함께 배워봤는데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me. The Olympics. The Olympics. Did you watch the Olympics? Did you watch the Olympics? Archery game. Archery game. I watched the archery game. I watched the archery game. First place. Jane won first place. Jane won first place. Proud. Proud. I'm so proud of her. I'm so proud of her. School Olympics. School Olympics.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Did you watch the School Olympics? We won second place. We won second place. Proud.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n what place I came in the race. 경주에서 내가 몇 등 했는지 말할 수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1등은 first place, 2등은 second place, 3등은 third place.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영어로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1, 2, 3, 4, 5, 6, 7, 8, 9, 10!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이랑 영어 수업하는 거 너무 그리웠지, 주말 동안?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0: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Monday. Birthday tradition in Mexico.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1: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월요일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얘들아 보니까는 오늘 생일 파티 하나 봐요. It's a birthday party. Woohoo! 생일 파티는 보기만 해도 늘 기분이 좋아지고 막 신나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 남자아이 티셔츠에 지금 Mexico라고 적혀 있어요. The shirt says Mexico. 저 남자아이가 멕시코 아이인가 봐요. He must be a Mexican boy. Hola, 안녕. 근데 얘들아, 이 남자아이가 지금 뭘 들고 있어? 방망이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He's holding a bat. 왜 방망이를 들고 있지? 저기 무슨 종이 인형도 걸려 있습니다. A dinosaur-shaped paper toy. 저게 과연 뭘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까? 빠밤! 첫 번째는 celebrate. celebrate 단어입니다. 축하하다 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로도 뭔가 굉장히 신나지 않아요? celebrate가 아니라 celebrate. 신나게 발음해줘 볼게요. 해볼까, 우리 친구들? 시작! celebrate. celebrate. 좋아요. celebrate. 아닙니다. celebrate. 오케이, 신나게. 그 다음은 hit. hit. 치다, 때리다예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heat 하면 큰일 나요. heat 하면 열기, 그 뜨거운 열기를 뜻합니다. 이걸 발음할 때는 hit. hit.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시작. hit. Alright, 굉장히 짧고 아주 강렬하게 hit. 오케이,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에요. 저 방망이로 뭘 때리려는 것 같은데 과연 뭘 때리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andy. candy, 사탕이란 뜻이죠. 뭐 사탕, 뭐 초콜릿 이런 달달한 류들을 다 cand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 paper toy, dinosaur shaped paper toy 안에 candy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candy, 한번 발음해볼까요? candy, alright. 그 다음에 sweets 나왔습니다. sweets, sweets. sweets 하게 되면은 뭐 사탕, 과자, 사탕 이런 달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sweets라고 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알려줬는데 sweet 하면은 달콤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sweets 하면은 뭐 케이크도 되고요. 달콤한 모든 것들을 swee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울 것도 된 게 기대되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오늘의 대화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0: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2: What is a piñata?
0: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2: Wow, that sounds fun.
1: 잘 들어봤어?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는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라고 합니다.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라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쌤이랑 볼게요. 일단 Happy birthday는 압니다. 뭘까요? 생일 축하해죠. 오케이. 자, 일단 celebrate 선생님이 알려줬지? 축하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할 때 우울하게 celebrate가 아니라 신나게 발음해줘야 돼. celebrate. 시작! celebrate, 쎄 소리 내줘야 돼. celebrate, celebrate. 뭔가 단어 자체에서도 뭔가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celebrat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celebrate가 축하하다니까 how do you celebrate? 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너는 어떻게 축하하면서 보내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예문 한번 보자. 빠밤. How do you celebrate Christmas? 나왔어요. 선생님이 생일보다 좋아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이잖아. 그쵸? How do you celebrate Christmas? 하면은 당신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보내냐 이런 뜻입니다. How do you celebrate Christmas? Christmas!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의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생일들을 birthdays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일들을 어떻게 how do you celebrate 축하해라는 거겠죠? 멕시코에서는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그러니까 생일 문화를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잘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투로 했죠? 기분 좋은 톤으로 해야 돼. How do you celebrate가 아니야?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이렇게 해야겠죠? Okay. 그 다음은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아까 그 paper toy를 피냐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래 잘 읽어보면 피나타인데요. 이 나라 멕시코의 발음으로 하면 피냐라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잖아? 피냐라. 자, 일단 해석해보자. hit는 뭐야? hit는 열기고요. hit는 때리다입니다. 근데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무서운 단어인데 아무튼 hit가 나왔습니다. 때리다. 오케이. 다음 candy는 사탕, 우리가 사랑하는 사탕이죠. 그 다음 inside는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We hit a piñata. 우리는 피냐타, 아까 그 dinosaur shaped paper toy 기억해요. 공룡 모양의 큰 종이 인형 있잖아. 그거를 때린데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아, 피냐타 안에 캔디가 들어가 있구나. Okay. So we hit a piñata and candy inside 하면은 우리는 피냐타를 때리고요. 그 안에 있는 캔디를 받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좀 불쌍해, 피냐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그렇지. hit야. hit 아니고 hit. okay? 그냥 피나타가 아니라 피니아라. okay?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피냐타가 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모르니까. 우리 다 물어봅시다. What is a piñata? What is a piñata? 피냐타가 뭐야? 라고 하는데, 자, what is, 하면은 무엇은 무엇인가요? 뭐뭐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패턴이겠죠? What is this?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What is this? 이건 뭐야? 라는 뜻이잖아. 그치? What is this? 자, 그래서 what is a piñata? 하면은 피냐타가 뭐야?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읽어보자. 시작! What is a piñata? What is a piñata? 피나타? 피냐라. Alright. 잘했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라고 합니다. 이거 해석해보자. 자, 일단 paper toy 하면은 종이로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Okay? Paper toy. Alright. 그 다음에 full of 하면은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자, sweets 하면 단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죠. 뭐 사탕, 초콜릿, 케이크 이런 단 것들을 말할 때 다 sweet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 is a big paper toy. 그것은 굉장히 큰 종이 장난감인데 full of sweets and toys래요. Sweets. 되게 단 것들과 toys,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는 종이 장난감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피니아라겠죠? 그것은 사탕과 단 것과 장난감이 가득 full of 담긴 paper toy, 종이 장난감이야 라고 하네요. 진짜 재밌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이게 피냐타구나. Okay. 자, 그래서 wow, that sounds fun. 그거 진짜 재밌게 들린다 라고 합니다. Sounds fun 하면 재미있게 들리다.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ow, that sounds fun. Oka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quiz time number one. What is inside a piñata? 자, 피니아라 안에 무엇이 있나요? Sweets and toys or fruits? 3, 2, One, the answer is sweets and toys. 자, 종이 인형 안에 fruits, 과일이 들어있으면 종이 인형이 다 망가질 것만 같아요. 그쵸? 좋아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한번 보자.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생일들을 축하해? 그랬더니 We hit a piñata and get candy inside. 우리는 피냐타를 때리고 안에 있는 캔디를 받아. What is a piñata? 피냐타가 뭐야? It is a big paper toy full of sweets and toys. 자, 단 것들과 장난감이 가득 든 종이 인형이야. 아, 그랬더니, wow, that sounds fun. 와, 재밌겠다. 라고 하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Singing Time

Carlt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쪼로롱.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신나는 Happy Birthday Party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럼 대화 안으로 들어가보자. Happy birthday, Jose! 어, 이 남자아이의 이름이 Jose입니다. 왜 멕시코에서는 J 발음을 H 발음으로 하거든? 그래서 Jose라고 읽습니다. Happy birthday, Jose! 호세야,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Thank you! 고마워! This is how we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라고 합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생일 축하하는 방법이야! 라고 합니다. Celebrate! 축하하다! 단어 기억할 수 있겠죠? 아, 이 피냐타를 치는 게 멕시코에서 생일 축하하는 방법인가 봐요. Okay? So, what do you do with the piñata? 어, 저 피냐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we hit the piñata to get sweets and toys! 라 그래요. 자, hit가 뭐지? 그치, 치다라는 뜻이죠. 때리다. sweets는 단 것들. 그래서 우리는 피냐타를 때리고 안에 있는 단 것과 장난감을 받는데요. 불쌍한 피냐타지만 아이들은 너무 재밌겠어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Carlt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Mexico. 나는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 파티를 축하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지? 내일은 더 재밌을 거예요. 내 친구들 내일 볼게요. Bye bye. Bird 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옷가게에 가서 어떤 특정한 옷을 찾고 있을 때 점원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될까요? 오늘은 가게에서 어떤 특정 물건을 찾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3. Shopping. Monday. May I help you? I can ask for what I want at a sto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0: 수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보시죠. Wow, where are we? I think we're at a store, right? 옷가게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우리 왼쪽에 여자친구는 노란색 티셔츠를 사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먼저 단어 몇 개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단어는 점원, 판매원을 가리키는 영어입니다. 자, 영어 단어는 바로 clerk, clerk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lerk, clerk, clerk. 네, 그래서 가게에서 계산을 도와주고 또 물건을 찾는 거를 도와주는 점원, 판매원을 clerk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는 그거의 반대말,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죠. 손님, 고객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 저번에도 배웠었는데 바로 식당에서 손님, 고객을 뭐라고 하는지 배웠었죠? 근데 이제 식당에서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게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손님, 고객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Customer. 따라해보세요. Customer. Customer. Customer. 그래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여자친구가 Customer이겠죠. 다음, 우리 이 친구가 티셔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옷의 모양을 보니까. 티셔츠는, 네, 바로 T-shirt. 네, 영어에서도 그대로 티셔츠라고 하는데 왜 티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티셔츠는요, 이렇게 탁 펼쳐놓아서 보면은 알파벳 T 모양으로 생겨서 티셔츠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 Very good. 마지막 단어. 우리 옷들이 진열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이런 선반, 진열대는 영어로 shelf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helf, shelf, shelf. Very good.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Hello, may I help you?
2: Yes, please. I'm looking for a t-shirt.
1: What color would you like?
2: Yellow, please. Do you have any yellow ones?
1: Yes, we do. They're over he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우리 가게나 식당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 판매원, 점원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여기에서 may I는 can I와 비슷한 말인데 can I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상대로 식당이나 가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여기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은 무엇을 찾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Very good.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없고 그냥 구경 중이다,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I'm just looking 이라고 해요. 여기서 look는 보다잖아요. 그래서 구경 중이에요.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I'm just looking. I'm just looking. 그냥 구경 중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거. 이 look 뒤에 for를 붙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라는 말이 돼요. Look for는 찾다, 무언가를 찾다 예요. 그래서 I'm looking for 하면은 나는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 티셔츠를 찾고 있어요 라고 점원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t-shirt. 네, 따라해보세요. I'm looking for a t-shirt. I'm looking for a t-shirt. 학교 가방을 찾고 있어요. 새로운 학교 가방을 사야 돼서 학교 가방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I'm looking for a school bag. I'm looking for a school bag. Very good. 무엇을 사고 싶을 때는 I'm looking for 하면 되고 만약에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하면은 I'm just look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Very good. 자, 그 다음의 표현, 우리가 배울 표현은요. What 땡땡 would you like? 어떤 땡땡을 원하세요? 이거 역시 점원, 판매원, 클러크가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would you like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또 굉장히 정중한. 그죠? 이건 would like는 want, 원하다와 비슷한 말인데 이거 역시 would like를 쓰게 되면 한 단계 더 굉장히 정중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을 원하세요? 하면은 그 어떤 색을 what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what color would you like?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Very good. 어떤 사이즈를 원하세요? What size would you like? What size would you like? 네, very good. 자, 마지막 표현으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 땡땡? 이거는 우리 커스터머가 클러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이거 무언가를 갖고 있나요? 이 가게에 이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땡땡? 네. 그러면 노란색 티셔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ve any yellow t-shirts? 그죠?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any yellow t-shirts? Do you have any yellow t-shirts? 여기에서 any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살짝, 왜 any를 꼭 써야 돼요? Do you have yellow t-shirts라고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왜 any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ny는, 한 개라도 있냐? 뭐, 좀, 혹시,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yellow t-shirts 하면 노란색 티셔츠가 여기에 한 개라도 있을까요? 이게 직역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되는데 근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모자 있나요를 한번 이 빈칸에 모자를 넣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Do you have any caps? 그죠? Do you have any caps? Do you have any caps? 더 작은 가방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방을 보고 있는데 더 작은 사이즈를 원해요. 그러면 더 작은 가방 있나요? 어떻게 물어보죠? 우리 small의 뒤에 er를 붙이면 더 작은이라는 이 비교급 단어가 탄생하죠? 그래서 smaller bag 하면은 더 작은 가방. Do you have any smaller bags? Do you have any smaller bags? 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a t-shirt. I'm looking for a t-shirt.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Do you have any yellow ones? Do you have any yellow ones?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store, 우리 clothing store, 옷가게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 여자친구가 yellow t-shirts를 찾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clerk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자, clerk가 먼저,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Hello. 땡땡. I help you? 자, 이 질문을 완성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보다 훨씬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공손한 표현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Can I? 아니고, May I help you? 그죠? 자, 따라해보세요. Hello, May I help you? Hello, May I help you? 네, 우리가 가게나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표현.

0: 이제 커스터머가 네, 티셔츠를 찾고 있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Yes, please. 네, 도와주세요. 네, 티셔츠를 찾고 있어요. I'm 땡땡 a t-shirt. 찾고 있다. 네, 그죠? 찾다. 찾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looking for. Look for였죠? 근데 찾고 있는 거니까 이제 ing를 붙여서 I'm looking for a t-shirt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I'm looking for a t-shirt. Yes, please. I'm looking for a t-shirt. 그랬더니 클러크가 어떤 색을 원하세요? What color? 땡땡.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what color would you like? 라고 클러크가 물어보겠죠. 따라해보세요.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했더니 노란색이요. Yellow, please. 네, 노란색 티셔츠가 있나요? Do you have 땡땡 yellow ones?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까요? 3, 2, 1. Any를 붙여줬습니다. Repeat after me. Yellow, please. Do you have any yellow ones? Yellow, please. Do you have any yellow ones? 그랬더니 클러크가 네,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줍니다. Yes, we. 땡땡. They're over here.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yes we do 라고 답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Yes we do. They're over her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가게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을 말해봤어요. I'm looking for a t-shirt.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A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Guys, I brought a new topic today.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새로운 주제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비교를 할 때 쓰는 표현들이 참 다양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류의 비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3. Compare things. Monday. As cute as. I can say sentences using as comparative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아, where are we?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기계 앞에 있죠? 무슨 기계인가요? 맞아요. 인형 뽑기 기계입니다. 자, 선생님은 한 번도 인형을 잡아보지 못했는데 How about you guys?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잘 뽑더라고요. 자, 오늘은 인형 뽑기 앞에서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볼까요? 자, 지금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인형이란 뜻인데요. 읽어볼까요? Stuffed bear. Stuffed bear. 자, bear는 곰인데, 곰 인형인데 왜 stuffed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 stuffed라는 단어는 무엇이 꼭 꽉 채워진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이런 인형들은 솜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stuffed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형들은 stuffed toy라고도 부르고 곰 인형은 stuffed bear 혹은 soft toy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아, 우리 집게발 혹은 발톱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claw. claw라는 단어인데 우리 발톱이라는 의미는 우리 동물을 얘기할 때 쓰는 뜻이고 이렇게 오늘 인형 기계, 인형 뽑기 기계에 있는 집게발을 의미할 때 claw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보니까 이 남학생이 지금 열심히 인형 뽑기를 하고 싶은데 아, 또 놓쳤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엇을 놓치다 라는 뜻인데요. miss라는 뜻이에요. 자, miss는 놓치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혹은 누구를 그리워하다 라고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볼까요?
2: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1: Yeah,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2: Move the claw a little to the left.
1: Oh no! I missed it again. I've tried 10 time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울 시간이죠. Our first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This stuffed bear is as mine. 자, 우리 stuffed bear는 무슨 뜻이었죠? 곰인형이었죠. 자,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요. as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a, b 동사, 그 다음에 as, as, 형용사, as, 그 다음에 be.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a라는 단어랑 b라는 단어가 서로 동등하다 혹은 비교할 게 그렇게 크게 없다.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 as예요. 자, as 사이에는 형용사인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a는 b만큼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문장 함께 볼까요? 이 곰인형은 내 것만큼 귀여워 라는 문장인데 자, 보고 있는 이 곰인형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곰인형이랑 귀여움의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as를 사용하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귀여운이라는 단어 cute가 들어갑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이 곰인형은 내 것만큼 귀여워.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한 번 더.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Good.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이 베개는 저것만큼 부드러워. 지금 가까이 있는 이 베개랑 멀리 있는 이 베개랑 부드러움이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부드러운 soft가 들어가죠. Let's read. 이 베개는 저것만큼 부드러워. This pillow is as soft as that one. This pillow is as soft as that one. Great. 다음 표현입니다. The white one is the same as the pink one. 자, 우리 오늘의 대화문을 잘 봤던 친구라면 알 텐데 white one하고 pink one이 들어가요. 흰색 곰인형, 그 다음에 분홍색 곰인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the same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A, 그 다음에 비동사, the same 명사, is, 그 다음에 B가 들어가요. 자, A는 B와 무엇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A는 the white one, B는 the pink one이 되겠죠? Let's fill in the blank. 이번엔 우리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것은 분홍색 것과 크기가 같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둘이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크기는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size입니다. Let's read.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Great. 다른 단어를 우리는 사용해 볼게요. 내 가방은 너 것과 색깔이 같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That's right. 색깔을 뜻하는 단어 color가 들어가야겠죠. 내 가방이랑 너의 가방이랑 같은 색깔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Let's read. My bag is the same color as yours. My bag is the same color as yours. Grea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Move the claw a little to the.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move로 시작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move는 움직이다입니다. 근데 move라는 동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명령하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move 뒤에 명사 to the,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라는 의미인 방향을 뜻하는 단어를 넣으면 무엇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은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집게를 왼쪽으로 조금 움직여.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왼쪽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은 영어로 어떤 단어인가요? 맞아요. left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Move the claw a little to the left. Move the claw a little to the left. 자, 이번에는 우린 오른쪽으로 움직여라는 문장이 되겠죠. 집게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은 영어로 right입니다. 읽어볼게요. Move the claw to the right. Move the claw to the right.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Move the claw a little to the left. Move the claw a little to the left. Good job, everyone. It's build 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복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tuffed bear is as as mine.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it? 기억하나요? 맞아요. 어떤 단어였죠? cute였습니다. 이 고민형은 내 것만큼 귀여워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This stuffed bear is as cute as mine.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가벼운이란 단어입니다. Light. Light. 자, 빈칸에 넣어서 읽어볼 건데 Your book is as light as mine.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일까요?

Your book, 너의 책은 is as light as mine. Mine은 뭐죠? 내 것, 나의 것. 내 것만큼 가벼워라는 문장입니다. Very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Yeah, the white one is the same as the pink one.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지금 계속해서 흰색 곰인형이랑 분홍색 곰인형이랑

0: 같은 사이즈야, 같은 크기야?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Yeah,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Yeah, the white one is the same size as the pink one.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Move the clock a little. 아, 집게를 약간 이쪽으로 움직여라는 문장이었죠? 왼쪽으로 움직여라는 표현은 to the left입니다. 우리 문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Move the clock a little to the left. Move the clock a little to the left. Good. 우리 남자아이의 답변 볼까요? Oh no, I missed it again. 아, 안 돼. 나 또 놓쳤어. 라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읽어볼까요? I've tried 10 times. 아, 무슨 뜻이죠? 나는 벌써 10번이나 시도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 그림 속의 이 남자의 표정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어요.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을 비교하는 문장인데 서로 동등하다 혹은 서로 비슷하다, 뭐뭐가 같다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 단어가 있었는데 Can you remember it?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as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수업 너무 잘 따라와준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Until next time!
1: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Mantadanyango.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어떻게 보냈어?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 보고 싶었는데.
0: 자, 얘들아,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 힘차게, 신나게, 행복하게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1: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Today is
1: 월요일이자 월요일은 영어로
0: 그렇지 Monday가 되겠습니다. Today is Monday.
1: Monday 월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이죠?
0: 그렇지요. 어휘 공부하는 날이지요. 오늘 재미있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주제로 공부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주제 보러 갈까요? 빠밤. 자, week 9. Let's go to the playground. One more time. Let's go

0: to the playground.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let's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렇지. 우리 뭐뭐 하자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쓰는 패턴이라 그랬어. Let's 기억나요? 근데 요번에는 let's go to the playground래. 무슨 뜻일 것 같아? Playground 무슨 뜻일까? Play는 놀다란 뜻이고 ground는 땅이거든. 노는 땅뭘것 같아요? 그렇죠.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Let's go to the playground 하게 되면 우리 놀이터 가자예요. 놀이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신나지 않아? 선생님은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은 막 아이스크림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하면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이번 주 재밌겠지?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들어보고 올게요.
1: Swing, slide, seesaw, merry-go-round, monkey bars.
0: 얘들아, 잘 들어보고 왔어요. 우리 첫 번째 단어가 뭘것 같아?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읽어볼게요. Swing, swing, swing이 무슨 뜻이야? 그네요. 왜 놀이터 가면 선생님은 항상 그네 앞으로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 같아?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Swing, swing. 이 단어는 한음절 단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해주면 되는데요. S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발음해주면 돼. Swing. S가 좀 뚜렷하게 소리가 들리지? Swing, swing. 부드럽게. 오케이. 자, 그럼 예문에서 볼게요. 봐봐. I like to swing high. One more time. I like to swing high. 좋아요. 자, high는 무슨 뜻이냐면 높은이란 뜻이야. 그럼 I like to swing high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높이 그네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슝! 자, 읽어볼게요. I like to swing high. 우리 친구들 잘해? I like to Swing high.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갈까 말까? 쇼롱. 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Slide가 나왔어요. One more time. Slide. Slide. 미끄럼틀이죠? 미끄럼틀도 너무 재밌지. 얘들아, 요즘 미끄럼틀 너무 좋더라. 엄청 높이서 내려오던데? 자, 슬라이드는요. 발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줘야 돼. 미끄럼틀처럼. SL 부분을 뚜렷하게 발음해줘보자. Slide. Slide, 슬 소리를 아주 뚜렷하게 내주고 IDE 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Slide, slide. Okay.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 예문에서는 I slide down quickly. One more time. I slide down quickly 나왔어요. 우리 노란색 형광펜으로 지금 quickly가 강조되어 있네요. Quickly, quickly. Quickly는 빠르게란 뜻이거든. 그래서 I slide down quickly 하게 되면은 나는 빠르게 미끄럼틀을 타요란 뜻이에요. Down이란 단어는 왜 나왔을까? 그렇지. 미끄럼틀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오지요. 그래서 I slide down quickly 하게 되면 나는 미끄럼틀을 빠르게 내려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I slide down quickly. 잘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가볼까요? 빠밤. 자, 세 번째 단어는 seesaw. One more time. seesaw. 시소야. 조금 비슷하지. 근데 seesaw가 아니고 seesaw예요. 다시 한번. seesaw. seesaw. 자, 여기 앞에 빨간색으로 see 부분 보이지? 그 뜻은 아주 뚜렷하게 강하게 발음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see 부분을 see 이렇게 발음해주고요. saw, saw는 부드럽게 떨어뜨려야 돼. seesaw, seesaw.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지 않아? see는 saw, 오케이? see는 saw, seesaw. seesaw.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치? 자, 예문에서 볼게요. 봐봐. I go And down on the seesaw. 조금 길었어. 다시 한번, one more time. I go up and down on the seesaw.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시소를 타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소를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go up and down on the seesaw. 우리 친구들 잘해?

I go up and down on the seesaw. 잘하고 있어요. 다음 단어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오, 기대되지 않아요? 빠밤. Merry-go-round. Oh, one more time. Merry-go-round. 이거 무슨 뜻일까, 얘들아? 회전목마, 회전무대예요. 우리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배전뱅뱅이, 그냥 뺑뺑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왜 놀이공원 가면은 보는 회전목마도 메리고라운드고, 놀이터 가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지. 그것도 메리고라운드라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어우,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서 못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잖아. 그쵸? 자, 메리고라운드.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자, We spin on the merry-go-round. 선생님이 강세를 알려주는 걸 까먹었구나. 자, merry-go-round에서 merry를 조금 강조 있게 얘기해줘야 돼요. merry. 그 다음에 아래 go-round는 부드럽게. merry-go-round. 오케이. 자, 그럼 예문 보자. We spin on the merry-go-round. 자, spin이 뭘까? 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전목마 또는 뱅뱅 위에서 돌아요 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We spin on the merry-go-round. 우리 친구들 잘해? We spin on the merry-go-round.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빠밤. Monkey bars, monkey bars. 자, 요번에는 구름다리, 철봉이 나왔네요. 우리 어떤 놀이터 가면은 이렇게 철봉 이렇게 막 원숭이처럼 탈수 있는 구름다리 있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잘 못하는데. 자, monkey bars는요, M-O-N 부분을 뚜렷하게 발음해 줄 거야. Monkey bars, monkey bars. M-O-N 부분이 좀 뚜렷하게 발음된 거 들렸죠? 자, 예문 볼게요. I climb on the monkey bars. climb은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막 무조건 올라갈 때만 climb 안 써요. monkey처럼 이 나무를 이렇게 올 이렇게 탈 때도 climb이란 단어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I climb on the monkey bars 하게 되면 나는 구름다리를 타요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 climb on the Monkey bars. 잘했어요, 얘들아. 어때요? 단어들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할 차례일까요? Let's chant. 노래로 우리 단어들을 익혀볼게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왔어. 챈트를 부르면서 단어를 익혀볼 거야.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선생님 혼자 부르면 안 돼요? Okay? Drop the beat. Swing, swing. I like to swing high. I like to swing high. Slide, slide. I slide down quickly. I slide down quickly. Seesaw, seesaw. Seesaw, seesaw. I go up and down on the seesaw. I go up and down on the seesaw. Merry-go-round, merry-go-round. We spin on the merry-go-round. We spin on the merry-go-round. Monkey bars, monkey bars, monkey bars, monkey bars. I climb on the monkey bars. I climb on the monkey bars. Yay!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어때? 얘들아, 너무 신나지 않았어? 자, 그럼 이 신나는 기분을 유지해서 Unscramble the words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자, 얘들아, 뭐가 보여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엉덩방아 계속 찌면서 타는 이것은 바로 시소인데요. 시소가 영어로 그렇지. seesaw였죠? seesaw. 어우, c가 써요. seesaw. 자, 스펠링 어떻게 하나 보자. 일단 c가 나와야 되겠죠? s. 그냥 e. 두번 나와요. 왜냐면 긴 소리 e가 나니까. 그 다음에 saw는 뭘까요? saw. 소리 나는 s가 하고요. 소리가 나게 해주는
A, W 갑니다. Seesaw, seesaw. 자, 그다음에 또 단어 볼게요. 봐봐. 이건 뭐야, 얘들아? 오, 아래에서 슝 내려.

0: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영어로 그렇죠? 슬라이드가 되겠죠? 슬라이드. 슬르 소리가 나게 되는 첫 번째 음절 뭐였죠? 그렇죠. S랑 L 오고요. 부드럽게 슝 내려오는 아이드가 와야겠죠? 아이드 어떻게 스펠링하면 좋을까? I, D, E가 옵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나옵니다. 빠밤. 오,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요. 자, 읽어볼게요. It spins around in circles. 동그라미 모양으로 계속 돈대요. If it goes too fast, you might feel a little dizzy. 너무 빠르게 가면 머리가 어지럽대. 뭘것 같아? 뭘것 같아? 그렇지요. 회전목마 뺑뺑이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영어로 merry go round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친구 선생님이랑 같이 푼거 맞지요?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wing. I like to swing high. Slide. I slide down quickly. Seesaw. I go up and down on the seesaw. Merry-go-round. We spin on the merry-go-round. Monkey bars. I climb on the monkey bars.
0: Nori토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어때? 이번 주 기대되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 선생님이랑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2: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풀이랑 꼭꼭 약속!

나는 그레이스. 오늘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 놀라면 안 돼?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3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대. Nobody knows she. 정말 무섭지. 뭐라고? 내 영어 실력이 더 끔찍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유닛에서 어떤 걸 배웠죠? 그렇죠. 주격 인칭 대명사를 배웠는데요. 오늘 목적격 인칭 대명사란 건 과연 무엇일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재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칭 대명사, 우리 이제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였는데요. 주격 인칭 대명사는 무엇 자리에? 그렇죠. 주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였다면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무엇이냐고요? 목적어는 동작, 즉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동작을 나타냈었는데 그것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 봤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는 것의 대상이 되는 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뭘 봤는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뭐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도 한번 볼게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목적어 자리에 오는 나를 영어로 하면요. me입니다. 여태까지는 I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형태가 다릅니다. me라고 해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 그러면 내가 포함된 복수, 우리를이라는 단어는요. us. 따라해보세요. us입니다. 자, 너를. 영어로는요. you. 주격 인칭 대명사랑 똑같죠? 너희들을. 뭘까요? 네, 그대로 you입니다. 와, 선생님, you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도 같고 주격 인칭 대명사와 목적격 인칭 대명사도 모두 you로 똑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너무 외우기 머리 아플까봐 you라는 단어가 우리를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아주 고마운 단어네요. 3인칭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를이라는 단어는요. him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him.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녀를, her. 좋습니다. 그것을은요. it. 우리 it에 대해서 지난 유닛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it은 그대로 그것을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영어로 하면요. them입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아, 이것들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구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58쪽 펴주세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요. 앞에서 우리가 표로 본 것들인데 해석을 할 때는 을,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그를, 우리들을 이렇게 해석했었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He is an honest man. 그는 정직한 남자이다. Everyone trusts him.
자, 힘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한다. 만약에 목적어가 없었으면 모든 사람이 신뢰해. 신뢰해? 누구를 신뢰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것이니까 그를 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겠죠. 그런데 선생님, everyone 다음에 오는 동사에 trust가 아니라 trusts라고 s가 붙네요. 모든 사람이면 사람이 꽤 많을 텐데 복수 아닌가요? 그럼 복수 주어면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단수 명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eryone의 밑줄 치시고 단수라고 교재에다가 꼭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people은 복수 주어였죠. 그래서 people are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했었는데 people은 사람 한명한 명이 모여서 여러 개의 복수 느낌이었다면 everyone은요. 모든 사람 큰 하나의 덩어리 단체로 생각해서 하나 단수 취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trust에 s가 붙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everyone trust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Everyone.

trusts him. He가 아니라 앞에서 주어는 he였지만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왔을 때는 him으로 형태가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그럼 self check로 한번 봐야 되겠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re are many books. 어, there are. 우리가 배운 거 나왔네요. 뭐죠?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데 비동사 are 사용됐으니까 뒤에 오는 주어가 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개. 복수 주어가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many books라고 많은 책들이라는 여러 개의 복수 주어가 등장했네요. 두 번째 문장 보면, she reads, 선택해야 해요. it 또는 them every day. 자, 그녀는 reads. 자,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부터네요. She reads, every day. 이것 없이, 고르는 것 없이 해석을 하면, 그녀는 매일 읽는다. 무엇을 읽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근데 앞에 문장에서 많은 책들을 그녀가 읽는 거겠죠. 그러면, it, them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그렇죠. 많은 책들이니까, reads them 이라고, 골라줘야겠네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책들이 있다. 무엇무엇이 있다. There are. 그녀는 매일 그것들을 읽는다. 그것을 아니고 그것들을 이 됨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This is a painting by Van Gogh. 자, 이것은 페인팅, 그림입니다. By 누가 그린?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Many people like, 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it이 맞을까요? them이 맞을까요? 페인팅에 s 안 붙었습니다. 한 점의 그림이겠죠? 그럴 때는, it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겠네요. 해석은요? 이것은 반 고흐의 그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앞에 1번에서는 그것들을 이어서 them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이어서 it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왔다라는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적어의 자리입니다. 그럼 목적어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와야 될까요? 문장에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귀여운 애벌레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이 애벌레를 보니까 마치 하나의 영어 문장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문장에서는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오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There is, 또 나왔네요. 무엇무엇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A woman in the room. 그 방에 한 여자가 있다. 두 번째, nobody knows her. 자, 이 문장과 애벌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주어는 어디 있죠? 그렇죠. nobody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knows, 알다라는 동사이죠. 그리고 목적어는 맨 마지막 주어 동사가 나온 뒤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Nobody knows she가 아니라 누구를, 그녀를, 을이 붙은 목적격 인칭 대명사니까 she가 아니라 her이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nobody knows her 목적어의 위치가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다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nobody 아무도라는 단어는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no 뒤에 s가 붙었구나. 아까 everyone처럼 nobody 아무도니까 복수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아까 거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아무도 nobody도 단수 취급을 하는구나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 헷갈릴 때는 이 귀여운 애벌레를 꼭 떠올려 주세요. Self-check. 이것도 역시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1번. The novel has fun characters.

We love, The novel has, has도 우리 배웠었죠? Fun characters. 캐릭터에 S가 붙었네요. 해석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we love, 여기에 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이 노벨이 갖고 있는 fun characters를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we love you가 아니라 we love them.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해 보면 그 소설은, 만약에 novel, 소설이란 단어를 몰랐다면 한번 표시해주고 위에다가 소설이라고 뜻을 한번더 적어주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The novel has fun characters. 재미있는 fun 등장인물들, characters 가지고 있다. has. 그쵸? 그 소설은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이 그들 이겠구나.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대명사이지만 목적격 인칭 대명사라서 그들을 이라는 말이 붙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Jack is sick. His mom takes care of. 어떡해. 잭이 아프대요. His mom. 그의 어머니가 takes care of. Take care of는요, 여러분. 무엇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것도 여러분 처음 보는 표현이었다면 여기 이렇게 같이 필기해 주세요. Take care of. 그런데 his mom. 너와 내가 아닌 그 외의 단수 주어니까 takes. S가 붙었죠? His mom takes care of. 자, 근데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두 가지를 보니까 him 또는 her이에요. 성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를 돌보는 것인지, 그녀를 돌보는 것인지를 골라야 해요. 그런데, Jack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서가 있죠. 앞에서 his mom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둘 중에서는 him을 골라줘야겠네요. 됐죠? 해석은? Jack은 아프다. 아프지 마. 그의 엄마가 그를 돌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귀 대명사. 새로운 대명사가 나왔네요. 이 제귀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무엇 자신을, 무엇무엇 자신에게로 해석하는 대명사입니다. 제귀 대명사는요, 자기 동작을 하고 있는 본인,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제귀 대명사를 써요. 예문을 통해 알아보면 더 쉬울 것 같네요. He always tells himself to do better.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tells, S 붙어야겠죠. He니까 주어가. tells,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자신에게.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to do better,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어로 나오는 he와 himself의 그가 같은 사람인 걸까? 잘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자기 자신일 때, 대명사로는 제귀 대명사가 오는 것이에요. 방금 말했던 거 정리해 보면, 목적어 자리에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올때 사용하는 것을 제귀 대명사라고 한다. 자, 목적어 자리에 주어와 같은 것이 올 때, 같은 것이 올 때, 자, 영어로 표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영어로는요, myself, myself. 같이 따라 하셔야 해요. 우리들 자신을 할 때는요, ourselves, self가 아니라 selves. 발음 꼭 하셔야 돼요. ourselves. 그렇죠. 너 자신을 할 때는요, yourself. 너희들 자신을, yourselves. 자, 이건 다릅니다. yourself

yourselves. 자, 그 자신을 himself. 그녀 자신을 herself. 그것 자체를 itself. 그들 혹은 그것들 자신을 themselves. 그래서 단수는 self로 끝나지만 복수는 selves라고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 해석하기. 첫 번째. Can you introduce you 또는 yourself? 너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니?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you, can you introduce you 보다는 yourself. 왜? 앞에서 주어로 나왔던 you가 다시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는 can you introduce you가 아니라 yourself라는 제귀 대명사가 와야 한다. 해석은 너 자신을 소개해 줄수 있겠니? 소개해 줄수 있니? 해서 너 자신을 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the machine can fix itself 또는 themselves. 자, 수가 중요하겠는데요. itself 또는 themselves니까. 그런데 주어가 the machine 한대죠. 그러니까 itself가 와야 되겠네요. 해석은 그 기계는 그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귀대명사가 한번더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강조의 제귀대명사입니다. 강조. 스스로 직접이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제귀대명사이지만 해석하는 게 달라요. 너 자신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이라고 해석한대요. 예문을 보니까 he solved the problem himself. himself라는 제귀대명사이지만 해석을 직접이라고 하고 있죠. 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알죠? 자, 주어 바로 뒤나 문장 끝에서 이 제귀대명사가 나타나면요. 강조하는 역할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위치를 확인하면 돼요. 주어 바로 뒤나 문장 끝에서요. 자, 셀프 체크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강조의 제귀대명사. 밑줄 친 제귀대명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The artist draws herself often. The artist draws. 자, S 붙었죠? Herself often.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The artist 그 화가는 종종 그녀 자신을 그린다. 여기서는 그녀 자신을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2번 한번 보세요.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yourself. 자, 문장의 끝에 왔죠. You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yourself. 마지막에 오는 이런 제귀대명사의 경우에는 너는 너 스스로 숙제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부터 D까지 배웠던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첫 번째. There are many books. She reads every day. 우리가 한번 봤던 예문인데,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다. 그녀는 매일 그것들을 읽는다. 이 그것들을, 이 앞에서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많은 책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들을이 붙으니까, 아,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것, 그것들을 영어로 뭐였죠? 그렇죠. them. She reads them every day. 2번. Jack is sick. His mom takes care of, 자, Jack이 아파서 그의 엄마가 그를 돌본다. 그를 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와야 될까요? him, her 어떤 거죠? 그를이니까 him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Jack is sick. His mom takes care of him. 이렇게요. 돌보긴 돌봐. 누구를 돌보는데 누구를에 해당하는 단어 him이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Can you introduce 너 자신을 소개해 줄수 있니? 뭐였죠? 너 자신을. Yourself. Yourself. 너희들 자신 아니라 너 자신을이니까 yourself이었습니다. 자, 4번. The machine can fix. 그 기계는 그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다. 근데 그 기계가 한 대예요? 또는 두대 이상이에요? 한 대죠. The machine.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하면 it self. The machine can fix itself.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무리 없이 풀어냈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쏙쏙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일 거예요. 다음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워크북 12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아요. A부터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 3, 2, 1, 짠! 보기 중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야 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누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Now we should ask 자, 주어가 되는 we가 다시 목적어 자리에 올때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we가 나왔고, 그쵸. ourselves. ourself 아닙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ourselves.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Now we should ask ourselves. selves. 자, 발음 주의하면서 2번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스니커즈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왜 그것들을 이 와야 할 자리죠. Why do we call sneakers? 그것들을에 해당하는 단어 뭐죠? 그쵸. them이 와야겠습니다. Why do we call them sneakers라고 해야 맞겠죠. 3번 보기 짠 그대로입니다. 보기는 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주어인 he와 같은 어떤 대명사요? 제귀 대명사가 와야 되겠죠. He solved the problem itself, himself 어떤 거죠? himself. 'He solved the problem himself.' 문장 끝에 제기 대명사가 오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4번. 그 회사는 우리의 행성을 위해 그것 스스로를 기부할 것이다. 그것 스스로를 이라는 뜻 뭘까요? 그렇죠. itself. 그것 스스로를 이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itself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he company will donate itself for our planet. 5번. 이것은 반 고흐의 그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This is a painting by Van Gogh. Many people like 그것을. It. 그쵸? 하나니까 many people like it이라고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B로 넘어갈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 화가는 종종 그녀 자신을 그린다. The artist draw일까요? draws일까요? 그쵸? draws. 그녀 자신을이니까 herself. often. The artist draws herself often. 2번. 그는 항상 그 자신에게 더 잘하라고 말한다. He always tell일까요? tells일까요? 그쵸? he니까 주어가 tells. 그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는 거. himself.

0: He always tells himself to do better. 그 소설은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The novel has fun characters. We love 그대로 써줘도 되겠죠. We가 주어니까 동사원형 그들을 them 정답입니다. We love them. 그는 정직한 남자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한다. 자, everyone도 써야 하네요. He is an honest man. 모든 사람이 everyone 대문자로 써주고요. Everyone trust가 아니라 단수 취급이니까 S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him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workbook까지 마무리하면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어때요? 주격 인칭 대명사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을 꼭 해서 이제는 표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친 뒤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레이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볼까요? Today's quiz 뭐였나요? Nobody knows she 하면서 뭔가 무서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레이스의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끔찍했었죠. Nobody knows she가 아니라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와야 하는지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윤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가정 영어로 해야죠. 오. 자, 제목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
1: 아하.
0: 아이들이 신발을 네. 참 좋아하지 않나요?
1: 진짜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발에 일단 보석 박혀야 되고요. 가끔 가다 불 들어와야 돼요.
0: 불 들어와야
1: 돼요.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
0: 막 삑삑 소리도 나야 되고.
1: 어떻게 하세요?
0: 아기들은 네. 발이 또 빨리 크니까, 나 이거 조금. 다른 것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금방 작아지니까 네. 솔직히 새 신발 사서 신기기가 좀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중학생 정도 되고 막 네. 고등학생 되면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방금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1: 엄마 나 이거 있어. 괜히 샀어.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은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아,
1: 아우,
0: 이런 게
1: 그럼
0: 또,
1: 안살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꼭 사야 돼요, 그러면은 또.
0: 이거는
1: 에이.
0: 특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들면 그때는 뭐별 상관 안 하는데,
1: 그쵸.
0: 이또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면은.
1: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0: 아,
1: 해야지.
0: that's right.
1: 예, 그런 마음 알아요.
0: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 사줬었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유행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민감.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새 신발이 사고 싶다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응?
2: What's wrong?
1: 아, 나 I have not these shoes. Everyone have shoes.
2: You have not these shoes.
1: 네, so I need this. I need.
2: Everyone else has these.
1: Everyone, 진짜로. Real.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어?
2: I
1: Why?
2: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이거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이거 아예 벗을 거야.
2: What?
1: 응?
2: What's wrong?
1: This is past. Past.
2: Past?
1: 네. Everybody hate this. So, I hate wear these shoes.
2: What? Oh,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에?
2: Money
1: Money.
2: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나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빠?
2: Huh?
1: Tree?
2: Yeah, money doesn't grow on trees.
1: 아, 나무에서 돈이 안 자란다고?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야. New shoes. New
2: Last
1: shoes.
2: week.
1: No, that shoes is
2: Oh, my.
1: not famous. Very, these shoes, please.
2: No.
1: Please.
0: 아, 이 아빠와 딸의 이제 대화 같아요, 느낌 보니까.
1: 그쵸.
0: 근데 이게 또참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막, 뭐,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 그죠.
0: 동시에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서운하죠.
0: Right.
1: 왜냐면 그때는 진짜 친구가 거의 전부인 시절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친구가 이거 샀는데 좋다더라, 이거 샀는데 좀 약간 어깨 올라가더라 하면, 그래? 그럼 나두가 되죠.
0: 이게 진짜,
1: 예.
0: 왜냐면 우리도 사실 다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1: 예.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4: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4: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게요. 아니,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이거 가볼게요.
1: Everyone has this, but me.
0: 자,
1: 아,
0: everyone, 모두가.
1: 모두가 has, 갖고 있대요.
0: 뭘요?
1: These, 이 신발들.
0: 근데 난 있어요?
1: But me. 하지만 나는,
0: 오, 하지만 나는, 오, 좋은데요?
1: 그렇죠. 느낌 자체가 자기는 없단 얘기예요.
0: 네.
1: 예. 그 여기에는 shoes겠네요.
0: 아.
1: shoes.
0: 오케이.
1: 예.
0: 우,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살짝
1: 그쵸.
0: 멈췄을 때 스펠링 틀릴 뻔했는데.
1: 에.
0: 자, shoes, right? Shoes.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정답. 맞습니다. Right.
1: 오호.
0: 자, 당연히 신발은 shoe이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 뭐한 켤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shoes, 복수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1: 그쵸.
0: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운동화.
1: 운동하는 스니커.
0: 맞아요. 자,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1: 아, 자, 스니커. 즈.
0: 복수라면
1: 네.
0: 그렇죠. 자,
1: sneakers.
0: sneakers 스펠링이 아쉽게도
1: 오? 오?
0: 틀립니다.
1: 언제 바뀌었죠?
0: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네, 영어 생길 때부터.
1: 그래요?
0: 자, EA라고 하는 그 sneakers

0: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얘도 운동화인데 복수로 취급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뭘까요?
1: 주어가 여기는 has네요. has.
0: has가 주어인가요?
1: 아, 주어는 everyone.
0: 그렇죠.
1: 예.
0: 저 이건 동사라고 하는
1: 그렇죠.
0: 건데요.
1: 예.
0: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 everyone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1: Everybody.
0: 뭐?
1: 에브리바디. 에브리는
0: 저희 죄송한데요.
1: 아, 빠르게 해야죠.
0: 빠르게 해야
1: 더
0: 되니까
1: 많은
0: 더 많은 정보를
1: 정보를 우리
0: 위해서
1: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0: everybody. 알겠습니다.
1: 에브리바디.
0: 멀어서 그렇다고 칠게요.
1: 예.
0: 아, everyone, everybody 다 모두 다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1: 어,
0: 그래서
1: 그러게요.
0: everyone have가 아니라
1: has가 됐네요.
0: has. 그렇습니다. everyone has.
1: 아.
0: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문장 쓸때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1: 아,
0: Okay? So just be careful.
1: 네네.
0: Alright. 자, 그런데 보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여기까지만 쓰고 그 뒤에 더 섭섭한 거는 나를 뺐기 때문에. 나만 빼고, right? 우리가 뭔가를 빼고라고 할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뭐를 제외하고 빼고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
1: 알죠.
0: What is it?
1: except.
0: Except.
1: except.
0: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꼭
1: 아.
0: 그게 뭐 격식이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그거 써도 되고요. 더 캐주얼하게 but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1: 오.
0: but 쓰고 나서 목적어 쓰면 목적어만 빼고라는 뜻입니다. Alright, everyone but you. 그러면 너만 빼고 모두들 이렇게 실제로 써요.
1: 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슬기 씨의 해석 방법도 너무 리스펙트해요. 아까 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 맞잖아요, 실제로. Right?
1: 네.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을 fail 했어. 오, 나, 와, 대박이다. 나 공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자, 모두가 그 exam을
1: Fail.
0: fail 했다. 한마디로 뭐 낙제했다. 그러면 일단은
1: Everyone failed
0: the
1: the exam,
0: 나만 빼고.
1: but me.
0: But me. 하지만 난 통과했어. 이런 느낌. 아, 오, 좋은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만 빼고, 힘으로 가게, 힘. 그만 빼고, 이 장난감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Everyone has these toys,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Right?
1: 네.
0: This toy, but him.
1: A this toy.
0: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So, but 뒤에는 사실 없어도 말은 돼야 돼요. 그쵸?
1: 그 이렇게.
0: 어허.
1: 네.
0: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Everyone has this toy but me. But him.
1: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반격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새 신발 사줬잖아.
1: 아우, 정말. I bought you. 나는 너에게 사줬어. A new pair of shoes를 끊을까요?
0: 이 정도부터
1: 거기서도 끊어도
0: 끊을게요.
1: 되고. 예,
0: 언제 사줬어요,
1: 그리고
0: 근데?
1: 지난주.
0: 지난주에.
1: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난주를 뜻하는 last week. 네,겠네요.
0: 1월드인가요?
1: 아니요.
0: 2월드인가요?
1: 띄워주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정답?
1: Yes.
0: Perfect. Last week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1: 네.
0: Hold on one second, right? 여기 지금 보면 그냥 new shoes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new pair of shoe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One pair. A pair가 무슨 뜻이에요? Pair, anyone?
1: 한 쌍.
0: 응? 한 쌍, 맞아요.
1: 네.
0: 그래서 한 쌍의 신발인데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한 켤레?
1: 그죠?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1: 켤레.
0: 되죠. 그래서 a pair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A
1: 그쵸.
0: pair of something. 뭐뭐 한 쌍. 여기서는 신발 한 쌍, or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말은 왼쪽 오른쪽 같이 팔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거 한 쌍을 뭐라고 해요?
1: pair of socks.
0: 스.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바지도 양쪽 다리 들어가는 걸로 쳐가지고 한 쌍으로
1: 그렇죠.
0: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1: a pair of pants.
0: pants. 청바지면 a pair of
1: jeans.
0: jeans.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쓸 수

0: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샀어. 양말 한 켤레를 샀어.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그죠? I bought a pair of socks. How about this? 그녀는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런데 새로운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래서 얘까지 넣을게요. 자,
1: Yes.
0: 그러면은 일단은 그녀는 필요해. 어떻게 해요? 그녀는 필요해.
1: She needs.

0: of socks.
1: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0: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1: Okay.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응용 문장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0: 아우, 그런 건 하지 마시죠. 아니에요, 할게요. 아니야, 예, 예, 예.
1: 자, 보세요. 나는, 그쵸, 신발 한 켤레를 산 게 아니라,
0: 예.
1: 두 켤레, 한마디로 두 쌍을 샀다.
0: 오.
1: 돈이 좀 그날 있었어요.
0: 와, 어떡할까? 좋겠다.
1: 나는 샀다, 일단 어떻게 해요?
0: I bought.
1: I bought. 자,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0: 아, 그러면 어가 아니라, two pair of, 뭘 샀다고요?
1: 신발이요?
0: 아, two pair of shoes.
1: Shoes. 너무 좋았는데,
0: 네.
1: paired 복수로 해줘야죠.
0: 왜요? 그래서 two pair 했잖아요.
1: Two pairs.
0: 아우.
1: One pair 있는데요.
0: 하는 봐줘요.
1: 안 됩니다.
0: 아, 네. 너무하시네.
1: 오늘 좀 봐드릴 수가 없어요.
0: 예.
1: 자, 이렇게 a pair는 결국 one pair잖아요.
0: 네.
1: So one pair, two pairs, three pairs. 그냥 단순한 거 pair도 뭐 이미 복수로 돼 있지만 묶음이기 때문에 걔도 복수로 써줘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Okay?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식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 보면 I bought you.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0: 네.
1: 내가 너를 샀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0: 그쵸.
1: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사줬다.
0: 네.
1: 이것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b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0: 네.
1: 하고요. by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도 써요. 이게 흔히 뭐 문법책에서 나오는 몇 형식인데
0: yeah.
1: 그건 사실 예문을 많이 쓰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buy me a book 누군가가 저한테 책 사주세요 하잖아요.
0: 네.
1: by someone something
0: 얘는
1: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죠.
0: 그쵸?
1: 그런데 얘를 다른 형식으로 보면 buy a book 사주는 거 먼저 써요.
0: 예?
1: buy a book, 북 사줘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라고 씁니다.
0: 나를 위해면 for이겠네요. Yeah.
1: buy a book for me.
0: 네.
1: 그래서 뭐예요? 쟤를 쓰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좀 단점은 있죠.
0: 그렇죠.
1: 하지만 또 장점은 나름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사달라. 나에게 사달라. 라고 강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0: Okay?
1: And again, 이런 형식 문제는 사실 이게 몇 형식임. 아는 것과 의미가 없어요.
0: 그쵸.
1: 그냥 많이 써야 돼요.
0: 네.
1: 이 어순을 바꿔가면서.
0: 오케이. Okay?
1: 자, 읽어볼게요.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0: 아유,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Last week에 샀다며요.
1: 그래.
0: They are so last year.
1: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이미 오래 지난 걸 자기도 모른 거죠.
0: 그쵸.
1: 그런 걸 수 있어요.
0: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좀 싸다 이걸로 하자.
1: 아니,
0: 이런 입김이.
1: 그래서 얼결에.
0: 예, 제가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1: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신는 걸. I don't want. 신는 거? 신는 거는 그건데요. 그거 take off는 벗는 거고. 신는 거. Wear인가요? I don't want to wear. 약간 입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Okay. Yeah. Right.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o wear. 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wear 쓰려면 I don't want to wear them.
0: 아, them까지.
1: 뭘 wear 하는지. 자, 여기서 신기 신어요는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냥 그것들 싫어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So don't worry. I mean, 둘 다 가능하니까.
0: 네.
1: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아, 그냥 them으로.
1: 네, them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한쪽이 아니죠? A pair, right? So
0: 두 개.
1: 그것들이라고
0: 네.
1: 표현을 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슬랭이라고 봐야 돼요.
0: 뭐죠?
1: 자, they're so last year. 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0: 예.
1: 이 so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자, let me just show you. 이거는 정식 글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화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0: 글쓸때 어울립니다. 아,
1: 아하.
0: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작년에 유행했던 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완전 유행 이제 지나서 아무도 안 입어.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1: 사실 이거 진짜 해석하면 they are so last year 하면은 걔네 완전 작년이야 이건데
0: 맞아요.
1: 근데
0: 근데 꼭
1: 스타일이
0: 작년일 필요는
1: 근데
0: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1: 지난
0: 스타일이.
1: 거
0: 스타일이.
1: 에
0: 예, 그래서 also last year.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작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1: 맞아
0: 근데 이번에는 핑크가 유행이에요.
1: 오
0: 그랬는데 딱 그거 보면서,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옐로우 Yellow is so last year.
0: 그렇죠. Yellow is so last year.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야, 요즘 대박이잖아. 이 노래, 너 들어봤지? 했더니, 야, 이 노래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유행
0: 그냥
1: 지났어.
0: 지났어.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이런 식으로
1: 오,
0: 만들어주면
1: 요거는
0: 되겠습니다.
1: 입용자기 좀 쉬운데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그대로 주어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1: 그렇죠.
0: 자, 한번 느낌 살려볼게요.
1: 예.
0: Yellow is so last year.
1: Yellow is so last year.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연도를 쓰기도 해요. 와, 그거 완전 2020년대 스타일이야. 20년도
1: 오,
0: 스타일이야.
1: 그거? That's so
0: 20,
1: 2020s.
0: that's it. That's so 2020. 이런 식으로, 뭐, 2020.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아,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요.
1: 네.
0: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제가 만들어 본게 있습니다.
1: 아.
0: 무엇이냐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가씨. 하고
1: 예.
0: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1: Money doesn't on trees, lady. 돈이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제 어쨌든 하늘, 나무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떨어진다. Money doesn't,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drop이잖아요. Doesn't drop. Doesn't drop on the tree, lady.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좀 달라요.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1: 예.
0: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여기 자체가 나무로 바뀌어 있죠? 그
1: 네.
0: 얘기는 의미가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하는
1: 그래요?
0: 겁니다. 자,
1: 오.
0: 오늘 사실 보여드릴 거는 grow라는 거예요. 이 돈은 자라지 않는다, 나무에서.
1: 그쵸.
0: 이런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있는 속담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1: 나무에서는 왜 열매가 자란다?
0: 맞아요.
1: 나뭇잎이 자라고 새싹이
0: 맞아요.
1: 자라니까.
0: 뭔가 잘한다는 느낌이죠. 오케이?
1: 그쵸.
0: So,
1: grow.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펑펑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가, 한국에서도 왜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1: 그래.
0: 비슷한 거
1: 땅을
0: 있잖아요.
1: 파봐라.
0: 돈이
1: 돈이
0: 나오나.
1: 나오나.
0: 정말 그 느낌이라고 볼수
1: 근데
0: 있겠습니다.
1: 실제로 놀이터에서 돈을 땅 파서 죽는 사람들
0: 아니요,
1: 봤어요.
0: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1: 요즘에는 근데 놀이터가 흙으로
0: 뉴스에서는,
1: 안돼
0: 미국에도
1: 있어서.
0: 많아요, 그거.
1: 그쵸?
0: 네, 그럼 무슨 뭐
1: 주머니에 옛날에.
0: 뒤에서 백야드에서 뭐 갑자기 고대
1: 그쵸.
0: 뭐가 나온다든가.
1: 아, 왜 옛날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닐 때는 철봉 매달려서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예.
0: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0: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1: 예.
0: 아무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tree에서 자라지 않는다.
1: 아하.
0: 자, grow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자라다라는 동사, 과거형 PP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요건 제가 알죠. 예, grew인가요? grew 그리고 grown. 예,
0: Okay.
1: grown.
0: grow, grew, grew 아니라 grew,
1: grew.
0: grow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Have PP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PP 형태는 계속 익혀두세요. 언젠가 계속 씁니다, 이거는, 진짜.
1: 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뭐 바꿀 게 없어요.
1: 네.
0: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제가 바꿔볼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1: 상황을.
0: 예.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뭐, lady,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1: 네.
0: 재밌게 lad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1: 그쵸.
0: 아들한테 son, 뭐이 정도 부르는 걸 넣을 수 있다던가.
1: 너무 이 소비욕이 강한 아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죠.
0: 두
1: 예.
0: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1: 거예요. 그렇죠.

0: 그러니까 돈은 아껴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네요.
1: 그렇죠. So 여기서는 doesn't가 아니라 do you think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한 케이스다.
0: 네.
1: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0: 예.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0: Money doesn't grow on a tree, grow on trees, son.
1: All right.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오늘의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네, 두 번째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Alright. 어, 진짜 그 따님의 역할을 느낌이에요.
0: 네, 아까 양갈래로 운동해가지고 찡찡거려야 돼요.
1: 아, 컨셉 좀 있었군요.
0: 네.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 but 목적어.
0: 네.
1: 누구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걔만 빼고, 그만 빼고 다들 이 장난감이 있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0: Yeah.
1: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
0: Everyone has this toy.
1: 그만 빼고.
0: But him.
1: But him. 하지만 그는 이런 게 되네요, 진짜로. 오, 너무 좋았어요. 해석이. I like that. 자, 이번엔 나만 빼고 다들 그 이 신발이 있어요. 자, 모두가 이 신발 가지고 있어요. 나만 빼고.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But me. 마지막.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 낙제했어. 그 exam, the exam을 낙제했다.
0: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0: 예, 나는 성공했거든요.
1: 남은 삶은 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Alright. 자, 다음은요. 아, oh, so last year.
0: 아하.
1: Alright. So, 이거는 너무 문법을 따지시면 안 돼요.
0: 그죠,
1: 굉장히
0: 그죠.
1: 약간 좀, 굉장히 구어체이기 때문에.
0: 네.
1: 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이거 아. 주어를요, day로 잡아주세요. They.
0: They are so last year.
1: Oh, they're so last year. 네.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Yellow is so last year.
1: Yellow is so last year. 자, 하나 더요. 이 노래 완전 유행 지났어.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참고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우리 막 옛날 기억나네. 막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이 전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왜냐면 요즘 또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1: Oh, yes. 읽어볼게요.
2: They're so last year. Yellow is so last year. This song is so last year.
1: Oh, 좋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0: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5: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4: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5: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waited for too long.
0: 아, 그렇죠. For too long.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 last year. 이게 뭐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진짜 유행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3: 아.
0: 아,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다.
3: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어휘하고 문법에 총력을 더 해야
3: 그렇죠.
0: 오히려 사실 뭐라 그럴까 말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3: 그럼요. 거침없이 나오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어순 무슨 뭐 단어 이런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 네.
0: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얘들아, 안녕! 네, 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내가 지난번에 이 나라를 다녀왔거든?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봐봐. 나라 이름이랑 수도 이름이랑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물속에 사는 좀 동물인데 엄청 귀여운 수달이 많이 산대. 어디게? 힌트를 주자면,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 자, 어디게? 짜잔! 바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뭐가 많냐면, 너무 귀엽지? So cute! 바로, 수달. 수달이 엄청 많이 산대. 근데, 수달이 영어로 otters. 그치? 근데, 이 수달이 글쎄, 이 바위를 이용해서 조개를 깨트려서 먹는다는 거야. 엄청 똑똑하지 않아? 아니, 동물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와, 너네보다 똑똑할 수 있어. 야, 수다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있는 거지. 그래서, all little animals can use tools. 어때? 잠깐만. 조금 있다. 이거 아닌가? All little animals. 뭐가 틀린 거지? 선생님,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대충 레이디가 A little animal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뭔가 아쉬워요. 좀 수량 형용사 잘 써먹고 싶은데 뭔가 좀안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와 관련된 수량 형용사 좀더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량 형용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뭐 배웠어요? 많은, 많은 뭐였어요? 많은. 많은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뭐 있었냐면, 바로 many.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much.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A lot of. 그쵸? Lots of라고도 표현했던 이러한 많은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 그 다음에 많은 말고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나타내는 거 있었어요. 자, 약간 나타내는 거뭐 있었죠? Some 그리고 any. 그런데 some이랑 any는 둘다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 상관없어요. 그런 명사에 그냥 다 붙여줄 수 있는데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some은요, 긍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any는 any,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ny도 긍정문에서 어떤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좀 비슷해요. A few와 few에 대해서 배울 건데, a few는 일단, 선생님, 얘는요, few보다는 a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a few는 조금 있는 약간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few는요,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거의 없네. 뭐, 나보고 아까 햄버거 먹으라고 했더니, 뭐, 햄버거 남아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의 없네.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갈 때는, 어떻게? few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거의 없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A가 빠져있는 few. 그런데 또 이거를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량형용사,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되죠?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오늘 배울 거 바로 a few와 few라고 했는데요. 옆에 a few 말고 어가 붙어 있는 뭐도 있어요? a little. 그리고 a가 없는 little 있는데요. 둘 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개의 뜻은 약간의 또는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A가 없는 건요, 거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수량 형용사. 형용사 자체는 우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느냐 또는 셀수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a few, a few 요렇게는요. 주로 개수를 나타내요. 자, 개수를 나타낸다라는 건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a little 또는 little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가 뒤에 와야 합니다. 여기 볼게요. A few students. students 학생인데요. s가 붙었죠.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때는 a few students 뭐예요? 몇몇에 조금 학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명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a few students 하면 아, 학생들이 조금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a little water. 자, water 어때요? 셀수 없는 명사죠. 우리가 양을 나타내는 거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 있는 상태 a little water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형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볼 a few는 개수와 관련된 거라서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와야 한다.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갈게요. 그럼 간단하게 a few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ought a few apples in the market. 자, 여기서 he 동사 나왔고요. bought 뭐의 과거형이에요? buy의 과거죠. 샀어요. 뭘 샀을까? 자, 동사 나오고 이 동사는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뭘 샀냐면 a few apples.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할게요. a few apples 뭐예요? apples는 사과인데 사과를 지금 우리가 셀수 있는 거죠. 뒤에 s 붙었죠. 그러니까 아, 개수 셀수 있는 거,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수량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a few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과는 어디에 있냐면요. In the market, 지금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는 약간의 사과들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a few는요, 우리가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또는 약간의 몇몇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아, 요만큼 조금 있네. 조금 약간 또는 사람들이라면 몇몇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She made a few mistakes in her essay. 에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세이 글의 한 종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 우리가 해석할 건데요. She, 그녀는 made, 동사죠?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a few mistakes, 여기까지 딱 끊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목적어네. mistakes,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셀수 있거든요. mistake. 그래서 a few 약간의 뭐를 한 거예요? 실수 조금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few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수량형 용사 a few가 온 거고요. 그럼 뒤에는요. 어디서 실수했어? 그녀는요. 몇 가지의 실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는 어디에 있는 실수냐? 자, 지금 전치사 그리고 her essay 글 그녀의 글에서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죠. 전치사와 명사 나오는 데까지는 우리 같이 묶어서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녀는 그녀의 글에서 약간의 실수들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볼까요? They need. 그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요. need라는 동사는요. 무엇이 필요한데?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a few hours. 여기까지, to 앞에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hours, 시간을 말하는 건데, hours 해가지고 셀수 있는 명사죠.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우리 지금 뭐예요? a few라는 수량 형용사. 그들은 약간의 시간이 뭐였어요? 필요해요. 뭐 하려고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to 다음에 동사를 잘 해석해 주시면 돼요.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내기
위해라고 지금 해석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투부정사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의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해석의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 앞에 나오는 구문에서 익히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목적의 뜻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은 그 일을 마치기 위해, 그쵸? 이거 투부정사 아래에 있는 내용을, 투 아래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해석한 거고요. 몇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바로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잘 보시고요. 이번에는요, few 가보도록 할게요. few가 아까 조금 있는이었는데, a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외우기는 쉬워요. A가 빠졌으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There were, 자, there were 또는 there is, there was 뭐 이런 거 나오면요.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과거니까 뭐뭐가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원래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데요. few cars라고 했어요. 그런데 few가 나왔으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뭐가 거의 없어요? 차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차가 거의 없었다. 어디에? on the road. 그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 not 자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few라는 자체가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을 가지고 있다. few와 few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셀수 있는 복수 명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few people attended the event because of the rain. 자, 그러면 주어 볼게요. 주어가 few people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ttended. 이디부터 있는 attend의 이디부터 있어요.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석했다. The event. 이벤트 또는 사건에 참석했어요. 이벤트 행사가 될 수도 있죠.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few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의 뜻을 나타내죠. 여기까지 보고 왜 참석을 많이 안 했어요? Because of the rain. 자, 여기 because of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Because 하고 because 혼자만 나오면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동사가 나와야 돼. 왜냐면 절이니까. 그런데 because 다음에 전치사 of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바로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잘 보세요. 자, because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because of 다음에 the rain 해가지고 명사 나왔죠. 오, 뭐 때문에? be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 2번 볼게요.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다? 바로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주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주어가 뭘로 나왔어요? schools, 학교예요. few schools라고 했어요. 그럼 학교가 거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학교가 거의. 이런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학교냐면, on the island. 어디에 있는 학교? 그 섬에는 뭐가 없다. 거의 학교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섬에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 few는 지금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함께 해석해서 봤습니다. 자, a few와 few의 차이점 우리가 좀더 알아보면서 독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독해 내용은요, 바로 수달이라는 동물과 관련된 독해예요. 수달, 우리 아까 대충 레이디가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어때요? 조개를 좋아하는 동물이죠. 자, 이 수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독해에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수량형 형용사 a few와 그리고 few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기 전에 우리 오늘 이쪽 먼저 단어를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brown, 갈색이죠. 그리고 fur 뭐예요? 털을 말해요. dive, dive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 우리 다이빙 거 들어봤죠? 자, 그리고 잠수할 때 우리 dive 하죠. rest라는 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rest, 쉬다. 그리고 휴식 취하는 거예요. rest room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rest room. 보통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쉬다. 그래서 rest room 써 있으면 아, 저 화장실이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다음에 hold hands, hold라는 건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hands가 뒤에 나오니까 무엇을 잡다? 손을 잡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cute, 귀여운, 그다음에 smart, 똑똑한, use,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 동사. 그다음에 rock, 바위고요. tool, 요거 tool 알아둬야 되죠. 도구나 연장을 말합니다. 오, 요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Otters are animals with dark brown fur. 여기까지 봤을 때 otters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되겠죠? Otters 수달은요. 어떤 수달은? 자, 수달은요. animals 동물이래요. 어떤 동물이냐면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말로 지금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동물이냐면 뭘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자, with라는 거는 뭐뭐와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은 동물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with 붙여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ark, 어두운, brown, 갈색, fur,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생김새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They swim, dive and play in the water.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They가 주어가 되고요. 우와, 동사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Swim, 수영하다. 그리고 dive, 뭐예요? 잠수하는 거고요. 물속을 뛰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and play. Play는 뭐예요, 여러분? Play는요, 노는 거예요. 그쵸? 오, 동사가 선

첫 번째 동사 나왔고요. 두 번째 동사 나왔고요. 그리고 and 하고 세 번째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in the water. 어디서 놀아요? 아, 물속에서. 물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자, 동사 여러 개 나오는 걸 묶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똑같이 대등하게 나오는 동사를 어떤 식으로 나열했냐면, 여기 순표, 그 다음에 순표, 그리고 and 하고 마지막 동사 넣었습니다. and는요,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언가를, 동등한 무언가를 나열할 때, 쭉 나열할 때, A 나열하고, B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표 찍고, and,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and 하고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를 사용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물속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있어요. 자,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rest in the water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간 이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표현된 걸 고르래요. 그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 오늘 배운 거네요.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가진 거 뭐가 있어요? 아, 우리 오늘 배운 거 거의 없다라는 거 바로 few인데, 자, 거의 없 다라는 오늘 배운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거의 없다를 나타내는 literally 있습니다. 우리가 few는 개수 바로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하고요. little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 그러면 뭐뭐 할 때니까 when이 들어갈 거예요.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들이, 그쵸? 그럼 when they로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When they have few energy. 그 다음에 when they have little energy. 그 다음에 when they have a little energy. 근데 little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지금 거의 없 라는 걸 우리가 의미상 찾아주어야 되는데 A 붙어 있으면 안 되죠. Few 아니면 little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면 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 봐야겠죠. 에너지는요 지금 뒤에 S 붙었어요? 아니요. 복수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셀수 없구나. 셀수 없을 때는 무엇을 붙인다? 바로 little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럼 아까 독해로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간다? When. 자, 쓰지 않을게요. When they have little energy. 그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 they rest. 그들은 뭐 한다? 여러분, 바로 쉽니다. 어디서 쉬어요? In the water. 지금. 어디서 쉰다라는 거예요. In the water, 물속에서 쉽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they hold hands. 여기까지 to 앞에까지 한번 볼게요.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요. 지금 뭐 했어요? 지금 swim하고 dive하고 play 해가지고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물속에서 쉬고 있는데 hold hands 한대요. 그들은 잡아요. 무엇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왜 잡을까요? To stay together. Stay together.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stay together는 함께 있는 거예요. Stay 어디 있는 거죠. Together. 같이 있는 거에서. 함께 있기 위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To 다음에 stay라는 동사가 나왔죠. Stay는 뭐뭐 하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유지하는 거예요. Stay together. 그래서 손을 왜 잡아요?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아요. Isn't that cute? 뭐예요? 정말 귀엽지 않아? 라는 거죠. 이렇게 수달이 이게 물속에서 서로 손잡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엽지 않아? 라고 묻고 있죠. There's more. 더 있어. 라는 말이죠. There's 라는 거는 there is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re's more. 여기 더 있어. 뭐가 더 있을까요? Others 뭐예요? 수달은요, 수달들은.

are smart t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달은 또 뭐하대요? 또한 smart, 똑똑해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죠. 자, 그럼 여기서 형용사의 역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형용사는요, smart한 건 누구예요? 바로 others, 여기 수달이죠. 오, 똑똑한 건 수달이에요. 수달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굳이 이 명사 앞에 쓰이지 않아도 형용사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They use. 그들은 사용해요. They use rocks to open shellfish. 여기서 they 주어고요. Use 사용해요. Rocks 무엇을 사용해요? 바위들을 사용해요. 자, 그럼 목적어까지 나왔고 to 앞에서 한번 끊어 볼게요. To open. Open은 여는 거죠. To 다음에 지금 열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이 바위들을 왜 사용할까요? To open shellfish. Shellfish는 조개예요. 그러면은 조개를 뭐 하기 위해서? 조개를 열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아래의 내용이. 아, 수달은 조개를 열기 위해 rocks, 바위들을 사용하는구나. 엄청 똑똑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원숭이나 침팬지. 자, 그래서 그들이, 원숭이나 침팬지의 IQ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자, 여기 근데 도구를 또 사용하는 동물이 있네요. 그래서, 아, 그래서 smart 하다라고 한 거구나. 자, 여기 only a few animals can use tools and others are one of them. 이렇게 말하는데요. Only, 오직, a few라는 거는 조금 있는 걸 말하죠. 조금 있어요. 자, 애니멀이 있는데 동물들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의 동물들만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오직 아주 약간의 몇몇의 동물들만이 뭐 한다? Can use, 뭐 한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Can이 있으니까 뭐뭐 할수 있다. 뭐를 할수 있다? Tools.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And 그리고 others are one of them. 이렇게 one of them이라고 할때 여기가 a few animals에 속하는 거죠.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구다? 바로 수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의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수달이 여기서 더 똑똑한 것도 있다? 자, 어떻게 똑똑한데? 바로 조개를 바위로 깨.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거의 없어. 수달이 그들 중에 하나야. 라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a few가 지금 animals 어떻게 쓰였다? 여기 s부터 있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쓰였다. 그게 a few. 조금의, 몇몇의, 약간의 이런 식으로 쓰인다, 해석이 쓰인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수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밝은 흰색 털을 가지고 있다. No, no. 자, 밝은 흰색 털이 아니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dark하고 brown. fu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전치사 어떤 거 썼다? 아, with라는 거 같이 썼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휴식을 취할 때 손을 잡고 함께 있는다. 그렇죠. hold hands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다라고 했죠. 세 번째,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도구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조개를 우리가 먹을 때 무슨 도구 이용한다 그랬어요? 바위를 사용해서 조개를 먹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알맞은 건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달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독해 보았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a few와 fe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 few와 few 모두 개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라고 배웠죠. a few라는 건 a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이 또는 조금 있는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few는요, 거의 없는, 그래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다. 그래서 오늘 배운 a few와 few 언제 쓰이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알아두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량 형용사 배우고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바로 a few와 few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a few와 few 말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a little 그리고 little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a little과 little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항상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강의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 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힘차게 1강 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1강은요, 유닛 1의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이랑 강의를 시작할 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공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1강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도전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 과제를 선생님이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미리 파악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며 그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1강 미리 보기는요, 주어부, 수러부는 뭘까? 다음 문장을 주어부와 수러부로 나누면, 자, 여러분 지금 당황스럽죠? 대체 주부가 뭐고 술부가 뭐야? 지금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강의를 다 하고 나면은 분명히 문장을 주부, 술부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단어와 문장부터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메인북에 1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kitchen, 부엌이고요. cook, 요리하다. egg, 계란. well, 잘. my mom, 나의 엄마.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들만 나열을 한다고 우리가 의미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영어에서 단어란 혼자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이다. 네, 이것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 문장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My mom cooks well.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들을 적절한 규칙에서 배열을 하니까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하신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요, 바로 My mom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란 그 문장에서 행동을 하는 주체, 문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oks, 엄마는 요리를 하죠. 네, 이 요리하다가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란 주어가 하는 어떤 동작 또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요, I like eggs. 나는 계란을 좋아한다 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I,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나는 좋아하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영어 문장을 쓸때이 기본적인 규칙을 좀 알고 가자고요. 자, 문장은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알파벳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대문자, 소문자. 우리 A 대문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죠?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까지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시키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문장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더라고요. 오, 이거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문장의 첫 시작은 대문자로. 자, 끝에는요, 문장 부호라는 걸 씁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으로 문장을 다 끝맺으셔야 돼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Mickey likes cheese. Mickey는 치즈를 좋아한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죠? 마침표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Do you like cheese? 너는 치즈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죠. 이때는요, 우리가 물음표를 써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부와 술부라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집중, 집중. 지금 집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리 보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주부와 술부는 뭘까?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들어야 이따가 챌린지에 잘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맨 앞에서 선생님이 영어 문장은 뭐가 필요하다 했지?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부와 술부는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요. 주어가 있는 부분, 술부는 동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동사를 또 다른 말로 수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부는 동사, 즉 수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기본 구조, 주어, 동사였는데요. 주어가 있는 부분이 뭐다? 주부라고 한다. 술부는요, 동사가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동사 뒤에 뭐가 오는지 그 뒷부분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동사를 포함한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술부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설명은 우리 이따가 볼 거고, 먼저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a computer. 자,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컴퓨터를. 자, 지금 보면은 I, 나가 바로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주어. 주어가 있는 주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부는요?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를 포함한 술부는요, have라는 동사부터 a computer까지가 술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동사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동사 주어를 이렇게 끊어서 주부, 술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주부는요,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고, 술부는 무엇이다, 무엇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말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 어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은요, 수로가 맨 마지막에 와요. 자, 근데요, 영어는요, 방금 I have a computer. I have. 주어 다음에 뭐가

바로 동사가 나와. 자, 영어에서는요, 주어 바로 다음에 온다. 자, 우리말 한번 볼게요.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나는이라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 뒤에 나오죠? 네.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어순 차이예요. 영어는 동사부터 말을 하고요. 우리말은 동사를 맨 뒤에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이 어순의 차이를 잘 주의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부와 술부 개념 좀 잡히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practice 1, 연습 문제 1번 한번 들어가서 풀어볼게요. 문장을 보기처럼 주부와 술부로 나누어 보세요. 자, 방금 봤던 개념입니다. 우리 주부는요, 어떤 부분이라 그랬죠? 네, 누가, 무엇이 주어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했고요. 술부는요, 동사가 포함된 부분, 뭐뭐 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Three little rabbits, 세 마리의 작은 토끼들이 live in the house, 집에서 산다. 주부, 술부로 나눴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baby is smiling. 자, 아기는요, 웃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기가 주어죠. 주부, 술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My sister and I, 내 언니 또는 여동생과 나는 like to talk,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지금 여동생과 나까지가 주어 부분, 주부 뒷부분이 술부가 되겠죠. 이어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Dolphins. Dolphin은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들은요, are my favorite animals.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요, 돌고래죠. 주부, 술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Apples, oranges, and blueberries. 자,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세개중 하나가 주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are, 이다.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오렌지, 그리고 블루베리들은 과일이다. 은 과일이다가 술부, 앞에가 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주부, 술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2번 한번 가볼게요.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자,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은 뭘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마칠 때는요, 문장 부호를 써줘야겠죠. 사실을 전달하는 말은 마침표, 그리고 물음에는 물음표 또는 느낌표 등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맞게 적절하게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1번에요.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거 근데 지금 뭐가 없나요? 딱 봐도 물음표가 없잖아요. 원래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물음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도요. 대문자로 바꿔줘야겠죠. 써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 질문은요,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자, 이번에 대답을 보겠습니다. I'd like chocolate ice cream.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라는 대답이에요. 자, 이것도요,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사실을 전하는 말이니까 마침표 써주면 되겠죠. 자, I'd like chocolate ice cream.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첫 글자 대문자로 써주고요. 질문이니까 우리 뭐 붙여줘야 돼요? 네, 물음표 붙여줘야겠습니다.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Yes, it's yummy. Yummy는 맛있다란 뜻이에요. 오, 그것은 맛있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yes 뒤에 콤마하고 갑자기 대문자로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yes의 y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콤마 뒤에

얘는 그냥 소문자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바꿔주면요. Yes. 응. It's yummy. 그것은 맛있어. 라는 문장 완성입니다. 어때요? 우리 잘 고쳐봤죠?

할게요. 여러분 메인북에 1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입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그쵸? 이 주어와 동사는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I am. 자,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다? 뭔가 뒤에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쵸? 자, 그 다음에 I eat. 나는 먹는다. 근데 뭘 먹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기도 뭔가 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주어, 동사만 써봤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친구들, 목적어, 보어라는 친구들까지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I am, 나는 이다. 나는, 자, 선생님 이름이에요. 나는 유진이다. 그리고 나는 먹는다. 무엇을? 피자. 피자를. 자, 요런 것들. 유진, 피자. 요런 단어들. 이제 우리가 목적어, 보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는 뭐였죠?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자,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이 주어이다. 즉, 누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주어였죠. 자, 동사는요, 주어가 하는 어떤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 즉, 뭐뭐 하다, 뭐이다. 네, 이런 말들 우리가 동사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목적어랑 보어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를에 해당하는 말을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어는요.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설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요 보어가 뭐냐면 보충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요. I am 유진에서 유진은 보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나는 유진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니죠. 유진은 나라는 주어를 그냥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유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에서의 유진은요, 보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eat pizza. 나는 먹는다. 무엇을? 피자를. 자, 을에 해당되는 말,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피자는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보어와 목적어의 개념 조금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예문과 함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요 그림에 있는 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학생들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She has a bag. 그녀는 가방을 갖고 있다라는 예문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 주어 찾아볼까요? 문장의 주인공, 바로 she, 그녀가 문장의 주인공, 주어가 되겠죠. 일단 우리 주어만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요 학생들, they, 그들은요, go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y, 그들이 되겠죠. 네. 자, 그 아래 문장 볼까요? 자, 근데 그들은 누구이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문장의 주어, she, they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표에다가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 she, 그녀, 그리고 they, 그들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제 동사 찾으러 가볼까요? 자, 먼저, 그녀는 가방을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갖고 있다. 자, 그러면 has 동사가 되겠죠. 자, 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학교에 가잖아요. 자, go. 또 하나의 동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무엇이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are. 자, 우리 주어와 동사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목적어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목적어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말이었죠?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 즉, 을에 해당되는 말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만 볼게요. She has a bag. 그녀는 가방을
을 가지고 있다. 자, 선생님 뭐라

알겠어요. 가방 을 룰에 해당되는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어는 이렇게 네모 표시해 볼게요. 자, 근데요, 놀랍게도 목적어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어 있어요. 우리 보어 찾으러 가볼까요? 자, 보어는 어디에 있냐?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누구이다? 학생들이다. 자, 여기서는 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일까요? 우리 보어는요, 주어를 뭐 해주는 말이었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어는 이렇게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라는 보어는요, 주어 그들을 꾸며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어는 students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찾아봤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혹시 투스쿨은요? 요 투스쿨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동사 뒤에 있는데 왜 목적어와 보어가 아닌가요? 네, 이거는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이 투스쿨은 문장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they go, 그들은 간다라고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간다라고 해서 어디에 가는지, 그냥 그들의 그 목적지 정도를 추가 정보로 제공해 주는 수식어구이다. 한마디로 목적어랑 보어는 아니다. 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수식어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선생님이 수식어구 얘기했죠? 자, 수식어구는 뭐냐면요, 꾸며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 네 가지 봤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어도요, 문장의 기본 의미는 통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식어구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 뭐뭐 하게, 뭐뭐 이히 또는 한인, 이렇게 해석되는 말들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잘안 잡히시죠? 예시에 있는 단어들 한번 볼게요. 자, loudly, 크게, fast, 빠르게, great, 위대한, high, 높은, big, 큰, 이러한 것들이 문장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 수식어구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run fast. 자, run, 달리다라는 동사죠. 근데 어떻게 달린다? fast, 빠르게 달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high mountain. 자, mountain 하면 산이에요, 산. 근데 어떤 산? high, 높은 산이라고 해서 요 high라는 단어가 마운틴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수식어구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fast, high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big brother, 형인데요. 어떤 형? big, 큰 형.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수식어들이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다음 practice 2에 1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각 단어는 어떤 구성 요소인지 연결하세요. 자, 구성 요소라고 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This backpack, 이 가방은요, is pink, 핑크색입니다. 자, 이 가방은 문장의 주인공, 주어가 되겠죠. is는요, 무엇이다라는 동사이고요. 근데 이 가방은 무슨 색인 거야? 핑크색. 자, 이 핑크라는 단어는요, 주어인 가방을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보어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보니까 소녀가 막 행복해 보여요. 자, 질문이 나옵니다. Is Jenny happy? 제니는 행복하니? 라는 질문이죠. 자, 지금 여기서 행복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제니요, 제니. 자, 제니가 주어가 되겠고요. is는 동사, happy는 보어입니다. 자, 왜 보어이냐? 제니는 행복한 상태니 주어의 감정 상태를 물어보는 보어가 되는 거죠. 네,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보어입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에 my brother and I, 내 남동생과 나.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자, 내 남동생과 나는요, like, 좋아한다,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무엇을 좋아하죠? The song.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을, 을에 해당되는 말. 목적어죠. 자, 여러분 지금 문제 풀면서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자, 을, 을에 해당되는 게 목적어다. 그리고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수식어구라는 것도 배웠어요. 수식어구. 자, 수식어구는 뭐였죠? 꾸며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꾸며주는 말, 수식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꾸미는 말에 동그라미, 꾸민을 받는 말에는 밑줄을 쳐주면 돼요. 자,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걸 보면, My cat has big round eyes. 내 고양이는요, 눈을 갖고 있는데 어떤 눈이요? Big, 크고요. Round, 둥근 눈을 갖고 있다. 자, 1번 문장 보겠습니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oft white fur. 자, fur, 털입니다, 털. 근데 어떤 털이에요? Soft, 부드럽고, white, 하얀 털을 갖고 있다. 이 털을 부드러운 하얀이라는 단어들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2번 보겠습니다. She has a long tail. 그녀는요, 꼬리가 있어요. tail. 근데 어떤 꼬리요? long. 긴 꼬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She likes to run fast. 자, 그녀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요? run.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뛰는 거요? fast. 빠르게 뛰는 걸요. 요 fast가 뛰다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4번이에요. She can jump high. 그녀는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High, 높게요. 자, 마지막 문장 5번입니다. She can catch tiny bugs. 그녀는 잡을 수 있어요. Bugs는 벌레들입니다. 근데 벌레들을 tiny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벌레들? tiny. 작은이란 뜻입니다. 작은 벌레들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꾸미는 말, 즉 수식어구에 동그라미 표시했고요. 꾸밈을 받는 단어 밑줄 쳐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네, Grammar in Real Life. 우리 실생활 대화에서 배운 문법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쪽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고양이와 강아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1번 볼까요? 1, 2, 3. 고양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술을 세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2번에 강아지가 What are you doing?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죠. 아, 이거 너무 쉽다. 1번, 2번 중에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2번이죠. 1, 2, 3. 이것은요. 하나, 둘, 셋.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무엇을 하는 중이니가 주어와 동사가 있는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에 S 표시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 바른 문장이 되도록 대문자와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다시 쓰세요. 자, 3번 문장을 보니까요. I am counting apples. 나는 지금 사과를 재는 중이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문장 첫 글자는요. 대문자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대문자 I 써주고요. I am counting apples. 나는 사과들을 세는 중이야 하고 마침표 딱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들을 배워라요. 자, 4번 문장. 너는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주어가 누가 돼야 될까? 너가 되어줘도 너. 자, 너는요, you가 되겠습니다. you. 자, 너는 동사 have 가지고 있다. 무엇을? many apples. 많은 사과를.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요, I will make an apple pie. Help me. Please help me. 나좀 도와줘. 나 애플파이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애플파이를 만들어 가는 네, 그런 대화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 포인트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배열하면 뭐가 된다?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자, 영어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they는요, 주어고요. play, 연주하다는 동사가 되겠죠. 우리 추가적으로 목적어 보어도 봤는데요. 그들은 음악을 연주한다. music,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주부와 술부로도 나눌 수 있죠.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주부이다. 그리고 동사를 포함한 그 뒷부분이 무엇이다? 술부이다. 라고 우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열공도장 챌린지 도전해 볼수 있으시죠? 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닉네임 1강 열공 인증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우리 2강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301강입니다. 자, 대망의 300번째 강의를 돌파했어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자, 문법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과 자, 비교 공문을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이것도 한 시간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이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비교 구문의 개념이 뭐냐, 안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있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나머지 2, 3, 4번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자, 본격적으로 개념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문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챕터로 배우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분사구문 공부하셨고 오늘 이제 비교구문을 공부하시는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별한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언어니까 특별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은 문장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 비교 문장이에요? 아니죠. 나 자동차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비교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비교의 문장이 성립되려면 뭐가 추가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요. I have a smaller car than Albe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는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작은 자동차를 누구보다도 Albert's의 자동차보다도 더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비교의 문장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번의 문장은 사실 문법적으로 완전 문장이에요. 세 단어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필수 성분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완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비교 구문은 아니고요. 비교 구문이 되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누구의 자동차와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알버트의 자동차인 것이에요. 그래서 Albert'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네. 자, 두 번째로 얘만 있으면 그럼 비교 구문이 성립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이런 게 와야 돼요. 자, 요 t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연결어라고 저는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연결어는 물론 비교의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비교의 급수? 비교의 급수가 뭐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A가 B만큼 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A가 B보다 더클 수도 있잖아요. A가 걔네들 중에서 제일 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라고 하는 건 A와 B가 대등할 수도 있고 A와 B가 우등, 열등할 수도 있고 A가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어떻거나 제일 못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비교의 급수거든요. 대등, 우등, 열등, 최상, 최하 이런 것들이 비교의 급수예요. 그 비교의 급수에 맞추어서 필요한 연결어가 여기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알버트의 자동차만큼 똑같이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then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더 작은 자동차와 매칭이 되는 어떤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 t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어떤 품사로 쓰인 것 같아요? then 뒤에 명사가 와 있죠?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이거는 일반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이 아니죠. 하지만 비교의 구문에선 어때요? 이 연결어와 비교 대상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비교의 문장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들 smaller가 없으면 이 문장이 비교 문장이 되나요? 나는 알버트의 자동차보다도 자동차를 갖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명사끼리 비교할 때는 누구를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형용사를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 이외의 품사를 죄송합니다. 명사 이외의 품사를 써서 비교할 때는 이제 명사 이외의 품사를 비교할 때는 누구를 가지고 비교하죠? A도 달리고 B도 달려요. 근데 A가 B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결국은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부사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장에 부사나 형용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닐 수 있어요. 자, 형용사는 물론 보호 자리에 쓰이면 필수 성분이지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필수 성분이 아닌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형용사와 부사가 반드시 껴 있어야 비교의 문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1, 2, 3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에 추가적으로 붙어야 비교의 구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비교 구문은 이러한 특수성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비교 구문의 포인트는 뭐다? 그냥 평소문에 어순을 쭉 쓰세요. 거기다가 뭐, 비교 대상, 연결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자,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되는, 아, 요런 특수한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요. 자, 요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 형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어떤 품사에만 존재하나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품사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품사에만 있어요? 제가 이미 단서를 앞에서 드렸어요. 명사를 비교할 땐 누굴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죠? 수단이 뭐예요? 형용사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더긴 연필.

더 비싼 뭐 물건. 알겠죠? 이게 다 명사를 비교할 때는 형용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급수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형용사만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할 때는 누굴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부사 가지고 하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는 부사가 수식하니까. 자, 그래서 더 빨리 달린다. 이것은 부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하면 맨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용사와 부사에만 존재한다.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원급이 뭐예요? 원급은 원래 쓰는 급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본 형태를 원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대등할 때는 당연히 뭘 쓰죠? 아, 이걸 쓰겠죠. 그죠? 그런데 A가 B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A가 B보다 덜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열등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더 우등하다라고 하는 우등 비교급은요. 이 우등자를 빼고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급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더 뭐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단순하게 제가 비교급이라고 저도 용어를 쓸 텐데 그때는 우등적 비교급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은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어떠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최상만 있나요? 비교할 때? 최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덜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하게 가장 덜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급은 어때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우등 비교급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호,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형태가 무려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원급에다가 ER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ER을 안 붙이고 그냥 원급을 쓰는데 앞에다가 more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불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등 비교급은 어때요? 심플합니다. 열등 비교급은 딱 형태가 하나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의 반대죠. more의 반대가 뭐예요? less. 자, 그래서 덜 어떠어떠한 이라고 해서 less 플러스 원급의 한 가지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상급도 세 가지의 복잡한 형태죠. 자, EST를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most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불규칙이 있죠. 그런데 최하급은 어때요? 최하급은 또 간단해요. 자,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수와 량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덜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면 less로 바뀌거든요. 이게 불규칙이에요, 사실은. little, less, le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조금 어떠어떠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섯 가지의 형태를 좀 보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정리해야 될까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들은 어떻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ER을 붙이고 EST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1, 2 음절의 일반적인 단어들이고요. 자,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형 어미로 종료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여기 보면 quickly가 있잖아요. 요게 ly가 부사형 어미로 종료된 거죠. 자, quickly라고 하면 이음절이에요. quickly 이음절입니다. 그러면 1, 2음절은 ER이 붙어야 맞는데 어때요? 형용사나 부사형 어미로 종료됐기 때문에 자, 이 단어는 앞쪽에 more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most를 붙여서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혹은 또 한 가지 3음절 이상의 단어가 있어요.
음절이 세 가지 이상이

0: 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요런 단어들은, 자, 보세요. difficult. 알겠죠? 끝.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불규칙도 있습니다. 굿이나 well 이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는 better, best. bad나 ill 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se, worst. many나 much는 more, most. little은 less, least. 이렇게 불규칙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 형태까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대등 비교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대등한 것들을 A, B가 대등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급을 써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대등함을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일단 1번 뭐가 필요하죠?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연결어가 뭐예요? 연결어가 사실은 as입니다. 자, as는 그래서 이 비교 대상만큼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이 앞쪽에 as는 뭐예요? 이 앞쪽에 as는, 자, 엄밀하게 따지면 부사예요, 부사. 똑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만큼 똑같이 어떠어떠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자, 요 as와 as를 묶어서 하나의 연결어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as와 as는 얘는 부사고 얘는 연결어고 이렇게 따로 뜯어서 얘기하지 않고 이 as와 as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연결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뒤쪽에 나오는 이 as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와 접속사 둘다 되기 때문에 뒤쪽에 비교 대상이 명사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품사 관계도 좀 정확하게 좀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일사천리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만 보세요. 저 문장이 비교 문장이에요? 아닙니다. 희수가 키가 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는 톨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아예 있으므로 사실은 1, 2, 3번이 추가돼야 되는데, 뭐, 그 형용사나 부사는 추가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보호 자리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뭐부터 추가해 볼까요? 평소문에 어순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His shoe is tall. 똑같습니다. 다만 누가 들어가죠? 비교 대상. 내 동생. 만큼은 어때요? as예요. 그런데 이 as가 똑같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연결어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 부를 거니까 그건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Outlet store. 자, 할인점을 말하죠. Outlet은 원래 배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물건이 이제 안 팔리고 있는 물건들을 싹 배출하는, 자, 그런 점포라는 뜻으로, 자, 할인 판매점. 자, Outlet store라고 하죠. 커요, 그 store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해요? 비교 대상, 백화점, department store. 그 다음에 어때요? 연결어 as와 as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outlet store가 백화점만큼 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as와 as 사이에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한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문장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불평사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요, 지난달이에요. 연결어는요, as와 as입니다. As many as. 이렇게 꼭한 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many complaints는 하나의 목적어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만큼 많은 불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급 정리로 가죠. 똑같습니다. 우등하거나 열등할 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등은 비교급을 쓰고, 자, 열등은 less plus 1급으로 열등 비교급을 쓴다. 연결어는 than이다. 비교 대상은 똑같이 온다. 마찬가지로 품사는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이다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연결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as, as가 than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어때요? 원급 쓰면 안 되죠. 누구보다도 더 큰데. 비교급 쓰는 게 맞죠? 두 번째입니다. 덜 커요. 어떻게 할 거예요? less tal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때요? 크죠? 더 큽니다. bigger. 연결어, 비교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백화점보다도 더 큽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은 불평을 받았어요. 자, 비교 대상, 연결어, 매니의 비교급은 mor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의 연결어로 적절한 거 뭐죠? 자, den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음절 이상의 우등 비교급 뭐예요? more plus 원급이죠. 세 번째입니다. 원급의 연결어로 적절한 것은 a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저희 이제 끝내보는데요. 자, 원급과 비교급, 비교구문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일어나고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 내용 가지고 반복 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안녕!
1: ...놔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한번 끌어올려보도록 할까요?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어를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조금 더 재밌고요. 또한 조금 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작도 재밌지만 이런 넌픽션, 비문학도 재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싸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동사의 3단 변화, 올바르게 이야기를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바로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Gangnam Style became a hit in South Korea. Soon,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By late fall, it became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Also,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Gangnam Style.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In Gangnam Style,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Then, at night, they are wild.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Gangnam.
0: 오늘은 싸이의 그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글을 읽으면서 아 어떻게 노래가 흥행을 이어나가게 되고 아 어떤 또 삶을 살아가시는지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네요.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like는 뭐뭐처럼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like는 여기서 전치사로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많은 싸이의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이 강남 스타일 became a hit. 강남 스타일은 beca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냐면 a hit. hit라는 것은 히트곡이 되겠죠. hit는 흥행, 성공, 인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곡이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요. Soon, 곧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곧 The song, 그 노래라는 것은 여기서 그 노래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는 was a huge hit. 보통의 인기가 아니라요. 정말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큰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Around the world. 어디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By late fall. Late라는 것은 나중에 뭔가 늦은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Fall이라는 것은 떨어진다. 그러면 늦게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Fall이라는 것은 바로 autumn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바로 가을이 되겠죠. 늦가을까지, 늦가을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Late fall이니까요. 늦가을까지 it became. 여기서 i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여기에서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은 became 되었습니다.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watched, 시청된, 맞죠? 이 비디오 입장에서 보면 비디오, 이 뮤직비디오가 시청하는 게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거잖아요. 뮤직비디오 입장에서 보면 시청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강남스타일은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튜브에서요. 넘어가 볼까요?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Psy는 놀랐습니다. 즉, 아, 이 문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싸이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것이 되겠죠. 이만큼 인기 있을 줄은 몰랐다. 아, 이 노래가 왠지 좀 잘 될 것 같고 또한 인기를 끌 것 같고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Psy was surprised. 싸이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that his song was so famous. 그의 노래가 그의 노래가 너무나 famous라는 것은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해서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famous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 famous는 많이 들어볼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famous의 명사형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amous는 유명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명 혹은 명성, 인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명사형이 바로 여기 있는 fame입니다. fame, F-A-M-E가 되겠죠. 그래서 fame을 보여주면은 이게 뭐지? 이거 처음 봤는데 아, 근데 뭔가 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famous, 여기에다가 O-U-S를 붙여서 famous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 famous, 유명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관어로 fame을 붙여넣으면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하는 기존 지식에 덧붙여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단어를 하나를 더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Soon, God,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곧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을 했다가 되겠죠. 왜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공연하고 perform이라고 하면 공연하다거든요. 그리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요. 또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Also, 또한 역시나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그리고 또한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인기가 많고요. 그 안에 있는 춤이 공개되었고 또한 그 노래가 너무나 인기,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또한 사람들은 were doing 하는 중이었습니다. 했습니다. His famous horse dance, 그의 유명한 인기 있는 말춤을 췄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춤인지 아시죠? From the video, 그 비디오로부터 말춤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다 따라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Gangnam Style became a hit in South Korea. Soon,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By late fall, it became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Also,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0: 자, 이제 소제목이 바로 강남 스타일이 되네요. 노래 제목 그 자체가 바로 소제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이 나온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읽어본 것도 있지만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 아, 이 노래에 대한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강남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강남은 is a district. District라는 것은 바로 구역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 구역, 지역이냐 하면 바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구역입니다. 어디가? 강남이. 그렇죠. 이 한강의 아래쪽에 이 일부분을 바로 강남이라고 부르죠.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그리고 한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그 지역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Wealthy라는 것은 바로 부유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Wealth, Y를 떼면요. Wealth라고 하면 부유함이 됩니다. 부유함. 그런데 거기에 Y를 붙이면은 부유한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wealthy 하면은 바로 부유한이 되겠죠. In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에서 그 노래가 되겠죠.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Psy는 노래합니다. 뭐에 대해서 노래하냐 하면 강남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아, 강남 사람들은 어떤, 무엇 때문에 Psy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에다가 담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노래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심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sing이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 동사 그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동사의 3단 변화,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3단 변화를 한번 조금 더 똑바로 알자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 앞에 jog, 그 다음에 hit, right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과거형은 보통은 ed를 붙이죠. 혹은 만약에 불규칙이라면 이렇게 두 번째 있는 변화가 없는 이것도 불규칙 변화이죠. hit, hit, hit. 혹은 여기 규칙 변화라면 jog, jogged, jogged, ed가 붙기도 하고요. 혹은 완전 또 이런 불규칙도 있죠. write, 쓰다. 그러면 썼다는 어떻게 됩니까? wrote. 그리고 written이라고 하면 pp, 과거 분사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세 번째 jogged랑 hit이랑 written이라는 것은 동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그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저기 첫 번째 단어는 뭐죠? 동사의 현재형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 현재, 과거, pp 이렇게 외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형은 주어가 복수일 때 물론 jog, hit, write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주어가 he, she, it이라면 3인칭 단수이라면 jumps, hits, writes 혹은 어떨 때는 이렇게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이미 write은 e가 있죠. 그러니까 s만 붙기도 하고요. 혹은 wash 같은 거 여기 위엔 없었지만 wash 같은 것은 완전히 es가 붙기도 합니다. 이런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3단 변화에서 첫 번째 있는 단어, 그 3단 변화의 첫 번째 있는 단어는 현재형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동사의 원래의 형태인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현재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조깅하다, 저그가 있죠. 자, 그럼 저그가 만약에 현재형이라고 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겠죠. He jog every day. 그는 매일 조깅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사실 이게 현재형 jog를 그대로 쓴게 아니죠. jogs, s를 붙여야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jog를 그대로 써도 현재형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인데 단수가 아닌 경우, 즉두명 이상인 경우, 복수일 때는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두 문장 옳지만 여기 있는 3단 변화에 있는 그첫 번째 단어를 보고 이게 현재형이구나. 그런데 아무 주어에나 가서 jog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단 변화에 있는 첫 번째 단어는 동사 원형이다. 현재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사 원형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그는 말합니다. 싸이가 되겠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they라는 것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are very noble. noble이라는 것은 noble 고상한 아주 품위가 있고 격이 높고 고급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고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daytime, 낮 동안은 아주 고상하게 고상하답니다. 고상한 행동을 한다가 되겠죠. Then, at night. 그리고 밤에는 강남 사람들이 어떠냐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분의 노래, 가사가 온그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렇게 하고 노래를 쓰셨겠죠. At night. 그리고 밤에는 they are wild. 그들은 wild라는 것은 다소 거칠고 다소 제멋대로 하는, 즉 낮에 보였던 행동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싸이가 콕 꼬집고 싶었나 봅니다.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강남이 되네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노래는 is meant to be, 의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의도된 노래냐면,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to be funny, 웃기려고 만들었고, and poke fun at은 약간 놀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을 조금 놀리기 위해서, 즉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잘 읽어보았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까지 알게 되니까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Gangnam Style.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In Gangnam Style,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Then, at night, They are wild.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Gangnam.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ous. Famous.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Perform. Perform.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District. District.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Wealthy. Wealthy.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Noble. Nob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바로 주의해야 할 영어 발음 P가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영어 발음 P, 이게 어떤 거냐면 영어는 철자 하나당 하나의 발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할 때 people, people 할 때 이 젤 앞에 있는 피읍 발음이 당연히 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나기도 하고 그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모든 그 규칙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보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주의해야 될 영어 발음 요거는 이 규칙은 하나 알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네 개를 연달아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요. Psy, Psy, Pseudonym, Pseudonym, Pneumonia, Pneumonia, Psychology, Psychology. 자, 피디님, 공통점이 뭐죠? 너무 기습 질문인가요? 자, 일단은 공동점은 P 발음이 전부 다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 다음에 바로 S가 오거나 바로 N이 오면은 무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아, 그래서 싸이도 P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푸싸이 아니고요. 푸스도님 아니고요. 푸뉴모니 아니고요. 푸사이콜러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난다라는 건 P 다음에 바로 P가 제일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바로 S나 N이 나오면은 이렇게 무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스도님이라고 하면 필명이 되겠죠. 저도 본명은 성기홍입니다. 자, 그런데 저의 필명, 책을 출판할 때, 책을 쓸 때는 효림파파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효림파파와 함께하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효림파파의. 자, 그래서 필명이 될 것이고요. 뉴모니아라고 하면 폐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폐렴 걸려서 입원하는 친구들도 한 번씩 있죠. 고열이 나고요. 그리고 심리학, 사이콜로지가 되겠죠. 대학교의 한 전공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규칙, 아, 이런 것들 알아두면 아주 특이한 규칙 중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조금 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런 단어들을 접하곤 합니다. 꼭 기억해서 다음에 들었을 때는 이상함도 느끼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입니다. 오늘도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가수 가운데 고 김광석 씨를 좋아하시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런데요. 김광석 씨의 목소리가 다시 재현되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수 있겠고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물론 피해도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그 규모는 다행히 크지 않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오늘 Today's Topics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자, Today's Topics.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brings that singer's voice back to life. 중요한 건 bring something back to life. 다시 되살리다, 새 생명을 주다, 이럴 때 쓴 표현입니다. 사망한 한 가수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AI 덕분에 되살아났습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AI brings dead singer's voice back to life. Kim Kwang-seok, a legendary singer in South Korea, died 25 years ago, but his fans were able to hear him perform a new song cover on a TV show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to recreate his voice.
2: AI brings dead singer's voice back to life. Kim Kwang-seok, a legendary singer in South Korea, died 25 years ago, but his fans were able to hear him perform a new song cover on a TV show,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to recreate his voice.
0: 사실 청취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background information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훨씬 잘 들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참 쉬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단어가 없진 않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봅니다.
1: To bring back to life.
2: To bring back to life.
1: Legendary.
2: Legendary.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표현입니다. To bring something back to life. 되살리다, 활기를 되찾게 하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두 번째입니다. Legendary. Legend라고 하는 말이 전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egendary라고 하면 전설적인이라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이 주제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a legendary singer in South Korea. 당연히 여기까지겠죠. 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삽입 구 형식으로 넣어주는

0: were able to hear him perform a new song cover. 이 song cover가 뭐냐면 우리 커버송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든 뭐 가수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가수의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부르는 거. 우리 커버송 부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기서 perform a new song cover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그런데 김광석 씨의 팬들의 경우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광석 씨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그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덕분일까요?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to recreate his voice.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전체를 하나로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앞부분만 먼저 잘라서 보고 뒤로 연결해 가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이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recreate, 재현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혹은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인공지능 기술 덕분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기사를 읽거나 조금 전처럼 기사를 들을 때 순차적으로 들어나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느 쪽이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AI brings dead singer's voice back to life. Kim Kwang-seok, a legendary singer in South Korea, died 25 years ago, but his fans were able to hear him perform a new song cover on a TV show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to recreate his voice.
2: AI brings dead singer's voice back to life. Kim Kwang-seok, a legendary singer in South Korea, died 25 years ago, but his fans were able to hear him perform a new song cover on a TV show,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to recreate his voice.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Volcano Eruption Attracts People 이라고 되어 있군요. Attracts, 사람을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산 분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Volcano eruption attracts people. A volcano in Iceland spewing lava into the sky since it erupted in March could continue its spectacular display for years, potentially becoming a new tourist attraction on the island. Thousands of Icelanders have already flocked to the site of the eruption.
2: Volcano eruption attracts people. A volcano in Iceland spewing lava into the sky since it erupted in March could continue its spectacular display for years, potentially becoming a new tourist attraction on the island. Thousands of Icelanders have already flocked to the site of the eruption.
0: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단어와 표현이 의외로 좀 많지요. 오늘은 여섯 가지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여섯 가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news keywords 들어보겠습니다.
1: Volcano.
2: Volcano.
1: To spew.
2: To spew.
1: To erupt.
2: To erupt.
1: Spectacular.
2: Spectacular.
1: Tourist attraction.
2: Tourist attraction.
1: To flock to.
2: To flock to.
0: 첫 번째 단어는 volcano라고 하는 화산을 얘기하는 단어죠. Volcano. 두 번째는 to spew. Spew라고 하는 것은 뿜어내는 겁니다. 분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erupt.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쌓여있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분출하다라고 할 때 쓰죠. Volcano eruption. 조금 전에 봤던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Spectacular. Spectacular. Spectacular, 장관인 혹은 극적인 뭔가 봤을 때 우와 이런 단어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tourist attraction.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To flock to. Flock이라는 것이 새떼를 얘기하기 때문에 to flock to a place라고 하면 어떤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 Volcano Eruption Attracts People 살펴보도록 합니다. a volcano in

0: Iceland spewing lava into the sky since it erupted in March.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상당히 기네요. So, a volcano in Iceland. 정확히는 이제 여기가 주어부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아이슬란드의 한 화산이 spewing lava into the sky since it erupted in March. Erupt.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달에 분출을 시작한 이래로 라바가 마그마, 용암을 얘기하는 거죠. 용암을 하늘로 분출하고 있는데요. Could continue its spectacular display for years. 앞으로, for years. 수년 동안이네요. 와,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향후 수년 동안이나 이 놀랄만한 광경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산 분출이 1, 2주, 한두 달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Potentially becoming a new tourist attraction on the island. 그렇습니다. 섬을 얘기할 때 on을 쓰는 게 맞아요. On Jeju Island, 그리고 on Hawaii.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Hawaii라는 식으로 in을 쓰는 경우는 그걸 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in the state of Hawaii, 특별한 장소 지명으로 보기 때문에 in을 쓰긴 하는데 on Dokdo, on Jeju, 보통 on the Korean Peninsula 다 섬이 들어가면 on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자, 잠재적으로라는 얘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말로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아이슬란드라는 이곳에서 어쩌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Thousands of Icelanders have already flocked to the site of the erup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lock to.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천 명의 아이슬란드 주민들이 이미 이 화산 분출의 장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Flock to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So many people are flocking to South Korea. 뭐, for something. 이렇게 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죠.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Volcano eruption attracts people. A volcano in Iceland spewing lava into the sky since it erupted in March could continue its spectacular display for years, potentially becoming a new tourist attraction on the island.' Thousands of Icelanders have already flocked to the site of the eruption.
2: Volcano eruption attracts people. A volcano in Iceland spewing lava into the sky since it erupted in March could continue its spectacular display for years, potentially becoming a new tourist attraction on the island. Thousands of Icelanders have already flocked to the site of the eruption.
0: 자, 오늘 Today's Parents은 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To erupt, to take place, to break out. 다 우리말로는 발생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주요 단골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happen, occur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 단어들이 바로 요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erupt한 단어. 좀 전에는 이제 화산이 분출되다라고 할 때 썼던 표현이잖아요. take place. 그리고 break out. 이 세 종류의 발생하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자,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의 구타를 당한 이후에 주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10대 흑인 소년이 구타를 당했을 때 표현이 뭔지, 주요 도시가 뭔지는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폭동 발생의 동사를 셋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볼까요?
3: Riots blank in major cities after a black teen was bitten by police.
0: 그렇습니다. 한 10대 black teen이니까 10대 흑인 아이가 경찰의 구타를 당한 이후에 riots, 폭동이 blank in major cities. 뭐가 들어갈까요? 네. 이럴 때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erupted라는 단어입니다. erupt라는 단어는 발생하긴 하는 건데 화산하고 똑같아요. 화산이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돼서 폭발하진 않겠죠.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것이 결국 마침내 튀어나올 때 쓰는 말이 eruption입니다. 그래서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쌓이고 쌓였던 것이 한 번에 터져나올 때, 그럴 때 발생하다는 erupt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Riots erupted in major cities after a black teen was beaten by police.
2: Riots erupted in major cities after a black teen was beaten by police.
0: 자,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2층 건물이 뭐 전소되었습니다. 완전히 타서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일단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가 되겠군요. A fire, a blank in the morning.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And flattened a two-story building. 2층짜리 건물을 얘기할 때 story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2층 건물이 flatten이라는 얘기는 평평하게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져서 땅바닥에 놓여있다는 얘기죠. 전소되었다. 기와장 한 장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럴 때 화재가 발생했다. Erupt, take place, break out. 뭘 쓰시겠습니까? 이때는 break out의 과거형인 broke out을 씁니다. 전쟁이나 war, 전염병 같은 거요. AIDS가 됐든 아니면 SARS가 됐든 말라리아,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그리고 코로나가 됐든 간에 갑작스럽게 뭔가가 발생하고 터져나올 때 그럴 때 break out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화재도 수만 년 동안 준비된 거 아니죠? 갑자기 터져나오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break out을 씁니다.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발생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The G20 summit will blank in Seoul next month. 이렇게 돼 있군요. 뭐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take place입니다. Take place는 회담이라든가 뭐 협상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됐던 것이 계획에 따라서 개최되고 발생할 때 take place입니다. 자, 요 세 가지 표현 erupt, take place, break out 다 발생하다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들어보시죠.
1: The G20 summit will take place in Seoul next month.
2: The G20 summit will take place in Seoul next month.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South Korea and Technology. 조금 전에 김강석 씨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우리가 재현했는데요. 한국과 기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는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일단 IT 강국, 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번 기회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나라, 혹은 사회, 혹은 도시, 너무 역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영예를 안타, 물론 알면 좋겠지만 모르면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IT 강국이라고 할 땐 an IT powerhouse예요. 파워하우스가 이제 발전소를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강력한 국가를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An economic powerhouse라고 하면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요. A financial powerhouse라고 하면 금융 강국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인터넷망이라고 할 때 물론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쓰면 되겠지만 물론 하이테크 인터넷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훨씬 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South Korea is a global IT powerhouse. 그렇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IT 강국인데요. And has the reputation of, 아, 이런 명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is known as, 이렇게 쓰면 돼요. is well known as,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as를 쓰게 되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죠. 자, has the reputation of being the most blank country in the world. 혹은 is well known as the most blank country in the world. 이때 most blank, most wired라는 말을 들어갑니다. 선이 깔려있는 거죠. 그만큼 인터넷망이 잘 깔려있다라고 해서 the most wired country 혹은 city in the world라고 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나라 혹은 도시라고 할 때 쓴 표현이니까 역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정리합니다.
1: South Korea and technology. South Korea is a global IT powerhouse and has the reputation of being the most wired country in the world.
2: South Korea and technology. South Korea is a global IT powerhouse and has the reputation of being the most wired country in the world.
0: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 단어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더 중요한 표현들을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역시 들어봅니다.
1: To bring, back to life.

0: back to life.
1: To spew, to erupt.
0: To spew, to erupt.
1: Tourist attraction.
0: Tourist attraction.
1: To flock to.
0: To flock to.
1: IT powerhouse.
0: IT powerhouse.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언제나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31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의문사 내용 복습해 볼 거예요. 우리 먼저 어떤 내용 배웠는지 떠올려 볼까요? 이 의문사 의문문은 어떤 상황에서 쓴다고 했더라?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의문사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하고 혹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이 의문사 의문문을 잘쓸줄 알아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떤 색깔 좋아해?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의문사를 사용합니다. 먼저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봤는데요. 이거는 비동사 의문문에다가 앞에 의문사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어순이 돼요. Who are those tall boys? 자, 여기서 의문사는 뭐예요? Who? Who가 바로 의문사고요. 그 뒤에 비동사를 써줬고 주어는 those tall boy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미는요, 저 키가 큰 남자아이들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대답할 때는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의문사 의문문도 봤는데요. 일반 동사 의문문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의문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우리가 do, does, did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죠? 똑같습니다. do, does, did를 써주고, 주어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만들어주면 끝. When do you exercise? 자, 의문사는 when이라고 나와 있고요. do의 도움을 받았고, 주어는 you, 그리고 동사 원형 exercise라고 써줬습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너는 언제 운동하니? 언제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대답할 때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how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how는 뜻이 굉장히 많고 쓰임이 다양했어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이나 형편을 물어볼 때 어때? 어떠니? 이럴 때는요. how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How are you? 요거죠. 안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인데요. 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이럴 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두 번째로 방법을 물어볼 때도 써요. 이때는 How,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어순으로 뒤에 쭉 써주는 거예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니라고 할 때는 how do does it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How do you get to school?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라고 하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정도를 물어볼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How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혹은 do does it 주어 블라블라블라라고 만들어서 얼마나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How old are you? 너는 얼마나 나이 들었니? 직역하면 얼마나 나이 들었니인데요. 나이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이렇게 적어

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 내용 복습했으니까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단어도 복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favorite.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my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쓰죠. 2번 treasure. 자, 같이 따라 읽고 계시죠, 여러분? treasure. 요거는 명사입니다. 바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popular. 요거는 형용사인데요. 인기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인기 있는. 다음으로 4번은 mind. 자, 요거는 명사예요, 여러분. mind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5번 different.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다른이란 뜻이에요. 6번에 butterfly. 요거는 명사입니다. 날개 달린 나비를 butterfly라고 해요. 7번에 proud. 이거는 형용사예요. proud,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8번 mud. 명사입니다.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9번 alone.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혼자인이란 뜻이에요. 요것도 형용사 되겠습니다. 10번의 goal. 명사입니다. 목표예요. 자, 그 다음 11번 creative. 창의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이고요. 12번 solve.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다 혹은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입니다. 문제를 풀다. 13번 president. 요거는 명사예요, 여러분. 대표, 사장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14번의 problem은 명사입니다. 문제라는 뜻이죠. 그다음 15번 role. 이거는 명사예요. 역할이란 뜻입니다. 16번 fix. 동사입니다, 여러분. fix는 고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치다. 또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언가 고장난 걸 고치다라고 할 때도 fix를 쓰고요. 단단히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다라고 할 때도 fix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전부 다꼭 챙겨두세요. 17번의 price. 이거는 명사예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18번의 handle. 자, handle은 뭘까요? 요거는 동사로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18번 잘 받으세요. 19번의 matter. 자, 요거는요, 일, 문제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20번 prepare. 준비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개만 더 볼게요. 21번 match. 명사로 어떤 뜻이냐면요. 경기란 뜻도 있고요. 성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경기, 시합이라고 할 때도 매치를 쓰고요. 우리 불 이렇게 만들 때 쓰는 성량 있죠. 그때도 매치라는 말을 씁니다. 22번에 treat. 요거는 동사예요, 여러분. 대하다, 치료하다. 누군가를 대하다라고 할 때도 treat을 쓰고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시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treat을 씁니다. 그 다음 23번. message. 명사입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이렇게 우리말로도 많이 하잖아요. 전하는 말,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24번의 lift. 요거는 동사예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5번의 guest. 명사입니다. 손님이란 뜻이고요. 26번의 stay up. stay가 머물다 이런 뜻인데요. stay up이니까 밤늦게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stay up.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요거는 동사예요. 27번의 cave. cave는 명사입니다. 동굴이고요. 28번 collect. 이거는 모으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모으다, 수집하다. 29번의 accident. accident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하면 a car accident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30번 subject. 요거는 명사예요.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단어까지 모두 다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 B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골라 쓰세요.
자, 먼저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야 될지 의문사를 잘 알고 이 의문사 각각의 의미를 잘 알고 쓰임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blank is the girl on the bench. 자,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보세요. She is my cousin. 그녀는 내 사촌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벤치에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누구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의문사는 바로 who, 그쵸? who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who. 2번, blan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대답 봤더니, last night, 어젯밤이래요. 어젯밤은 시간에 해당하는 정보죠. 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겠네요. 너는 언제 너의 숙제를 끝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문사 넣어줄까요? 언제, when? When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3번, blank is the price of these earphones. 자, 대답받더니 $10, 10달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표현 배웠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How much? How much?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그래서 How much를 통해서도 가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How much are these earphones?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의 방법을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How much라고 해도 되고요. What is the price of these earphones? 이렇게도 가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미는요, 이 이어폰의 가격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What is the price of something? 혹은 How much is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가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꼭 챙겨두세요. 4번입니다. Blank, did Max give Mary a rose? 자, 대답 봤더니 Because he loves her 이라고 했어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으니까 질문은 왜? 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y? Why did Max give Mary a rose? 맥스가 메리에게 장미를 왜 주었니?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음 5번. Blank is my eraser. Under the desk. 책상 아래라고 하는 건 장소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질문에서는 내 지우개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 있니라고 할 때는 where. Where 의문사를 써주죠. 그래서 Where is my eras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각각의 의미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은 C 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잠깐 보니까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How가 있습니다. How. 그 뒤에 올수 있는 형용사 부사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어떤 뜻인지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How lo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고요. How often? How often? 이거는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죠. 또 How many? How many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옵니다. many는 셀수 있는 명사하고 짝꿍입니다. 그 다음에 how old, how old. 이거는 나이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얼마나 나이 들었니? 즉, 몇 살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또 how fast. How fast는 얼마나 빠른 혹은 얼마나 빨리 이런 뜻이 있고요. How much. How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와서 얼마나 많은이란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뒤에 명사가 없이 가격을 물어볼 때도 쓸수 있고, 얼마나 많이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how much인데요. 우리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How blank do you earn a month? Earn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예요. 즉, 너는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그럼 어떤 표현 써야 돼요? many는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와서 많은이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많이라고 할 때는 how much를 써줍니다. How much do you earn a month? 너는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버니? 다음 2번. How blank did you live there?
너는 자유중에서 들어갈 말 뭐가 좋을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long did you live there? 다음 3번. How blank is your grandfather? 답변해봤더니 he is over 70라고 했어요. 그는 70세가 넘으셨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나이 물어볼 때 쓰는 표현 뭐예요? How old? How old를 써줘야겠습니다. How old is your grandfather? 너의 할아버지는 몇 세시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70세가 넘으셨어. 4번. How blank people were at the party. 자, 여기서는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있었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칸 뒤에 people. People은 person의 복수형이죠. person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many 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were at the party? 파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5번. How blank do you visit your grandparents? 봤더니 once a month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How often do you visit your grandparents?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너는 너희 조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뵙니? 한 달에 한 번. 자, 6번. How blank is the KTX train? KTX 기차는 얼마나 빈칸한이라고 물어봤는데 답변 보세요. It goes 300 km an hour. 한 시간에 300km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만큼 가는지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how fas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How fast is the KTX train? 자,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은 얼마나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 반드시 how와 같이 쓰일 때 어떤 뜻인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가볼 거예요. 빈칸에 be와 do의 알맞은 형태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비동사랑 do 를 쓰는 경우를 구분해서 한번 떠올려 볼 건데요. 먼저 비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비동사를 써주고요. 주어가 그 뒤에 오는 형태로 의문사, 의문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요, 둘을 쓰는 경우는 뭐예요? 자, 요거는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이죠. 의문사를 맨 앞에 쓰고, 둘을 쓸 수도 있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뭘 써야 돼요? does를 써야죠. do, does. 또요, 시제가 과거면 do not does가 아닌 need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을 써주는 거 우리 구분해서 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빈칸이니까 이 자리가 빈칸이니까요. 주어 뒤에 자리를 봤을 때 아, 동사 원형이 있으면 이건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이구나. 그런데 동사 원형이 없다면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이구나.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Why blank you late for school yesterday? 자, 여기에 여러분 동사 원형이 보이시나요? 일단 의문사는 why라고 나와 있고 빈칸 나와 있고 그 뒤에 주어는 you입니다. 그런데 late는요, 동사가 아니죠. 늦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동사 원형이 안 나왔으니까 뭘 써줘야 돼요? 비동사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yesterday 어제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과거형이 들어가야겠고요.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동사는 바로 were이 되겠습니다.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yesterday? 너 어제 학교에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2번 How many books? 자, 이번에는 how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how에다가 many 그 뒤에 명사 books까지 써줬어요. 여러분, 뒤에 동사 원형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원형. 여기 있네. 그죠? read.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 그 뒤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주어가 you예요. 그쵸? 그리고

시제에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last month, 지난달에 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로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일 땐 우리가 did를 쓰기로 했으니까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month? 이렇게 채우면 되겠어요. 너는 지난달에 몇 권의 책을 읽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3번, who blank? The most popular singers these days. 자, 여러분, 의문사는 who? 그 다음 빈칸 뒤에 동사원형 보이시나요? 아니요, 동사원형이 없습니다. 빈칸 뒤에는 the most popular singers라고 하는 주어 나와 있고요. These days는 부사어구죠. 요즘. 그러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은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어에 s부터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이라고 했으니까 현재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복수 명사에 알맞은 현재형 비동사 뭐 있어주면 돼요? Are. Who are the most popular singers these day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where blank you live when you are young? 자, 의문사는 where이 나왔고요. 빈칸 뒤에 동사 원형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live. 살다 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do, does, did 이 중에서 써줘야겠다. 그죠? 주어는 you이고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when you were young이라고 했어요. 너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할 때는 do, does, did 중에서 누굴 써야 된다? did를 써야 된다. 그래서 where did you live where you were young? when you were you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어릴 때 너는 어디에 살았니? where did you live when you were young? 이렇게 물어봐요. 5번, how blank you usually get to school. 이번에는 의문사 how를 썼고요. 빈칸 뒤에 동사원형 찾아볼까요? 동사원형은 여기 있습니다. get. get이 바로 동사원형이죠. 자, 그 다음 주어는 you예요. usually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쏙 끼어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건 do, does, did 중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상 how blank you usually get to school. 너는 보통 어떻게 학교에 가니? 라고 하는 질문이니까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의 평소의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쓸 필요가 없고 현재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you니까 알맞은 동사는 바로 how, do. do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do를 넣어주시면 돼요. How do you usually get to school? 너는 보통 어떻게 학교에 가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다섯 개만 더 해볼까요? 6번. When blank your mother's birthday? 의문사 when이 썼고요.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써야죠. 주어가 your mother's birthday. 너의 엄마의 생신이라고 했어요. 너의 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는 단수명사 나왔으니까 비동사는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너의 어머니 생신은 언제니? 라는 질문이에요. 7번, what? 자, 의문사 what을 쓰고 빈칸 나왔고요. 그 다음 동사 원형 어딨어? 어딨죠? 여기 is에 있죠? is 동사 원형입니다. 주어는 she. 자, 그러면 do, does, did 중에서 하나를 골라줄 건데 주어가 쉬니까 당연히 do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인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녀는 보통 아침으로 무엇을 먹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does를 써줘야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이니까 does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What does she usually eat for breakfast? 다음 8번, where. 의문사는 where 썼고요. 빈칸 뒤에 일반 동사 안 보입니다. 그쵸? 주어인 she가 있고 last night, 어젯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동사 쓸 건데, 어젯밤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고, 주어가 단수예요. 3인칭 단수니까 was를 써야겠습니다. Where was she last night? 그녀는 어젯밤 어디에 있었니? 9번, how tall blank the Namsan Tower? 자, how 뒤에 형용사가 같이 나왔어요. How tall이라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안 보입니다. 그럼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The Namsan Tower 요게 주어인데요. S 안 붙었습니다. 단수 명사네요. 그러면 남산 타워는 얼마나 높니? 비동사 is 써주면 되겠죠. How tall

0: Eastern Namsan Tower. 마지막 10번. How much money blank you spend last month? 이번에는 빈칸 뒤에 동사원형 있습니다. spend. 그러면 do, does, did 중에 하나 써줄 건데요. 뒤에 봤더니 last month, 지난달에 라고 했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did를 써야겠네요.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Did you spend last month? 너는 지난달에 썼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까지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해봅시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그는 그의 컴퓨터를 어떻게 고쳤나요? 여러분, 우리 먼저 의문사 뭐 쓸지부터 생각해볼까요? 어떻게 라고 했으니까 의문사는 how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쳤나요? 라고 했으니까 일반 동사, 여기 주어진 fix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do, does, did 중에 하나 골라서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이 순서로 적어줘야 되니까요. 주어에 알맞게 do, does, did 이것만 잘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고쳤나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did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how, did, 그 다음 주어는 그는. 그래서 he라고 써주고 동사원형 fix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How did he fix his computer? 이런 식으로 2번도 해볼까요? 당신은 그 공책을 어디서 샀나요? 어디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의문사는 where를 써야겠어요. 그 다음에 샀나요? 라고 했으니 일반 동사 buy를 써야겠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샀나요? 라고 했으니 아,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역시 did를 써줘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뒤에 똑같이 where, did, 그 다음 주어인 you 써주고 buy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주면 완성이죠. Where did you buy the notebook? 이렇게요. 3번,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자나요?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나요?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라고 할때 how many hour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hour에다가 s 붙었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래서 앞에다가 many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돼요? 자다. 자다는 sleep, 일반 동사니까요. 뒤에는 do, does, did 중에서 하나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당신이고요.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소 습관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냥 현재형으로 do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any hours do you sleep a da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how many hours 뒤에 do가 조동사, you가 주어, sleep이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4번. 그 영화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의문사는 what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뭐이다라고 답변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를 쓰죠. 자, 주어가 그의 역할이기 때문에 what is his rol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is는 뒤에 있는 주어 his role에다가 맞춰서 적어줘야 돼요. 그의 역할 s 안 붙었어요. 단수명사니까 is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런던에 도착했나요? 이번에는 언제라고 했으니까 when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도착했나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arrive를 써줄 거니까 when did they arrive in Londo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주세요. 당신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나요? 얼마나 많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how를 써야겠죠. 그런데 물, water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how much water 이렇게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다라고 하는 거 drink 일반 동사죠. 그래서 역시 조동사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당신, you가 주어이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평소 습관에 대한 이야기니까 do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do 조동사 써주고 주어 동사 원형이요. 너는 그녀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니? 얼마나 오래? How long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주어는 you, 너이고요. 기다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How long did? 라고 쓰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her? 마지막 8번. 앤서니는 얼마나 자주 휴가를 가나요? 얼마나 자주라 할땐 how often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주어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does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How often does Anthony go on vacation?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빈칸에 be 또는 do에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When blank the next holiday? 다음 휴일은 언제니? 여기 들어갈 말,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해야 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0: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0: 않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추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제 생각을 함께한 저는 이장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진짜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빈칸 추론 오늘 또 계속 할 거예요. 빈칸 추론 정말 지겹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진짜 마인드셋 하나만 바꿔도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또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저는 시간 안배를 잘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실전 감각을 기르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만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하는 이 강의 양도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량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이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는 게 비슷한 구조가 나왔을 때 혹은 비슷한 이런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어 구조라든가 아니면 표현이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버티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버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버텨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 독해 체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아 그냥 이만큼 딱 그만큼만 해야지라고 하면 결과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근데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싶을 땐 다시 한번 더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문제를 혹은 어떤 상황을 좀 더 내실 있게 견뎌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Winners, 우승자들은요, choose, 선택을 한대요. 어떤 말을? One more try,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아 여기 이만큼 할까? 아니, 한 번 더 생각해봐. 한 번 더 고민해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문제 또 한번 다섯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18번의 앞부분에 지금 단서들이 좀 나와 있긴 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뭘 만들어? 여자들의 옷을 만든대요. 뭐 요즘 뭐 남자든 여자든 옷 만드는 거에 뭐 성별의 그 차이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성 옷을 만드는 게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n the past, 과거에 어땠다 라고 나오면서요.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문장을, 구조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라는 이야기니까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상황은 아마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nstead of the old rule, 오래된 규칙 대신에 오래된 규칙이 바로 뭔데? The dress making is a craft. 의상을 만드는 게 일종의 a craft, 공예지라고 공예. 뭔가 이렇게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예. 공예라는 그런 낡은 오래된 규칙이 아니라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낡은 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온 컨셉,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것은 was invented that year를 만들었죠. That year의 이 컨셉은 만들어졌습니다.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컨셉이 바로 어떤 컨셉이야? That had not been there before.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무언가래요. 우리가 이미 잡았지. Old rule과

남성이 여성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한 new idea or new rule 아니면 new concept 새로운이라는 이 new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There's nothing modern.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현대적일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About the idea of man making women's clothes. 남자들이 여자들의 의상을 만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 현대적이지 않아요. 즉, 옛날부터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자, we saw that. 우리는 그것들을 그 남자들이 여자들의 의상을 만드는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for centuries in the past, 과거의 몇 세기 동안, 즉 몇백 년 동안 그것을 봤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however, 하지만요. In old days, 옛날에는요. 자, 옛날에는 어땠는데? 아까 우리가 craft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이 dress making을 바로 craft라고 봤다라는 게 old rule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옛날에는요. The client, 고객이 was always primary, 늘 주가 되었죠. 주도적인 건 바로 뭐야? 고객이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and her tailor, 그녀의 그 옷을 제작해주는 tailor라고 하면 재단사입니다. 자, 옷을 재단사는요, was obscure craftsman, obscure 무명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제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의 craftsman. 그렇지, 아까 craft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예를 만드는 공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남자가 있었다 한들 대부분은 고객들, 여자 옷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여자 고객들이 되겠죠? 여자 고객들이 주가 되었고 그 사람은 사실은 그냥 만들어주는 사람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She had her own ideas like any patron. She라는 건 고객이 될 거예요. 그죠? 네, the client. 그 고객인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죠. 누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patron, 후원자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there were no fashion plates. 거기에는 어떤 fashion, 유행하는 어떤 판, 본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이렇게 틀 모델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유행하는 어떤 틀, 본이 없었어요. 그리고 the tailor, 재단사는요, was simply at her service. 단순히 그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그녀의 마음대로 맞춰줬다. 이런 의미예요. 고객이 뭐가 됐기 때문에 primary, 주된 고객. 고객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요, 이 테일러는 뭘 했을 것 같냐면 고객의 이런 그 생각에 맞춰줬을 것 같냐면 perhaps with helpful suggestions.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제안 정도는 해줬을 거예요. About what others were wearing. 다른 사람들은 뭘 입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선생님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 당시에 살았던 만약에 patron 고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후원자. 예. 옷을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옷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 요즘 분들은 이렇게 입더라고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fashion place는 없었고. 그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세기 후반으로 갑니다. 19세기 후반이 시작될 무렵에 with the hugely successful rise of artistic male couture. couture라는 표현이 couture라는 표현이 고급 여성복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고급 여성복을 디자인하는 남성 여성복 디자이너예요. 근데 예술적인 디자인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매우 성공적인 부상이 rise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부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부상과 함께, 이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매우 성공적으로 예술적으로 무언가 만드는 여성복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드디어 탄생을 한 거죠? 자, 이것과 함께 it was designer who, 뭐한 사람들은 바로 디자이너였어요? became celebrated, celebrated, 유명한 이란 뜻이에요. 자, 유명해진 것은 바로 누구였고? 그렇지.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디자이너가 바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the client, 고객은요. elevated by his inspired attention. 그렇게 유명해진 그 디자이너의 영감 어린 그런 관심에 의해서 들어올려진 고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명해진 건 다름 아니라 누구고 디자이너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영감 어린 그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더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고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이 that 대신에 who를 쓴 겁니다. 강조하는 대상의 초점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who를 써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선생님 어떤 구조예요? 여기도 역시 it was 정도가 생략이 되었고, 그리고 that was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름 아닌 이것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것은 고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유명해진 건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된 사람은 바로 고객이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뭐겠어요? 중요한 점은.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디자이너가 단순히 크래프트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뉴 룰이라는 게 바로 옷을 제작하는 그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 artistic male. 예술적인 남성인데 고급 여성복을 디자인하는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 디자이너의 위치가 craftsman. 공예를 만드는, 뭔가 제작을 하는 사람에서 뭘로? artist. 예술가로 artist. 됐죠? artist. 예술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바로 new role, new concept은 바로 뭘까요? 바로 artist가 되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in a climate of admiration for male artists and their female creations. 자, 남성 예술가와, 예술가라고 딱 칭하고 있죠? 남성 예술가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여성의 창작물. 이게 바로 여성복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찬사 속에서, 찬사의 분위기 속에서, climate이라는 게뭐 기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atmosphere, 그런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이 의상 디자이너는요, 처음으로 flourish, 번영하고 번창했습니다. As the same sort of creator, 일종의 같은 종류의 뭐로? 크리에이터로요, 창작자로요. 그러니까 예술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주문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을 해내는 사람, 예술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오래된 그런 규칙, 야, 옷을 만드는 거, 의상을 만드는 건 단순히 그냥 뭔가를 제작하는 공예야 라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니라, 그것 대신에 이제는 뭐,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이 디자이너, 남성 디자이너도 예술가이자 창작자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 바로 어떤 부분? 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생각이 만들어졌어?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 그 생각 한번 찾아볼게요. Profitable industry. 벌써 이상하죠? 수익을 내는 산업 관련이 없고. 자, 그 다음에 marketing skill 역시 관련 없습니다. Public institution.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자, modern connection. 현대적인 연결이래요. 뭐랑 뭐를 연결시켰지? Dress design.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인. 이것과 무엇을 연결시켰어? 예술을 연결시켰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고, craftsman이 아니고, designer. 다시 말하면 artist. 다시 말하면 creator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결시킨 현대적인 접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마저 볼게요. 자, efficient system. 어떤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이용하게 되어서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선생님 이 표시를 먼저 해놨는데요. affordable이라고 하면 가격이 적정한이라는 뜻이야. 역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이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이게 좀 앞부분에, 도입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야? 좀 까다로운데? 라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에 먼저 가볼게요. 빈칸. 자, 빈칸에 문장에서 보시면 심리학자들,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연구하거나 어린아이들의 뭔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데요?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더 나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즉, 더잘 알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 Of how children think.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까요?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 how they think 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Children's thinking, the way of children think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n trying to 뭐 하려고 할 때 explain how different its discipline 어떻게 다양한 이런 학문들이 attempt to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뭐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할 때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이거는 이제 자전적인 이란 뜻인데요. 자전적인 기억, 즉 자신의 어떤 기억들을 이해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자전적인 기억입니다. 자전적인 기억을 다양한 학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the literary critic, 문학 비평가가 되겠죠. 예, 문학 평론가인 Daniel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is a garden, 잘 이렇게 정돈된 정원이라면 literature, 문학은 is a wilderness, 뭐래요? 황무지래요. 자, 그럼 일단 딱 봤을 때 garden과 wilderness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그 힘에 의해서 굉장히 잘 다듬어진 게 바로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되겠고 wilderness, 사람의 손이 별로 닿지 않는 이 황무지 같은 곳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견줄 수 있다는 얘기야? Literature, 문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심리학은 막 이것저것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뭐 MBTI로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죠? 잘 정돈을 해놓고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발산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이 사실은 결정적인데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he meant, I believe. 제 생각에는요, 그가 즉 이 심리학, 이 문학평론가인 Daniel이라는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대디아였던 것 같아요.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seek to, 찾고 구한대요. Make patterns, 그치, 패턴을 만들고 find regularity, 규칙성을 발견하며 and ultimately impose order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무엇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야? Order, 질서를 궁극적으로는 부여하려고 한다. 심리학은 그렇다. 이렇게 의미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규칙을 발견하고 그 안에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순서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렇게 규칙성을 만드는 게 일종의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아주 멋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체계적인 garde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Literature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볼게요.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psychologist와 writer를 비교하겠죠. 자, psychologist는 이랬는데 writers,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입니다. 작가들은요, dive into, 어디로 풍덩 들어가요? The unruly, 제멋대로 굴고 untamed, tam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그런 깊이까지 간대요. 인간의 그런 경험의 깊이 속으로 파고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군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다듬어지지 않았어.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서 탐색해서 쓰는 게 바로 누구야? Writers, 작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Writer는 아마도 literature 쓰는 writer가 되겠죠. 됐죠?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에 대한 거? 문학. 특히 이제 문학을 쓰는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은 뭘 찾아내요? 규칙성이나 순서, 네, 규칙이나 순서들을 찾아내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unruly, 제멋대로 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 찾는다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그죠?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sa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자, 기억에 대해서 그가 기억에 대한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은
아까 자전적인 기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말한

것은 can be extended. 어디까지도 확장해 갈수 있어요? To our questions. 우리의 질문을 하는, 우리 질문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한 질문을 해요? Young children's minds.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까지 확장해 낼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If we, 만약에 we psychologists, 우리 심리학자들이 are too bent on. 자, bent on, 어디에 열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너무 열중해 있으면 identify the orderly pattern, 순서 있는 그 순서 질서 정연한 그런 패턴과 and the regularities of children's minds,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식별하려고 너무 여기에만 열중을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왜? Psychologist는 뭘 좋아하니까? Patterns, regularity, order,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그죠? 너무 여기에만 열중을 하면, 그러면 we may miss an essential and pervasive characteristic of our topic. 우리는 놓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대요. 뭐를? 필수적이면서도 널리 퍼진 만연한 그런 특징들. 우리 주제에 대한 특징. 우리 주제가 뭐였는데? 아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The child's more unruly and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제멋대로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방식인 우리의 주제에서 우리의 주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문학 작품에 쓰는 작가들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니까 우리는 너무 질서정연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s or literary scholars. Not only가 나왔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일 텐데요. 벗이 안 보여요. 여기 세미콜론이 여러분들 벗의 기능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것은요, the developed writer,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성숙한 작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볼게요. Who seems, 어떻게 보여요? Drawn toward, 어느 쪽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Of somewhat wild, 뭐가 나왔어? Wild, 다소 거칠고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idiosyncratic, 색다른이라고 나옵니다. 거친 생각 방식과 그리고 색다른 생각 방식, 다소 그런 방식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이들도 색다르게 생각하고 거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거친 방식이라는 게 뭐야? Unruly,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바로 wild, or idiosyncratic, or unruly, or untamed.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자, 심리학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은 해원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니까 wilderness라는 아까 황무지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한,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야생으로 더 자주, 좀더 자주 venture 뛰어들어서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어때요? 그치?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의 방식대로 거칠게 그리고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게 그렇게 색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더더 빠져야 된다. 빠져들어야 된다. 어때? 괜찮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venture into예요. 자, wilderness의 세계로 좀더더 자주 venture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벤처라는 걸 여러분들 벤처 기업 생각해 보시면 뭔가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뛰어드는 벤처 기업. 예, 모험을 하는 왠지 벤처 기업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venture into라는 것도 역시 여기서는 어떤 상황으로 뛰어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관련 없는 것들도 한번 지워볼까요? 그들한테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게끔 하는 데 도와준대요. 무슨 소리야? 중요한 기억? 하찮은 기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자,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부모들의 어떤 육아에 있어서의 의무, 이런 책임?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웃이 될것 같고요.
disregard the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아이들의 허구, 아이들의 소설이죠. 아동소설입니다. 아동소설의 중요한 특징들을 disregard가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아동소설도 지금 사실은 아동소설이냐 성인소설이냐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핵심이 되는 특징을 무시한다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죠? 5번, standardize the path of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한다. 오히려 표준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멋대로 생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아이들의 방식대로 생각하려면 standardize, 표준화시키면 안 되겠지. 표준화시키는 건 뭐에 더 가깝니? 맞아. 심리학이 좀 더 가깝잖아요. 규칙적이고 순서를 질서 정연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19번도 지금 보면 우리가 빈칸을 좀 더 먼저 보고 빈칸에서 뭘 찾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보면 좀 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참 좋다. 시간 절약도 되고 좀 더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죠? 네.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도 일단 앞부분에 아주 초반은 아니지만 초중반쯤에 지금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기 지금 accordingly, 따라서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과관계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indeed라는 내용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네요. 가볼게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manufacturer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manufacturer가 누군데요? 제조업자들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제조업자들은 design, 설계를 합니다. 뭐를요? 그들의 혁신의 과정들을 설계합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뭔가 딱 생각나는 거 선생님은 어떤 공장이나 어떤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과정을 설계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설계하는 과정,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이걸 설계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Around the way. 자, 이 방식을 주변으로, 이 방식을 주로 해서 이 어떤 방식을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the process work 그 방식이 작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식을 위주로 그걸 중심으로 혁신의 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제조업자들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봤을 때, 아, 이 과정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잘 설계될 것 같아. 이런 걸 중심으로, 원리나 원칙 자신들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봤으니까 두 번째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어디 있어? 빈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기니까요. 한번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얘는 왜 길어진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 좀 먼저 보자. 자,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이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해? Still think that 이라고 생각하고 and that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절과 대절이 end로 병렬 연결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묶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빈칸 문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걔가 누구지? 맞아.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입니다. rather than은 선생님이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런 뜻인데 rather than은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고 얘기했냐면 not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라는 얘기는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것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다 왜 not이라고 썼느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면 뒤에 것이 아니라 빈칸이 아니라 앞에 거라고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제품 개발 그리고 서비스 개발이 are always done by a manufacturer. 제조업자들 그 자신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고요.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제조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heir job,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is always to find a need. 뭘 찾는 거야 늘? a need, 필요를 찾고 and fill it, 그 필요를 채우는 거래요. 자, 뭔가 필요하지? 라고 이런 걸 탐색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요? to sometimes find and commercialize on innovation. 혁신할 때때로 찾고 혁신을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on innovation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혁신이야. 이 혁신을
어떤 혁신이 있지라고 이미 만들어진 걸 찾고, 그리고 그것을 상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현재부터 필요한 건지, 그 필요한 걸 실제로 본인들이 창작해서 만들어내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매뉴팩처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지금 전반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야? 제조업자들입니다. 자, 제조업자들은 바로 뭘 한다는 얘기야? 디자인을 합니다.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중심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잘 작동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그들은 뭘 해요? 제품 개발 혹은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채우는 일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나 뭔가 창작해내서 생각해내서 창작해내는 일들이 되겠죠. 그죠? 탐색을 해서 보고 찾아내는 일이에요. 뭐가 아니라요. 이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상업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채우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라는 건 아마도 이것과 대치가 되는 것 같고, 이 대치가 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혁신을 어떻게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ather tha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혁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일이 본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싫어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한번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ccordingly,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부연 설명이 될 수 있겠지. 이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들은요, have set up, 설치를 한대요. 뭘 설치해? Market Research Department를 설치한대요. 또 뭘 설치를 해? 여기 지금 보시면 Product Development Groups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야. 목적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연구 부서를 왜 만들어내지? To explore the needs of users in the target market. 그 표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 시장. 자신들이 이래 딱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 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 그죠? 자, 이 시장의 사용자들의 필요를 탐색하기 위해서 시장 연구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아까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하지?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식품은 사실은 제조업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전자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그 표적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연구를 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지? 그치, 제품을 개발하는 또 그룹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제품 개발이라고 얘기했잖아.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To think up, 생각해내기 위해서요. Suitable products to address those needs. 그러한 그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한 제품들을 생각해내기 위한 제품 개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set up, 설치를 해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of leader users. Leader users라는 새로운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 leader가 아니라 lead users고요. Lead users, lead user 그냥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lead user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이기는 한데 그 사용자가 뭐 한대요? 사용자를 앞서가는 사람이야. 즉, 앞서가는 사용자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냥 단순히 있는 물건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prototype solutions를 만든대요. 시제품입니다. 그거 이제 새로운 제품의 이런 새로운 시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해결책.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그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주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필요나 혹은 이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은 are typically rejected as outliers of no interest. 뭔가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 outlier로 어떻게 된대요? 거부가 돼버립니다. 라는 얘기야. 누가 거부된다는 얘기야? Lead users가 누구에 의해서야 사실은? By manufacturers가 되겠죠. 그럼 manufacturers는 사실은 뭐야?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탐색을 해서 찾아내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인들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lead user가
나타나서 야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혹은 야

이런 거 한번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라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Outlier라고 생각해서 거부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리드 유저가 만들어내는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니? 혁신이 될 수 있겠지. 이것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 좀 더 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When lead users innovation 나왔잖아. 리드 유저가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리드 유저가 만들어낸 그 혁신이 new answer 실제로 들어갑니다. 두는 강조해두죠? 없어도 돼요. 그죠? 강조해두.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요? 한 회사의 제품 라인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시제품이 돼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they have been shown to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s for many firms. 많은 회사의 진짜 실제 주요한 혁신의 실제 사실적인 그런 원천으로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그 시제품을 만들어낸 게 진짜로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인에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 뭔가 주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된 그런 이노베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요. They typically arrive with 그것들은요. 도달하게 됩니다. 뭘로요? With a lag. 지연으로. 늦게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연이 되어서. And by unusual and unsystematic routes. 이것이 비정상적이면서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경로에 의해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사실은 뭐 이게 여러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Manufacturer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바는 이 리드 유저에 의한 어떤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요즘에는 그 기업들이나 어떤 정말 대단한 큰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혁신들을 찾아서 상업화하지 않고 어떤 혁신들이겠어? 리드 유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신. 요 의미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다른 내용으로 다른 단어들로 좀 비슷한 의미를 만든다 하더라도 요 내용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리드 유저는 사실은 바꾸기가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다른 단어로? 그죠? 보겠습니다. 리드 유저스, 리드 유저스, 리드 유저스 한번 볼게요. 자, 이 리드 유저들이요. Tend to overlook.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혁신. 이 사람들은 간과한다, 무언가를 뭐 못 본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리드 유저들이요. 이미 개발한 혁신을 찾아서 상업화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만들려고 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미 혁신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에서 마주치게 된 리드 유저들이 시장에서 마주치게 된 그런 혁신. 이 얘기는 뭐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지금 빈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고. 자, 회사와 사용자가 둘 다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역시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빈칸이 어디 있으려나?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The opening da-da-da-dum. Da-da-da-dum. 이게 뭐래요?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는 has heard, 들어봤을 것 같은 da-da-da-dum 이라는 opening, 바로 도입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da-da-da-dum 리듬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악에 관련된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럼 이 누구든지 한 번쯤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라는 건 뭐야? 익숙한 거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이 라는 겁니다. 다다다덤 이라는 이 오프닝이에요. 그죠? 네. 이것이 어떻습니다. 주어가 다다다덤 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The opening 다다다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Development, 발전이라는 뜻이지만 음악에서는 전개라는 의미로 됩니다. 음악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 자, 전개는요.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매우 복잡하고 별난 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문장 잘 모르셔도 돼요.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푸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 예, 음악의 어머니 바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흐가 만들어낸 이 푸가라는 것이, 푸가가 선생님 찾아보니까 어떤 작곡의 하나의 형식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거 몰라도 되고, 그죠? 이것은 보여줍니다.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어떻게 이 과정이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how far goes 라고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푸가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이 뭐 할 때, when a single melodic lin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 때때로는 단지 몇 개의 음표가 was all that, 전부래요. 뭐의 전부야? All that composers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작곡가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뭐에 불과해? singl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나 아니면 아주 몇 개 안 되는 음표나 이것만으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brilliant work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멜로디, 너무나도 많은 훌륭한 음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수의 음표나 아니면 정말 하나의 멜로디 라인만 잘 돼 있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in a coherent structure. 통일성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구조 내에서 복잡한 전개, 아주 많은 복잡한 전개를 포함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는 단일 멜로디 아니면 소수의 음표. 딱 봤을 때 단일, 소수,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네, 훌륭한 작품, brilliant work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rilliant work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아, 그렇지, 여기 있는 intricate development이에요. 그것도 coherent structure입니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리고 뭐가 있는? 복잡한 전개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단일하고 소수의 것으로 복잡한 전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쭉 일관성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자, 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한번, 첫 문장인가? 이게 그치. 이게 한나의 문장이니까.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베토벤이 또 나와줍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을 한번 볼게요. 이 교향곡은요,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exceptional. 아주 훌륭한 특출난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출난 예시를 보여줍니다. How, 뭐에 대한 예시야?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out of a few notes and a simple rhythmic tapping.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지요. 마일리지는 여러분들 2점입니다. 2점. advantage와 같은. 자, 그럼 얼마나 많은 2점을 클래식 작곡가가 얻을 수 있는지요. 뭐로부터? out of a few notes. 몇 개 안 되는 소수 음표. 그리고 단순한 rhythmic tapping. 탑핑이라는 게 두드리는 거죠. 그죠? 리듬 박자. 이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준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흐의 이야기나 아니면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이야기나 단일 소수의 어떤 음표, 적은 수의 음악의 어떤 특징, 장치로서 대단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Famous Fifth Symphony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점을,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5번 교향곡에서요. 자, 그러면서 그 5번 교향곡의 내용인 것 같아요. The opening da-da-da-dum 이라는 요 오프닝은요, 전개는 도입은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전개는요, 어떻습니다. 자, 보세요. throughout, 뭐뭐 내내 라는 얘기죠.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자, 이 처음에 도입부의 악장뿐만 아니라 but, 어디까지도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나머지 세 개의 악장 내내, 마치 자 반복되는 악구라는 뜻이더라고요. motto, 일종의 반복되는 악구이거나 아니면 connected thread,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실, 하나의 어떤 줄, 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나의 연결된 줄과 같다는 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반복적인 악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이뤄낼 수 있다? 단순한 걸 통해서 복잡하고 대단한 거,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다다다놈이라는 요 단순한 요것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대단한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내용을 찾아주면 될것 같아. 이 내용. 가볼게요. 자, makes the composer's musical ideas contradictory. 뭘 뭐로 만들 수 있대요? 작곡가의 음악적인 생각을 모순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contradictory. 모순적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음악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음악에. 그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자,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보여집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보여져?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복잡한. 단순한 것들로 복잡한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3, 4, 5번 역시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음악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fairly calm이라는 건꽤 조용하게 남아있다. 지금 조용하냐 시끄럽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큰 소리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의 그 즐거움과 관련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의 즐거움, 뭔가 쾌락을 위해서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의 내용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요. We don't always see.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부분부정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죠. 자, 복잡한 분놀림이에요. Brushwork, 붓질. 자, 어디에서? That goes into a creation of a painting. 우리가 어떤 그림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복잡한 이 붓, 이 분놀림을 늘 보는 건 아닌 것처럼요. 작품을 봤는데 미술 작품에 굉장히 현란한 붓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다 보입니까? 아니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we may not always notice. 우리가 늘 알아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뭘 알아채는 건 아니야? How Beethoven, 베토벤이요. Can't find a fresh uses for his motto. 이 motto라는 게 아까 반복적인 악구라고 얘기했죠? 그가 사용하는 그런 반복적인 악구에 대해서 신선한 사용, 아주 새로운 사용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가 그의 이런 그 제, 어, 이 음악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크고, 웅장하고 크고, 그리고 cohesive, 응집력 있는 그런 진술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늘 아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품에서 베토벤이 뭔가 의도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늘 알아채고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단순한 어떤 그 리듬을 이용해서 혹은 단조로운 그런 멜로디를 이용해서 탭핑을 이용해서 아주 유명한 이 5번 교향곡을 만든 것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우선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a lot of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우리가 그 5번 교향곡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교향곡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은요, stems from 어디로부터 유래요? Inventiveness behind it. 그 이면에 있는 바로 독창성, 창작성이라고 하지 말고 독창성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그 음악의 생각에 대한 전개에서 오게 되죠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것들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론 여기서의 독창적인 작곡가의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단조로운 음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2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합니다. 빈칸은 도입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초반은 아니지만 지금 초중반쯤으로 걸쳐가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장이 들어와 있어요? She pointed out. 그녀가 예를 들면 지적해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라는 건 바로 이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 연구자인 것 같죠?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우리가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The Commons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The Commons라는 표현 좀 알아주세요. 이건 공유지예요, 여러분. 공유지. 공유지의 비극 알지? 그치? 공유지의 비극이 뭐야?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그 공유지가 사람들이 어떠한 그 태도나 생각으로 그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너도 나도 안 쓰면 왠지 손해일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나중에 황폐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공공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공공 물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The Problem of the Commons라는 게 바로 공유주의 비극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주의 문제 가볼게요. 자, 엘리노라는 사람은요, found that, 된 이야기를 알아냈습니다.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Critical to,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뭐하는?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 안정적인, 제도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야? 바로 공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핫 이슈는 바로 뭐예요? 공유주의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요인들이 뒤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빈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그녀는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The actors, 행위자예요. 근데 어떤 행위자야? Affected by, 누구의 영향을 받는?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자원의 사용, 그리고 자원의 관리. 자원을 사용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가 must have the right, 권한을 가져야 된다 라고 예를 들면 이 여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건 바로 뭐야? 만약에 우리가 공유주의 자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이 자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서 공유지, 즉 공공으로 이용하는 물자나 혹은 어떤 시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동시에 나는 그 같은 주민으로서,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룰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 관계자들이야.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돼? 나 같은 사람들, 나같이 이렇게 공유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 빈칸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유주 해결의 문제에서는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Actors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위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 행위자는 그냥 무관한 행위자가 아니에요. 공유주와 무관한 행위자가 아니라 공유주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 근데 그 권리가 뭐야? 그 권리가 뭐니?를 찾는 문제가 빈칸의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선생님이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For that reason, 거기에 대한 이유로요.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사용자의 행동을 monitor라는 감시하다죠, 그죠?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용자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경관을 훼손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도 할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야. 즉, 공유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유지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should also be users. 뭐가 되기도 해야 돼요? 사용자가 되거나, 사용자가 돼야 되며, and have been given. 뭘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The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니터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용자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자, 모든 사용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관리인이 있을 수 있겠죠.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해 주시는 분. 그 분은 뭐야? 그 사용자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으신 분이에요. 관리해 주시는 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용자와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동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더더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significant insight.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insight, 통찰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as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It shows that.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Prospects are poor for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coming from the state power in of comparison with. 뒤에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요. 국가의 권한에서 나오는, 국가의 권력에서 권한에서 나오는, 그 힘에서 나오는 공유주의 문제에 대한 중앙 집권적인, 혹은 중앙정부의 중앙정부 지향적인 해결책,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전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중앙에서 중앙정부 지향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규율을 만들고 벌칙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망이 어때? Poor. 형편없대. 형편없다는 게 뭐야? 그 전망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는 뒤에 있는 결과가, 미래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와 비교해서요? 그럼 뭐야? 뒤에 게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A local solution for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그 사용자들이요, 뭘 맡아요? 개인적인 책임을 맡는 그런 지역적인 해결책에 비교해서 정부 중심으로 하는 해결책이 더 열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 사용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사용자들이 뭐 하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책임을 지는 게 뭐야? 관리도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사람, 아까 학자였죠? 학자였나 뭐였나? 그죠? 이 사람은요, 강조를 합니다.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es. 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사용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뭘 받아야 돼? Access to the local forum. 이 지역에서 행하는 그 포럼에 참여할 그런 권리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라던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서로 모여가지고 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럼들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앙, 지역적 그리고 그 현지의 그런 수준의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기관들이 must allow 반드시 허락해야 되죠. 누가 뭐 하도록? 사용자가 device 만들도록 고안해 내도록요. 자신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 준수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즉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 뭐야? 사용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지. 중앙 정부에서 그걸 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사용자가 곧 관리자, 지역 사용자가 곧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권리를 부여받아야 돼요?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뭐 할 수 있는?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어때요? 맞지. 이거 규정을 바꾸고 그 규정을 관리하는 거 다 누구 손에 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용자, 지역 관리자들 손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답 1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동체의 어떤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을 한다, 자유롭게 이용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분배한다라는 것도 전혀 관련이 없죠. 공유지니까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의 나래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소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ceptional 이란 단어. 선물이에요. 선물. 자, exception 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예외라는 뜻이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의미의 exceptional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돼요. 예외적인 혹은 매우 뛰어난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 어디에? 네,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 마지막 시간 남아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담 안 되게 네 문제만 딱 준비했습니다. 단서 찾아서 만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윤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가정 영어로 해야죠. 오. 자, 제목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
1: 아하.
0: 아이들이 신발을 네. 참 좋아하잖아요.
1: 진짜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발에 일단 보석 박혀야 되고요. 가끔가다 불 들어와야 돼요.
0: 불 들어와야 돼요.
1: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
0: 막 삑삑 소리도 나야 되고.
1: 근데 어떻게 하세요?
0: 아기들은 네. 발이 또 빨리 크니까 나 이거 조금 다른 것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금방 작아지니까 네. 솔직히 새 신발 사서 신기가 좀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중학생 정도 되고 막 네. 고등학생 되면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1: 그렇죠.
0: 그렇죠. 이거 방금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1: 엄마 나 이거 괜히 샀어.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
0: 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아,
1: 아우,
0: 이런 게
1: 그럼
0: 또
1: 안살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꼭 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제
0: 이거는
1: 에.
0: 특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들면 그때는 뭐별 상관 안 하는데
1: 그쵸.
0: 이또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면은
1: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0: 아,
1: 해야지.
0: That's right.
1: 예, 그런 마음 알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 사 줬었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유행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민감.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새 신발이 사고 싶다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2: What's wrong?
1: 아, 나. I have not these shoes. Everyone have shoes.
2: You have not these shoes.
1: 네, so I need this. I need.
2: Everyone else has these.
1: Everyone. 진짜로. Real.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어?
2: I
1: Why?
2: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이거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이거 아예 벗을 거야.
2: What?
1: 응?
2: What's wrong?
1: This is past. Past.
2: Past?
1: 네. Everybody hate this. So, I hate wear these shoes.
2: What? Oh,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에?
2: Money
1: Money.
2: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나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빠?
2: Huh?
1: Tree?
2: Yeah, money doesn't grow on trees.
1: 아, 나무에서 돈이 안 자란다고?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야. New shoes. New
2: Last
1: shoes.
2: week.
1: No, no. That shoes is
2: Oh, no.
1: not famous. Very, these shoes, please.
2: No.
1: Please.
0: 아, 이 아빠와 딸의 이제 대화 같아요. 느낌
1: 그쵸, 그쵸,
0: 보니까.
1: 그쵸.
0: 근데 이게 또참 그럴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은 막, 뭐,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 그죠.
0: 동시에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1: 아,
0: 있겠다.
1: 서운하죠.
0: Right.
1: 왜냐면 그때는 진짜 친구가 거의 전부인 시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친구가 이거 샀는데 좋다더라. 이거 샀는데 좀 약간 어깨 올라가더라 하면 그래? 그럼 나도가 되죠.
0: 이게 진짜,
1: 예.
0: 왜냐면 우리도 사실 다 겪어봤던 것들이기
1: 그쵸.

0: don't want them.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네.
2: 자, 미션부터 갈게요. 아니,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이거 가볼게요.
3: Everyone has this but me.
2: 자, everyone, 모두가.
3: 모두가 has, 갖고 있대요.
2: 뭘요?
3: These, 이 신발들.
2: 근데 난 있어요?
3: But me. 하지만 나는.
2: 오, 하지만 나는. 오, 좋은데요?
3: 그렇죠. 예, 느낌 자체가 자기는 없단 얘기예요. 네. 예, 그 여기에는 shoes겠네요. 아. Shoes.
2: 오케이.
3: Okay. 예.
2: 우,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그쵸. 살짝 멈췄을 때 스펠링 틀릴 뻔했는데.
3: 에.
2: 자, S-H-O-E-S. Mm-hmm. Right? Shoes.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정답? 맞습니다.
3: Oh-ho.
2: Right. 자, 당연히 신발은 shoe이지만
3: 네.
2: 일반적으로 뭐 한 켤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shoes, 복수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운동화.
3: 운동화는 sneaker.
2: 맞아요. 자,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3: 자, 스니커,
2: 복수라면?
3: 네.
2: 그렇죠.
3: Snickers.
2: 자, 스니커스, 스펠링이 아쉽게도 틀립니다.
3: 오? 언제 바뀌었죠?
2: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네, 영어 생길 때부터.
3: 그래요?
2: 자, EA라고 하는 게 sneakers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얘도 운동화인데 복수로 취급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3: 네.
2: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뭘까요?
3: 주어가 여기는 has네요. has.
2: has가 주어인가요?
3: 아, 주어는 everyone.
2: 그렇죠.
3: 예.
2: 저 이건 동사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3: 예.
2: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 everyone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3: everybody.
2: 뭐?
3: 에, everybody. every는 아,
2: 저희 죄송한데요.
3: 아, 빠르게 해야죠.
2: 아, 빠르게 해야 되니까.
3: 더 많은 정보를.
2: 더 많은 정보를
3: 예,
2: 위해서.
3: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2: everybody. 알겠습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칠게요.
3: 예.
2: Alright. Everyone, everybody. 다 모두 다들입니다.
3: 네.
2: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 그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3: 아,
2: everyone have가 아니라
3: has가
2: has.
3: 됐네요.
2: 그렇습니다. Everyone has. 아.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문장 쓸 때 문제가 없어요. Okay?
3: 아,
2: so
3: 네네.
2: just be careful. Alright. 자, 그런데 보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여기까지만 쓰고 그 뒤에 더 섭섭한 거는 나를 뺐기 때문에. 나만 빼고, right? 우리가 뭔가를 빼고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뭐를 제외하고 빼고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이로 시작하는 거?
3: 알죠.
2: What is it?
3: Except.
2: Except.
3: Except.
2: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아~
2: 꼭 그게 뭐 격식이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그거 써도 되고요. 더 캐주얼하게 but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3: 그래서
2: but 쓰고 나서 목적어 쓰면 목적어만 빼고라는 뜻입니다. Alright, everyone but you. 그러면 너만 빼고 모두들 이렇게 실제로 써요.
3: 네.
2: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슬기 씨의 해석 방법도 너무 리스펙트해요. 아까 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 맞잖아요.
3: 네,
2: 실제로.
3: 네, 네, 네.
2: Right?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을 fail했어.
3: 오,
2: 너 와 대박이다. 나 공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런 네. 경우 가끔 있잖아요. 자, 모두가 그 exam을
3: Fail
2: 했다. 한마디로 뭐 낙제했다. 그러면 일단은
3: Everyone failed
2: the
3: exam.
2: 나만 빼고.
3: But me.
2: 하지만 난 통과했어. 이런 에이. 느낌. 아, 오, 좋은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만 빼고
3: 네.
2: 힘으로 가게 힘. 에이. 그만 빼고 이 장난감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3: Everyone has these toys.
2: 그만 빼고.
3: But him. 네.
2: Right? This toy, but him.
3: This toy.
2: Mm-hmm.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So, but 뒤에는 사실 없어도 말은 돼야 돼요. 그렇죠?
3: 이렇게.
2: Uh-huh.
3: 네.
2: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Everyone has this toy, but me. But him.
3: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2: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Alright. 자, 이랬을 때 반격 들어갑니다.
3: 오.
2: 지난주에 새 신발 사줬잖아.
3: 아우, 정말. I bought you. 나는 너에게 사줬어. A new pair of shoes를 끊을까요?
2: 음흠. 요, 요.

0: 요 정도죠.
1: 거기서도 끊어도
0: 끊을게요.
1: 되고. 예.
0: 언제 사줬어요,
1: 그리고
0: 근데?
1: 지난주.
0: 지난주에.
1: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난주를 뜻하는 last week. 네, 있네요.
0: One word인가요? Two
1: 아니요.
0: words인가요?
1: 띄워주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정답?
1: Yes.
0: Perfect입니다. Last week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1: 네.
0: Hold on one second, right? 여기 지금 보면 그냥 new shoes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new pair of shoe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One pair. A pair가 무슨 뜻이에요? Pair, a new?
1: 한 쌍.
0: 응? 한 쌍, 맞아요.
1: 네.
0: 그래서 한 쌍의 신발인데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한 켤레?
1: 그쵸?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1: 켤레.
0: 되죠. 그래서 a pair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A
1: 그쵸?
0: pair of something, 뭐뭐 한 쌍. 여기서는 신발 한 쌍, or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양말은 왼쪽 오른쪽 같이 팔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거 한 쌍을 뭐라고 해요?
1: pair of socks.
0: 스.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바지도 양쪽 다리 들어가는 걸로 쳐가지고 한 쌍으로
1: 그렇죠.
0: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A
1: pair of pants.
0: pants. 청바지면 a pair of
1: jeans.
0: jeans.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샀어. 양말 한 켤레를 샀어.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그죠? I bought a pair of socks. How about this? 그녀는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런데 새로운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래서 얘까지 넣을게요. 자,
1: Yes.
0: 그러면은 일단은 그녀는 필요해. 어떻게 해요? 그녀는 필요해.
1: She needs
0: She needs 새로운 바지 한 벌.
1: a new pair of
0: Pants.
1: pants.
0: 오, very nice. 네. 그래서 a pair of라고 하는 거는 장점은 이렇게 뭔가 꾸며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읽어볼게요. I bought a pair of socks.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1: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0: 오케이?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응용 문장,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1: 아우, 그런 건 하지
0: 아,
1: 마시죠. 아니에요,
0: 아니야,
1: 할게요.
0: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그쵸? 신발 한 켤레를 산게 아니라
1: 예.
0: 두 켤레, 한마디로 두 쌍을 샀다.
1: 오.
0: 돈이 좀 그날 있었어요.
1: 와,
0: 어떻게 할까요?
1: 좋겠다.
0: 나는 샀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 bought.
0: I bought. 자,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에요.
1: 아, 그러면 어가 아니라 two pair of 뭘 샀다고요?
0: 신발이요?
1: 아, two pair of shoes.
0: shoes. 너무 좋았는데,
1: 예. 네.
0: paired 복수로 해줘야죠.
1: 왜요? 그래서 two pair 했잖아요.
0: two pairs.
1: 아우,
0: one pair 있는데요.
1: 하는 봐줘요.
0: 안 됩니다.
1: 아우, 정말
0: 네.
1: 너무하시네.
0: 오늘 저 봐드릴 수가 없어요.
1: 예,
0: 자,
1: two
0: 이렇게,
1: pairs.
0: a pair는 결국 one pair잖아요. So one
1: 네.
0: pair, two pairs, three pairs. 그냥 단순한 거, pair도
1: pairs.
0: 뭐 이미 복수로 돼 있지만 묶음이기 때문에 걔도 복수로 써줘야 돼요.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Okay?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식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 보면, I bought you.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1: 네.
0: 내가 너를 샀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1: 그쵸.
0: 이건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사줬다.
1: 네.
0: 이것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1: 네.
0: 하고요. buy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도 써요. 이게 흔히 뭐 문법책에서 나오는 몇 형식인데,
1: Yeah.
0: 그건 사실 예문을 많이 쓰는 게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buy me a book. 누군가가, 저한테 책 사주세요 하잖아요.
1: 네.
0: buy someone something. 얘는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죠.
1: 그죠?
0: 그런데 얘를 다른 형식으로 보면 buy a book 사주는 거 먼저 써요. buy a
1: 예.
0: book 사줘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라고 씁니다.
1: 나를 위해면 for이겠네요. 예.
0: buy a book for me. 네. 그래서 뭐예요? 쟤를 쓰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좀 단점은 있죠.
1: 그쵸?
0: 하지만 또 장점은 나름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사달라. 나에게 사달라라는 거 강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And again 이런 형식 문제는 사실 이게 몇 형식임 아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1: 그쵸?
0: 그냥 많이 써야 돼요. 이
1: 네.
0: 어순을 바꿔가면서. 오케이?
1: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I bought you a new pair

0: Stop shoes last week.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0: 아유,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Last week에 샀다며요. 아, they are so last year.
1: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이미 오래 지난 걸 자기도 모른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걸 수 있어요.
0: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좀 싸다. 이걸로 하자.
1: 아니,
0: 이런 입김이.
1: 그래서 얼결에.
0: 예, 제가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1: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신는 걸. I don't want. 신는 거? 신는 거는 그건데요. 그거 테이크 오프는 벗는 거고 신는 거. Wear인가요? I don't want to wear. 약간 입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Okay. 예? Right.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o wear. 자, 나쁘지 않아요.
0: 어?
1: 근데 원래 wear 쓰려면 I don't want to wear them.
0: 아, them까지.
1: 뭘 wear 하는지. 자, 여기서 신기 싫어요는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0: 아~ 네,
1: 그래서 그냥 그것들 싫어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So don't worry. I mean, 둘 다 가능하니까.
0: 네.
1: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아, 그냥 them으로.
1: 네, them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한쪽이 아니죠? A pair, right? So 그것들이라고
0: 네.
1: 표현을 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슬랭이라고 봐야 돼요.
0: 뭐죠?
1: 자, they're so last year. 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0: 예.
1: 이 so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자, let me just show you. 이거는 정식 글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냥 회화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글 쓸 때 어울립니다.
0: 아하.
1: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작년에 유행했던 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완전 유행이 이제 지나서 아무도 안 입어. 막 이런 얘기 일 수 있어요.
0: 사실 이거 진짜 해석하면 they are so last year 하면은 걔네 완전 작년이야 이건데.
1: 맞아요. 근데 스타일이... 꼭 작년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 하는 겁니다.
0: 아, 스타일이. 거.
1: 스타일이. 예, 그래서 also last year.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작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0: 맞아.
1: 근데 요 이번에는 핑크가 유행이에요.
0: 오.
1: 그런데 딱 그거 보면서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Yellow is so last year.
1: 그렇죠. Yellow is so last year.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야, 요즘 대박이잖아. 이 노래 너 들어봤지? 했더니, 야, 이 노래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유행 지났어.
1: 유행 지났어.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0: 요거는 입용자기 좀 쉬운데요.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네, 예.
1: 그대로 주어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0: 그렇죠.
1: 자, 한번 느낌 살려볼게요.
0: 예.
1: Yellow is so last year.
0: Yellow is so last year.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연도를 쓰기도 해요. 와 그거 완전 2020년대 스타일이야. 20년도 스타일이야.
0: 그거?
1: That's
0: so 2020.
1: That's it. That's so 2020. 이런 식으로 뭐 2020.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0: 네.
1: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제가 만들어본 게 있습니다.
0: 아...
1: 무엇이냐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가씨.
0: 예.
1: 그거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0: Money doesn't on trees, lady. 돈이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제 어쨌든 하늘 나무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떨어진다. Money doesn't 그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drop이잖아요. Doesn't drop on the tree, lady.
1: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좀 달라요.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하늘에서 네. 떨어진다. 근데 여기 자체가 나무로 바뀌어 있죠.
0: 네.
1: 그 얘기는 의미가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하는
0: 그래요?
1: 겁니다.
0: 오.
1: 자, 오늘 사실 보여드릴 거는 grow라는 거예요. 이 돈은 자라지 않는다. 나무에서.
0: 그렇죠.
1: 이런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있는 속담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0: 나무에서는 왜 열매가 자란다.
1: 맞아요.
0: 나뭇잎이 자라고 새싹이 맞아요. 자라니까.
1: 뭔가 자란다는 느낌이죠.
0: 그렇죠.
1: Okay? So,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가 한국에서도 왜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뭐,
0: 그래.
1: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0: 땅을 파봐라. 돈아,
1: 돈이 나오나.
0: 돈이 나오나.
1: 정말 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실제로 놀이터에서 돈을 땅 파서 죽는 사람들
1: 봤어요. 아,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0: 요즘에는 근데 놀이터가 흙으로 안 돼 있어서
1: 미국에도 많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
0: 주머니에 옛날
1: 뒤에서 백야드에서 뭐 갑자기 그쵸. 고대 뭐가 나온다든가.
0: 아, 왜 옛날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닐 때는 철봉 매달려서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에이.
1: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1: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아무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다. 아, 그걸 영어에서는 tree에서 자라지 않는다.
0: 아하.
1: 자, grow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자라다라는 동사 과거형 PP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요건 제가 알죠. 예, grew인가요? grew 그리고 grown. 예.
1: Okay. grow 아니라 grown. 정답?
0: Yes.
1: 맞습니다. Have PP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PP 형태는 계속 익혀두세요. 언젠가 계속 씁니다, 이거는, 진짜.
0: 네.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뭐 바꿀 게 없어요.
0: 네.
1: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제가 바꿔볼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0: 상황을.
1: 네.
0: 네.
1: 한번 읽어볼게요.
0: money
1: doesn't grow on trees, son. 뭐, lady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네.
1: 좀 재밌게 lad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0: 그쵸.
1: 아들한테 son 뭐 이 정도 부르는 걸 넣을 수 있다던가.
0: 너무 이 소비욕이 강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에이.
1: 두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0: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
0: 이거는
1: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0: 그쵸.
1: 거예요. 그렇죠?
0: 그러니까 돈은 아껴 써야 된다.
1: 맞습니다.
0: 라는 메시지네요.
1: 그렇죠. So 여기서는 doesn't가 아니라 do you think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한 케이스다.
0: 네.
1: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0: 예.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0: Money doesn't grow on a tree, grow on trees, son.
1: All right.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오늘의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네, 두 번째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Alright. 진짜 그 따님의 역할을 느낌이에요.
0: 네, 아까 양갈래로
1: 양갈래로
0: 찍찡거려야 돼요.
1: 컨셉 좀 있었군요.
0: 네.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Right, 첫 번째는 but 목적어.
0: 네.
1: 누구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걔만 빼고 그만 빼고 다

0: 다들 이 장난감이 있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1: Yeah.
0: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
1: Everyone has this toy.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하지만 그는 이런 게 되겠네요, 진짜로. 어, 너무 좋았어요.
1: 어,
0: 이거
1: 그쵸?
0: 해석이. I like that. 자, 이번엔 나만 빼고 다들 그이 신발이 있어요. 자, 모두가 이 신발 가지고 있어요. 나만 빼고.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0: But
1: me.
0: me. 마지막.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 낙제했어. 그 exam, the exam을 낙제했다.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1: 예, 나는
0: 남
1: 성공했거든요.
0: 삶은 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Alright. 자, 다음은요. 아, so last year.
1: 아하.
0: Alright. So, 이거는 너무 문법을 따지시면 안 돼요.
1: 그죠,
0: 굉장히
1: 그죠.
0: 약간 좀 굉장히 구어체이기 때문에
1: 네.
0: 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이거 주어를요, day로 잡아주세요. They.
1: They are so last year.
0: Oh, they're so last year.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Yellow is so last year.
0: Yellow is so last year. 자, 하나 더요. 이 노래 완전 유행 지났어.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그죠? The song is so last year. 참고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1: 그쵸?
0: 아,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우리 막 옛날 기억나네. 막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이 전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왜냐면 요즘 또 레트로가
0: Oh,
1: 유행이니까.
0: yes.
1: 에.
0: 읽어볼게요. They're so last year. Yellow is so last year. This song is so last year. 어, 좋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3: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3: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waited for too long.
0: 아, 그렇죠. For too long.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양작 패턴입니다. So last year. 이게 뭐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진짜 유행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아.
0: 아,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다. 만들어주시면
1: 네.
0: 됩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어휘하고 문법에 총력을 더 해야 오히려
1: 그렇죠.
0: 사실 뭐라 그럴까 말할 때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럼요. 거침없이 나오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어순 무슨 뭐 단어 이런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as you all know, we are not strangers.
1: No, we're not strangers. We've known each other for quite a while.
0: Yeah, we are friends. I wouldn't say we're the best friends.
1: We're acquaintances.
0: 아니에요.
1: Let's get ahead.
0: We're more than acquaintances. We're friends and we're not strangers. And the reason that I am bringing this up is because we're talking about
1: strangers this strangers. week, or so, meeting strangers, talking to strangers.
0: 네, 이번 주의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Mm-hmm. 바로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이번 주에 우리가 선택한 주제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만나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I'm friendly to strangers.
0: 네, I am friendly to strangers. Mm-hmm. Friendly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1: Right.
0: 그런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friendly라는 것은 친근감 있게 대하는 걸 말해요.
1: That's right. You're not like, oh, hey. You're like, oh, hello, how are
0: 네.
1: you?
0: And you're also not like, don't talk to me.
1: Don't talk to me.
0: 네, 경계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1: no.
0: friendly, oh, hey.
1: Hi, where are you from?
0: 네, 친근감 있게 대합니다.
1: Mm-hmm.
0: 좋아요.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Richard from the USA.
0: 네, 리차드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차드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0: 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고 해요.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Richard said,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0: I learned from my father. From my father가 중간에 삽입이 됐고요. Mm-hmm.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How to be friendly. 어떻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even with strangers, even with strangers 가능하고 even to strangers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게도 낯선 사람들에게조차도 친근감 있게 대하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Alright,
1: grea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I learned from my father how to be friendly even with stranger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different than here.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1: 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오늘의 핵심 어휘를 간단하게 보고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다, exhibit, 그냥 show라고 해도 되는데 exhibit 하면서 전시회 같은 것을 또 exhibit이라고 명사로 쓰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 exhibit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illennial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복수 형태예요. 1980년대부터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millennials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2: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together.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exhibit, exhibit, exhibit. And lastly, we have millennials, millennials, millennials.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Rich'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0: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so quickly these days. And it feels like in the United States,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aybe 40 years ago or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I k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exhibit very friendly behavior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2: Very interesting thing to think about, but I can definitely say people are a little bit less friendly in America than they used to be. Mm-hmm. I feel it as well.
1: I think we can safely say the same thing about Korea.
2: Oh, really?
1: So maybe it's a global thing.
2: Yeah.
1: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어떤지 예전에는 사람들끼리 더 친근감 있게 대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2: I think so.
1: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한 줄 한 줄 보면서 공부를 자세히 해볼까요?
2: Let's start.
0: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so quickly these days. And it feels like in the United States,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aybe 40 years ago or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I k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exhibit very friendly behavior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2: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so quickly these days.
1: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Mm-hmm. 일단 그냥 변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 world seems to be changing 하면 되는데 does를 씀으로써 정말로 그렇다라는 강조의 의미를 살려주고요. So quickly, these days, 요즘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긴 해요.
2: For sure. And he says next, and it feels like in the United States,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aybe 40 years ago or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1: 마지막에 40 years ago,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이 something like that 하면은 뭐 그런 거인데, 여기서는 그 숫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40 years ago, 50 years ago, maybe 60 years ago.
2: Yeah.
1: 그냥 그런 것, 그 언저리를 말하고 있어요.
2: Yeah. A number similar to those.
1: 예, 비슷한 숫자를 생각해보라는 이야기고. Mm-hmm. And it feels like, 뭐뭐처럼 느껴지냐면, mm-hm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m-hmm. Once는 한 번이라도 또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it's not as friendly as before.
2: Yeah.
1: 과거만큼 사람들이 친근감이 있지 않다,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mm-hmm. 있습니다.
2: And he says next, I k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exhibit very friendly behavior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1: I know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다 정도로 번역을 할 때가 많은데 right. I know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지금 I know when I was a kid를 빼고 생각을 해보시면 mm-hmm. 어렸을 때 I know I used to see.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걸 보곤 mm-hmm.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mm-hmm. 말이 굳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 Yeah.
1: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다.
2: Right.
1: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2: Exhibit. Exhibit.
1: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2: Yeah.
1: Very friendly behavior를 보여주는 거죠. Hmm. 아주 친근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2: Hmm.
1: 그날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친근감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2: Hmm.
1: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2: Oh, nice. And I think he learned it from his dad. Let's hmm. find out more.
0: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2: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1: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저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행동을 배웠습니다. Behavior가 행동이잖아요.
2: Hmm.
1: 이것을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 이제 behave인데요.
2: Behave.
1: 물론 behave가 먼저 생기고 behavior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behave는 behave이라고 씁니다.
2: Mm-hmm.
1: 그래서 행동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그 만약에 그냥 behave 이렇게 말하면 행동하세요처럼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 right.
1: behave yourself라든지 behave, you need to behave 말하면 잘 행동한다.
2: Yes, it means you need to act well,
1: 네.
2: right? Not just behave. Behave in what manner?
1: 그렇죠.
2: If we say behave, it means you need to follow directions,
1: 네.
2: follow the rules,
1: 네.
2: act right.
1: 그래서 명사일 때는 behavior 하면은 그냥 행동이라는 약간 중립적인 느낌으로 쓰이는데 동사로 behave가 쓰이게 되면 참고로 예의를 갖춰서 행동한다.
2: Yes, behave yourself.
1: 그렇죠. 딱 그쪽으로 좀 기울어서 표현이 yeah. 됩니다. So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2: Mm-hmm.
1: 아버지에게서 이런 friendliness를 배운 거예요.
2: Right.
1: 그래서
2: He says,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1: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았고 배웠기 mm-hmm. 때문에 I'm very comfortable now. 이제 저는 when I am in public,
2: mm-hmm.
1: 공공장소에 있을 때 아주 편안해요인데요.
2: Ah.
1: I am in public로도 충분하지만 I am
2: out
1: in public.
2: public도 yeah.
1: 같은 의미입니다. 밖에
2: yeah.
1: In public이라는 것은 대체로 집에서 나와 있으니까.
2: Yeah.
1: Yeah.
2: Yeah. Out in public.
1: Mm-hmm.
2: Nice. He says,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1: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다라는 표현, mm-hmm. strike up a conversation.
2: Strike up a convo.
1: 네, convo라고 하기도 하죠.
2: Yeah.
1: 줄임말로. 그렇지만 대화에서는 굳이 convo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Mm-hmm.
1: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저는 I'm very comfortable out in public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 somebody that I don't know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2: a stranger이기
1: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즉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2: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2: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1: 네,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주어를 I로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2: mm-hmm.
1: it라고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feel like 하면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고
2: mm-hmm.
1: it feels like 하면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데
2: the situation
1: 네,
2: feels.
1: 그런데 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2: yeah,
1: 같은
2: of course.
1: 거예요.
2: Same meaning.
1: 그래서 it can feel like sometimes 가끔씩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말은 I can feel like sometimes 해도 괜찮습니다.
2: Yeah.
1: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2: Mm-hmm.
1: 여기서는 for가 안 들어갔지만 I've known that person for a very long time.
2: Yeah.
1: 같은 의미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안 것 같은 느낌이 언제 드냐면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2: Mm-hmm.
1: 이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beginning 자체는 beginning 삼음절로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2: yeah.

0: 언제든 beginning이 쓰인다 하면 좀 빠르게 발음돼요.
1: Yeah.
0: It's not a difficult word to say.
1: No, it's not. But we usually say it pretty quickly.
0: 네.
1: In the beginning. No, beginning.
0: 네.
1: Beginning.
0: 그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방송의 시작 부분에 in the beginning of the show. 예를 들어서 어떤 학기의 시작 부분에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Beginning of the beginning.
1: 그래서 beginning of the semester.
0: The 하고 beginning of the 이 네 단어가 거의 세트로 많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1: yeah.
0: 빨라집니다.
1: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여기서도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1: Yeah,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네, the beginning of the.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yeah. 연습을 해두시면 좋아요.
1: Beginning of the.
0: The까지.
1: Beginning of the.
0: The beginning of the.
1: The beginning of the.
0: Okay. 그래서 you sounded like a robot just there. 가끔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1: Right. Okay, next.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0: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1: Mm-hmm.
0: If you were, I saw that you were nodding
1: mm-hmm.
0: very, very eagerly.
1: Mm-hmm.
0: So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성격은 뭐와 비슷한 거죠?
1: Yeah, to me.
0: To 사실은 my personality잖아요.
1: Right, of course.
0: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ine인 게 엄밀히 맞아요. 그런데
1: mm-hmm. my personality or mine.
0: 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비슷하다기보다는 나의 성격과 비슷한 거니까요.
1: Mm-hmm.
0: 둘 다 괜찮습니다.
1: Yeah.
0: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성격이 비슷하면 그 사람도 어쩌면 느낄 수도 있어요.
1: Yeah. It's like your friends
0: yeah.
1: in another life or something. Next, he says,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0: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here than here.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1: Mm-hmm.
0: 이곳 미국에서 하고는 조금 다르죠.
1: Mm-hmm.
0: 이러면서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에요.
1: Yeah, he didn't mention about that. Let's see what he said then.
2: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1: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0: 한국하고는 다르긴 한데 이곳에서도 라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1: Millennials.
0: 네.
1: Millennials.
0: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긴 해요.
1: Yeah.
0: 근데 어떤 한 세대를 가리키면서 Millennials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Millennials라고 볼 수도 있겠고 You are,
1: I'm a millennial.
0: You are
1: you're
0: a millennial.
1: Millennial. I mean, you're on the latter end of that, but you made it. You made the cut.
0: 예.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벌써 20년이나 나는 사람도
1: right?
0: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넓은 범위에서
1: mm-hmm.
0: 그 세대를 말하고
1: mm-hmm.
0: 그러니까 지금 뭐 성인이 됐거나
1: mm-hmm.
0: 이제 막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한 서른 후반까지도 밀레니얼이라고
1: right.
0: 부릅니다.
1: Mm.
0: 그 전에 있었던 또 부모 세대가 베이비 부머즈라고 해가지고
1: yes. The baby boomers.
0: 네, the boomer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 Boomers.
0: I'm a baby boomer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 Mm-hmm.
0: 자, 이런 세대 이름들이 좀 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
1: mm-hmm.
0: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1: Mm-hmm. He say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0: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don't feel the same
1: friendliness.
0: 친근감을 mm-hmm. 친근함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않아요.
1: Mm.
0: out in public 공공 장소에서 모르는
1: right.
0: 사람들끼리 as same 하고 as가 연결된 겁니다.
1: Right.
0: 똑같은 거? 무엇과 똑같은 거? Maybe we did 50 years ago.
1: True.
0: 우리가 어쩌면 50년 정도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친근함을 공공장소에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It's funny he said we because he's not 50
1: yeah,
0: yet.
1: He's not 50 years old yet, but he's making it seem like he's quite old.
0: So yeah, he's not over 50 by the way.
1: Yes, but I know he's not a millennial.
0: Yeah,
1: right.
0: he's not.
1: No. Perfect.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so quickly these days. And it feels like in the United States,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aybe 40 years ago or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I know when

0: 네,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friendly,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같이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2: I hate when I'm friendly to strangers or new people and they could care less. I love saying good morning to random strangers in the morning, especially when they don't look like they expect it. I don't know why. I'm friendly.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J says,
0: I hate when, 저는 이럴 때 싫더라고요 하면서, I am friendly to strangers or new people,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데 and they could care less 라고 했어요. 보통 couldn't care less라고 하잖아요.
1: Right.
0: 어떤 차이가 있죠?
1: Could care less?
0: Yeah.
1: I think they're the same.
0: I think
1: some people just use it incorrectly.
0: Yeah, I think this is originally supposed to be couldn't care less. 그래서 일부러 소셜미디어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couldn't care less입니다. 왜냐하면 덜 신경 쓸 수 없다니까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쓴다는 의미거든요.
1: But if you could care less, that means that you actually care.
0: 네. 아시겠죠?
1: You care a lot.
0: 원래는 couldn't care less예요.
1: Yeah.
0: 그리고
1: Danielle says,
0: I love saying good morning to random strangers in the morning. 아침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good morning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Especially when they don't look like they expected. Mm-hmm. 딱 보면 이제 눈이 마주치면서 예상하는구나 보일 때 있잖아요.
1: Of course.
0: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하면은 hey, hi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good morning 하는 거 좋아한대요. I don't know why.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m friendly. 그냥 친근감 있는
1: friendly.
0: 사람이니까요. Okay.
1: Not bad at all.
0: Not bad at all.
1: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Bye.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하나 문법 요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문법 요소를 공부하게 될까 하고 말이죠. 자, 그 정답 바로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Say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자, 눈치채셨나요? 이 문장을 보면요, saying이라는 그리고 doing이라는 동명사가 두 번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요소 바로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 우리가 워낙 많이 보고 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면 하다는 거죠. 자, 이번 주 모든 내용 너무나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동명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명사가 뭐냐는 거예요. 동명사가 그래서 뭔가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동사를 갖다 동명사로 만드냐? 그 방법도 중요하겠죠? 자, 간단합니다. 동사 뒤에 ing 붙여주시면 돼요.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은 예외들이 있어요. 다 이거 우리 언젠가 한 번쯤은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뭐 동사 제일 뒤에 뭐 이가 붙으면 그거를 삭제한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는데 우리 그 예외적인 것들 전에 큰 그림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히는 동사 뒤에 ing 붙이면 된다. 그 정도만 지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자, 이 동명사라는 거. 결국은 이제 동사가 진짜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모든 것들, 뭐 주어, 목적어, 보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동명사는요,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명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 동명사 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동명사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는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잘 어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문장 속에서 맥락을 따져서 아, 여기서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동명사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기억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동명사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동명사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만들어 본 동명사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동사 see. 동사로서 뜻을 보면 보다이죠. 이걸 동명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seeing이라고 적혀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seeing은 그 뜻, 보는 것 또는 보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believe란 동사. believe 동사로는 믿다란 뜻인데 이걸 동명사로 만들어주면요, believing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believe란 동사 마지막 e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e 없어지고 ing가 이제 v 다음에 곧장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 해석을 하면요, 믿는 것 또는 믿기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동명사 두 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활용된 문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Seeing is believing.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동명사 그때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이 해석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백문불여일견, 우리말의 그 뜻과 유사한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냥 그게 믿는 거랑 같은 거야. 보면 뭐든지 궁금한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와 같은 뜻으로 동명사가 주어 그리고 보어로 활용된 케이스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smoke 뜻만 보자면 담배 피우다 라는 뜻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동명사로 만들면요. smoke

생각해요. 자, 스모킹이란 동명사 가지고 문장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 어때요? Smoking is a bad habit. Smoking, 담배 피우는 것이란 뜻이었으니까 이 문장, 담배 피우는 것은 a bad habit, 나쁜 습관입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명사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가 인기가 많아요.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살짝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스키가 인기가 많아요 말고 우리말 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겨울에는 스키 타는 것이 인기가 많아요 라고요. 스키 타는 것을 그럼 우리가 동명사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skiing, skiing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기가 많은 거죠. is popular. 언제요? 겨울에요. in winter.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kiing is popular in winter. 한 번 더. 시작. skiing is popular in winter. 좋아요.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독서는 어휘력을 키워줘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알고 있는 단어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 요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독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 동명사 쓸 수 있게 우리 말 자체를 바꿔볼게요. 독서란 말을 책 읽기라고 바꿔볼게요. 책 읽기는 어휘력을 키워줘요. 책 읽기? 뭐뭐 하기? 이거 동명사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Reading, reading. 자, reading, 책 읽기가 이제 향상시켜주는 거죠. Improves, 무엇을요? 여러분의 어휘력을요. Your vocabulary.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됐어요.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Reading improves your vocabulary. 한 번 더. 시작. Reading improves your vocabulary.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들 다 만들어 봤고 그럼 오늘의 문장으로 한번 돌아 보도록 할게요. Say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Saying, 말하는 것은요. is one thing, 하나의 일이고요. 말하는 게 하나의 일이고요. and doing, 그리고 doing, 하는 것은요. is another.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제대로 해석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신다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하는 것이 하나고 이제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다. 즉 말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일들이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실제로 다 잘하는 거 아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 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속담 같은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동명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아 동명사가 뭐였지?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문장 함께 살펴봤고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while you sweat. 오늘 배운 전사 1 자세 하고 계신 동안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work on 이라는 표현이에요. to work 하면 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끝에 on을 붙여서 to work on 하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작업 중인 어떤 지금 작업 중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그런 게다 work on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아까 put your hands on your hips. You can work on putting your arms in the air.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을 골반 위에 두셔도 되지만, 손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도 해봐도 좋아요. 노력해봐도 좋아요.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is a great pose to work on your balance. 그랬습니다. This is a great pose to work on. 이 자세는 균형 감각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좋은 뜻입니다. 개선시키는데 이런 뜻의 work on이었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This looks amazing. It's a new piece I'm working on. I can't believe how much talent you have. Oh, stop. It's nothing compared to you.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This looks amazing. 이랍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t's a new piece I'm working on. The new piece. 새로운 작품이래요. I'm working on. 현재 작업 중인. 오늘 표현 여기 나왔죠. It's a new piece I'm working 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can't believe how much talent you have. 정말 믿을 수가 없어. How much talent you have. 너 정말 끼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Oh, stop. 이랍니다. 이 표현 되게 맛있어요. Oh, stop. 아우, 그만해. It's nothing compared to you. 너에 비하면 It's nothing compared to you. 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서로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0: Does Katie still get angry for no reason sometimes? Yes, but she's working on it. How is she working on it? I think she takes acting classes to control her anger.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0: Does Katie still get angry?
1: 아직도 케이티는 그렇게 막 화가 나니?
0: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1: 그렇게 화가 나니? Sometimes? 가끔씩 아직도 그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Yes. 아, 아직 그렇대요.
0: But she's working on it.
1: 그렇지만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0: She's working on it. 이럽니다. Well, how is she working on it?
1: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 중인데 그랬더니
0: I think she takes acting classes
1: 연기 수업을 듣는 것 같아
0: to control her anger
1: 분노를 조절하는 거를 배우려고 연기 수업을 듣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개에 대해 다 살펴봤습니다 to work on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Oh my gosh, we did the Worrier 1 today. I am so proud of you. Next time, we will do the Worrier 2, all right?
1: 오늘 우리 전사 1 자세 같이 해봤어요. 다음 시간은 전사 2 자세 할 건데요. 벌써부터 튼튼해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 표현, to work on 이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to work 라는 뜻도 이미 아시겠지만 to work on 하면은 개선하다, 뭐 노력하다 이런 뜻 아니면 작업 중이다 이런 뜻도 되니까요.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레싱.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약초를 캐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들리는 단어를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Get set, go!
1: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en.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They are Kalawaya, the heale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0: is over 900.
1: Did you catch that word? Good job. 카라와야. 괜찮으셨죠? 잘하셨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특별히 고르는 사람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이렇게 발음하죠. 약초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또 문장 속에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2.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1: 네,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약초들이 풍부하고요. 그것들을 특별히 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도 보죠.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자, 약초에 관한 지식은요, 900이 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혹시,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en.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They are Kalawaya, the heale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1: All right,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자, 여기서는 who 관계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이 who 자체도 기능어에 속합니다. 강세 안 가요. 그리고 them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people specifically pick 이렇게 강세를 주시면 되는데 specifically 발음하실 때 이 sp 먼저 sp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sp 그리고 sp specifical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신데요. 나눠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실 때 강세는 뒤에 간다는 거 specifically. Specifical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푸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니에서 살짝 긁어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네, 되십니까? Okay. Google listening 2.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Excellent.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자, 여기서 on the 빼고 모두 다 내용어 보이죠, 여러분? Knowledge. 끝발음에 강세 주지 마시고, knowledge. knowledge 아니에요. knowledge. On the medicinal, medicinal 이렇게 하지 마시고 medicinal, medicinal 그리고 herb가 아니라 herbs, herbs, herbs도 아니고 herbs, herbs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Alright, Google listening 2,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Okay, Google listening 3,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shot.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또 과연 어떻게 북미권 발음과 다른지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2.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1: Wow, there's a big difference. Pronunciation, right? Herbs로 안 하고 herbs로 발음하네요. Okay,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볼게요.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an.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하는 장소죠. 일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village man. 마을 남자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빈칸 are abundant. 뭐가 아주 풍부하대죠.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것들을 특별히 줍는 사람들, 캐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요. Medicinal herbs. 좀 전에 영국식 발음은 medicinal herbs 이렇게 발음했어요. 약초, 약초들을 가리킵니다. 약초들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것들을 줍는 사람들, 즉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They are calorier.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핵심이 들어있는 문장인데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calorier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the healer라고 했습니다. 즉 치유하는 사람들, 즉 치유자를 가리키는데 heal 할 때 소리 내실 때 좀 길게 하셔야 되죠. heal, heal. 그런데 언덕이란 단어는 hill, hill. 짧게 발음한다는 거. 이 부분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or herbs is over 900 이라고 했어요. 지식, 뭐에 관한 지식? 이 약초들에 관한 지식이 9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이야기 그닥 길지 않았죠, 여러분? 전체 100% 한번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0: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en.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They are Kalawaya, the heale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1: 제가 간혹 알려드리는 장음과 단음의 차이점, 눈으로, 입으로 꼭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청취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Biggest difference.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They sound very similar, don't they?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novation. 마지막은 SH 소리로 shun. Innovation. Innovation. Very good. Okay. Innovation은 새롭거나 혁신적인 생각 또는 방식을 innovation라고 하고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innovation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뭔가 새롭게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이 생길 때 innov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Innovation. 혁신, 쇄신. Innovatio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네,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해.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네, rate는 속도죠.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h,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Wow,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네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다음은 renovation입니다. 네, 발음은 앞부분만 다르고 마지막 부분은 비슷해요. Renovate, 그 다음에 SH 발음으로 shun. Renovation. Renovation. 여기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they 부분에 좀 강세 주시면 좋아요. Renovation. Very good. 네, renovation은 기존의 것을 뭔가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renovation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나 구조물이 개선되는 것을 renovation. 그래서 innovation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renovation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다르게 약간 upgrade 하는 거죠.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Did you renovate your home?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Renovation. 수선, 수리. Renov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그 가게는 수리를 위해 문을 닫았어. The shop is closed. 무엇을 위해서? For renovation. 수리를 위해서.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renovation이 아니고요. renovate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다가 되겠죠?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너는 집 수리를 한 거야? 너는 집 수리를 했어?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It looks nice.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이것은 개선된 제품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red.

Renovated product.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innovation. 이거는 혁신, 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할 거면 innovate. Innovate. 혁신하다. 그리고 renovation. 이거는 수선, 수리를 뜻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renovate. 그러면 수리하다가 되겠죠. Innovation, renovation.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Well d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배웠죠? 네, 오늘은 두 단어 제대로 배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TV를 끄면 안 되고요. 바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을 만드셔야죠. Renovation 하고 innovation을 사용해서요. Okay, remember, reviewing is so important, okay? Alright, and of course,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또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어떤 경험들을 저희가 좀 골라봤냐면요, 이번 주엔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 싸운다든가 갈등을 좀 가족과 빚는다든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라든가 어디 다쳤던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개인사나 경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0: 사실 우리가 흔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런 어떤 테마마다 쓸 수 있는 단어들과 어떤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자, 요거는 제가 왜 잡아봤냐면요. 그냥 잃어버렸다도 있고, 어디 두고 왔다도 있고, 뭐 제자리에 안 뒀을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면서 자꾸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찾으려고 정말 온 방을 뒤집어 놨다, 약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쉬운 단어들인데 이게 막상 잘 떠오르지 않아서 영어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그냥 물건을 잃어버렸다의 분실이 있고요. 두고 왔다가 있고요. 마지막이 잘못 어디에 뒀다. 즉,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거죠. 열쇠 같은 걸 항상 여기다 두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없어요. 제자리에 안 둔 거죠. 자, 이건 다 아시겠지만 lose 쓰면 됩니다. 간단한 동사부터 시작할게요. lose something. lose something. I lose things very often. 그러면 난 물건을 잘 분실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제 잘 분실 안 하면 I do not lose things very often. 그냥 lose, lose. 과거형은 당연히 lost가 되겠죠. 자, 먼저 들어볼게요.
1: lose something. lose something.
0: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를 여러분이 못 쓸 것 같진 않고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디에 두고 왔다. 자, 요거는 그냥 lose만 갖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뭘 쓰면 좋을까요? 두고 왔다. 두고 왔다. leave behind. leave behind. 느낌 오시죠? leave는 두다고요. behind는 뒤에요. 그러니까 뒤에 두고 온 거죠. 예를 들어 휴대폰을 차에다가 두고 왔어요. 그럼 나는 이미 왔고 내 뒤에 즉 두고 온 거죠. 그래서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뭐뭐뭐 여기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죠. leave 뭐뭐뭐 behind. Oh,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the car. I think I left my wallet behind at home. 아이고 집에다 지갑을 두고 온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죠? leave behind. leave behind. 이건 강세가 이 뒤쪽에 가고 이거의 과거형은 left가 되겠죠. left behind. 이렇게요. 자, 먼저 이렇게 들어볼게요.
1: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0: 자, 여기까지도, 선생님, 저 여기까지 아는데요?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 두다 아시는 분. 아유, 이 제자리에 없네. 아, 어디 간 거야, 열쇠가. 원래 두둔 자리에 두지 않고 어딘가 잘못 둔 거죠? 자, 영어로요. 동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동사. misplace입니다. 그죠. 허를 찌르는 동사죠. 아, place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명사로도 쓰는 친구인데, 동사로도 씁니다. place 자체를 어디에 두다의 의미로. 근데, misplace. 잘못 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이러면 훨씬 더 기억 잘 나실 거예요. misplace something. misplace something. I tend to misplace my belongings. 그러면, 아, 제가 제 소지품을 제자리에 잘 안 두는 경향이 있어서 잘 못 찾아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들어볼게요.
1: misplace something. misplace something.
0: 좋습니다. 자, 이 중에 뭘 이용해서 영작을 해볼까요? 요거 한번 이용해볼까요? 두고 오다? 네, 두고 왔다. 아유, 차에 휴대폰 두고 온 것 같다. 요거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럼 두고 왔다. 과거니까. left가 되겠 거예요. my phone 하면 되겠고, in the car 붙이면 되겠네요. 자, 두고 온 것 같다니까.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선생님, 이 behind 없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없어도 되긴 돼요. I think I left my phone in the car. 가능합니다. 가능한 문장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거는 두고 왔다를 확실하게 완성형으로 쓰는 걸 연습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생략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한번 살짝 끊고 in the car 붙이면 됩니다.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0: Very good. 자, 그 다음 친구들 나옵니다. 이렇게 물건을 좀 분실하고 두고 오고 그죠? 제자리에 안 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격 탓도 있겠지만서도 약간 좀 덤벙거린다든가 건망증이 있다든가 자 건망증이 생긴다든가 뭔가 좀 요즘에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런 느낌의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물건 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자, 요 덤벙거리다는요 그냥 딱 드릴게요. clumsy 읽어볼게요. clumsy clumsy I'm a bit clumsy He's a bit clumsy She's a bit clumsy 그러면 덤벙거리는 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꼼꼼하지 못하고 좀 덤벙덤벙 거리다 보니까 뭘 두고 오고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clumsy. 들어볼게요.
1: be clumsy. be clumsy.
0: 오케이. 자, 건망증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0: 하나가 absent-minded. absent하면 결석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bsent-minded 하면은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즉 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났다 안 났다. 그래서 물건을 자꾸 분실한다는 얘기예요. Be absent-minded. Be absent-minded. 강세님 앞쪽에 좀 주는 게 좋아요. 앞 단어에 be absent-minded. 들어보세요.
1: Be absent-minded. Be absent-minded.
0: 자, 이게요. 그런데 꼭 건망증이 현재 있는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라는 의미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Forgetfu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be 동사는 현재의 상태고 get은 그렇게 된다라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Get forgetful. Get forgetful. 건망증이 생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다와 생기다 이 차이입니다. Get과 be 동사의 차이는 forgetful. 들어볼게요.
1: Get forgetful. Get forgetful.
0: 오케이? 자, 문장에 예와 예를 넣어서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약간 좀 덤벙거리고 건망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Forgetful 넣어볼게요. 자, 여기는 clumsy 쓰면 되겠죠? 약간 약간 덤벙거린다. 그러면 a bit 붙여주면 되겠죠? He is a bit clumsy. You know, he is a bit clumsy. And he gets forgetful quite often. He gets forgetful quite often. 가끔씩 건망증이 있다. 건망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들어볼게요.
1: He's a bit clumsy and gets forgetful quite often. He's a bit clumsy and gets forgetful quite often.
0: 모든 걸 다 찾아봤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다라고 할 때 look for it everywhere. Look for it everywhere. 그거 분실한 물건을 그냥 이수로 받았어요. 그것을 다 찾아봤다. 여기저기 look for it everywhere.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물건을 여기저기 다 찾아봤다의 첫 번째 의미. 들어보세요.
1: Look for it everywhere. Look for it everywhere.
0: Look은 그냥 보다인데 look for 하면 찾다예요. 이렇게 의미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이건 뭐냐면요. 방에 물건을 다 뒤집어 놓고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urn upside down. upside가 down이 된 건 뭐예요? 위쪽을 아래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즉,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우리말에 뒤집어 놨다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turn upside down. 이게 위아래를 바꾸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발칵 뒤집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 핸드폰 없어져가지고 방을 발칵 뒤집어 놨어. 근데도 못 찾았어. 그러면 turn upside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볼게요.
1: Turn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0: 재밌는 표현이죠. 물건 분실의 결과로 붙일 수 있겠죠. 그걸 찾으려고 내가 방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방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찾아봤다. 자,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그 발칵 뒤집어 놓은 대상을 중간에 넣어주면 돼요.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들어볼게요.
1: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0: Okay, 자 오늘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물건을 분실한 경험에 쓸 수 있는 표현 8가지 배워봤습니다. 물건을 어디 두고 오다. Leave something behind.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0: 건망증이 생기다. Get forgetful. Get forgetful. 들어보세요.
1: Get forgetful. Get forgetful.
0: 발칵 뒤집어 놓다. Turn upside down. 들어볼게요.
1: Turn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나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분과 연습을 해볼게요. 유용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방송 여러분이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너무 그냥 뽐내고 자랑할 때 아, 너 그거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 살펴봤는데요, 자랑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 사용해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자랑 좀 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친구에게 야, 너 돈 있다고 그렇게 자랑 좀 하지 마, 야, 너 돈 많다고 자랑 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그냥 뽐내서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부정적인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이펙트를 줄 때,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요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하지 말라 앞에 don't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don't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동사를 하지 마세요, 그 행동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자랑하다 라는 show off를 여러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요렇게만 얘기를 해도 야, 너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요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잘한다고 혹은 그것도 우월하다고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brag about 혹은 여기처럼 show off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show off 뒤에 자랑할 것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야, 너 집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너 집 넓대매 혹은 뭐 집 비싸대매 뭐 혹은 뭐 집 좋대매, 야, 그런 거 너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이니까 house를 넣어서요, don't show off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 집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돈 많다고 너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돈은요, money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부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 부를 축적하다 라는 좀 어려운 말 있죠. 그럴 때는 money 대신에 wealth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wealth 혹은 you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야, 너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야, 너 차 좋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차량은 그쵸, car 넣어서 don't show off your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해서 이번엔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야, 너 약혼 반지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냥 ring인데 여러분 engagement가 바로 약혼입니다. 자,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야, 너 약혼 반지 그거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 약혼 반지 받은 거 자랑하지 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Wedding r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혼 반지가 되니까 이것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너무 그냥 막 뽐내갖고 자랑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 라는 표현.

0: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집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문장들은요, 자랑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너무 자랑해가지고 야, 너 자랑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와 그만하세요는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땐 동사 뭐 쓰죠? 그만해? 그쵸? stop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stop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stop show off가 아니고, 그쵸? stop showing off your house. stop showing off 자랑할 것. 요렇게 얘기를 해야, 야, 너 그거 그만 좀 자랑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Don't show off와 stop showing off의 의미 차이 여러분 구분 지어주시면서 stop showing off your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에서 don't show off, stop showing off 요거 의미 차이도 한번 구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야, 너 돈 자랑하면 안 돼. Don't show off your wealth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개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을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전치사가 뭐가 필요하겠죠? 그 전치사는요, 바로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무엇 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어떤 거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 너 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혹은 to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people 이렇게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다라는 얘기 여러분이 to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랑하고 뽐내는 거를 바로 show off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그거 자랑 좀 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매일 10분 영어. 자,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요, 오늘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보는 시간, 바로 The Weekly Review입니다. 자, 대화를 중심으로 쭉쭉쭉 상황을 연상하면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공부한다, 외운다 라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요. I always say this. 제가 이거 매번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좋은 습관은 계속 반복될수록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또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쵸? 예. Until you make it your habit, I'll keep saying this.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possible. 빠라밤, 빠라밤, 빰빰, 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Okay,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첫 번째 대화는 뭐였어요?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그랬더니 반응이 그럴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나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했을런지도 몰라. 말한 사람 스스로도 확실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Might have 다음에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might have stolen. He might have stolen the idea from her. 빨리 하면 might have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Might have stolen. 그렇죠? Her idea 이렇게 써도 되고 the idea from her. 그랬더니 반응도 maybe or maybe not. 자,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말로 똑같이 아마도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maybe고요. 또 하나는 probably. 그것도 아마도라고 번역되잖아요. 근데 실제 영어에서 쓸 땐 완전 다릅니다. maybe는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얘는 maybe or maybe not 이렇게 붙여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robably는 가능성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probably or probably not 이런 말은 쓰일 수가 없어요. 왜? 어, 꼭 될 거야, 꼭 안 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maybe or maybe not 이 구문에는 maybe밖에 안 쓰이고 probably를 쓸 수 없더라. 똑같이 아마도로 번역되지만 probably는 70%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내용은요.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라고 했더니 야, 이거 조용히 하자. 세간의 이목을 피하자고 난리가 날까 뭐 한다면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렇죠?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 will freak out. F-R-E-A-K가 난리를 피다, 난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막 아! 이런 식의 느낌인 것이 바로 freak죠, freak. 그렇죠? 예, 그래서 freaking out. 그래서 stop freaking out. 이거 할 때 쓰잖아요. 너무 난리 피우지 말란 뜻으로. 그랬더니 let's keep a low profile. 알려지지 않으면, 눈높이를 올라오지 않으면 밑에 있으니까 low profile. High profile, 눈높이를 올라오면 눈에 잘 띄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세간의 이목을 피할 때 high profile은 예, 바로 눈에 확 띄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수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아프고 결리는 거야? 결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sore, S-O-R-E. 원래 뭐뭐 하는 거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Am I supposed to예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이거 아픈 거야? 결리는 이란 단어예요. Sore냐, sore. 그 다음에 after getting a massage.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발음이요. 메시지가 아니고요. massage. massage. 액센트가 뒤에 액센트입니다. 뒤에요. 아니면 메사지도 좋아요. 그런데 메사지보다 저는 massage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단, 메사지가 아니고 massage. massage 액센트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랬더니 내가 아는 바로는 결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not that I know of. 그래서 it's not that I know of. know는 알다고요. of는 뭐뭐 의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알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know of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Tom Cruise를 알아? I know Tom Cruise. 이러면 개인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Tom Cruise라는 인물이 있다는 건 내가 알지? 그러면 I know of Tom Cruise예요. Tom Cruise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지? 그러면 I know about Tom Cruise고요. I know Tom Cruise. 그러면 개인적으로 as a friend라는 아, 뜻으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재를 안다는 뜻으로 of가 쓰여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겠는데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Not that I know of. 자, 목요일은요. 언제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했더니 때로는 아유 그냥 계획 없는 게 제일 좋은 계획이잖아. I haven't planned something yet. 됐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when and where to go 뒤에 의문사 쓰이는 거 했더니 sometimes the best plan is 바로 not having any plans. 그래서 다른 말로 the best plan is no pla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무언가를 하다가 한 번쯤 계획이 없는 게 좋은 거지 매번 무계획이면 정말 이게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일정 계획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금요일 함께 일하게 돼 정말 신나네요. 어,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신난다. I'm so excited to work with you. 근데 지금 이미 일하고 있다면

0: be working with you. 이걸 진행형의 부정사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공시 외우는 게. 그래서 그냥 어감이요. 뉘앙스가 얘는 이미 일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the feeling is mutual. 그렇죠? I feel the same way. 됐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토요일은요. 일요일에 바로 오늘이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수면을 많이 하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좋은 생각이 아니죠. 반응도 리듬을 깨트린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sleeping too much. 그렇죠? 예, 아니면 too much sleeping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일요일마다 자는 거라 Sunday에 S가 있는 거예요. Isn't a good idea. 그래서 여기에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sleeping이 주어기 때문에 뒤에 주어란 말이 부담되시면 잠자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자는 게. 일요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됐고요. I know it breaks my rhythm. Rhythm, 주의하세요. R-H-Y-T-H-M, rhythm. 그렇죠? Rhythm이에요, rhythm. 그래서 it breaks my rhythm. Don't break your rhythm.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오늘의 quote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거나 지나치게 휴가를 많이 즐긴다거나 그 어떤 한 가지도 지나치면 절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영어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뭔가요? 그렇죠? Too much work. 아니면 too much vacation. 휴가가 너무 많은 거죠. Too much of any one thing. 그 어떤 것도 너무 많으면 is unsound. 이거 뭡니까? 사운드가요. 들리다 혹은 어떻게 소리가 나다 아니면 소리란 뜻도 있지만 이게 형용사로 건전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A sound mind is in a sound body 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그 사운드의 반대말로 UN이 붙은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감을 깎아내리더라. 아주 안 좋더라 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갈비 맛있고 불고기 맛있지만 그거 삼시세끼 365일 1년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의 한 1000끼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요? 예, 당연히 물리겠죠, 며칠만 먹어도. 똑같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어떤 직업, 또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어떤 학원을 다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서 열심히 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인생은 life is about balancing everything. 자, 모든 것을 균형 잡는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I'll see you next tim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Bye! Thanks a lot.
1: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nglish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nglish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English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English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welcome back to 외식분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캘러와이어, 이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요, 약초를 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또 한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Get set? Go!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That's the reason why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men.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드렸던 질문에 대한 정답 바로 나와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only men can be inherited.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남자들만 물려받

0: 갈 수 있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그들,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칼라웨어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병자를 돌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약초만 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병자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Shall we?
1: Today's listening point.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2.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an can be inherited. 자, 의학은요, 그들의 전통이고요. 오직 남자들만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or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칼라웨아는요, 약재를 캐는데, 따는데 그치지 않고 병자를 돌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자, 그럼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That's the reason why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men.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와. Al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only men can be inherited. 여러분, 여기서 only men inherited. 이게 바로 내용어고요. can be는 네,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only men can be been. 자, be 동사 자체도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인지라 이 be라는 소리와 뒤에 나오는 in과 연결되어져서 can be inherited 이렇게 들려요. Only men can be inherited. 다시 한번요. Google listening 1 따라하세요. Only men can be inherited. 오케이,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3. Only men can be inheri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속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Give a shot.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한 번 더.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자, they, the, to, for, them, 모두 다 기능어. Visit, sick, care 내용입니다. 억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Care도 역시 내용어고요.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네, 억양을 느끼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들어볼까요? Let's get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2.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3: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네, 다른 점 퀴즈 잘하셨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Medicine is their tradition. 자, 그들의 전통입니다. Medicine은요, 의학은요. And only man blank 했어요. 빈칸에 can be inherited. 이게 뭘까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남자들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blank 했는데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hat's the reason why. 바로 그것 때문에, 즉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즉 남자만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Kalawaya of this region. 자, 이 지역의 칼라와야는요, 다 all, 뭐다? 빈칸, 남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man 하고 man. 앞에 부분은 약하게,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man 하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man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는 다르지만 거의 소리가 비슷하죠. 오케이.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했습니다. Kalawaya는요, 그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At picking medicinal herbs 했으니까 약초를 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즉, 병자들을 방문하는데 왜 방문해요? To care for them.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즉,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죠?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2: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That's the reason why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men.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비슷비슷한 발음 때문에 혼동 유발되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발음 기호 꼭 확인하시면서 입으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청취 실력에 충분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Okay, I'm Kristen Chow.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근 영어. So we are going to work. 자, 여러분, if you're not going to work, 뭐 사무실에 갈 필요 없어도 아, 여기에서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Because it's not just about business, but it's just kind of about everyday English that you can use inside the office and outside the office as well. All right, so we've got a great dialogue for you. Let's check it out. Here is our main dialogue. Okay, let's take a look.
1: 아,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2: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어, 정말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
2: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1: 기록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2: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0: Okay, let's find out. Here is our main dialogue one more time. Let's look at it in closer detail. Mr. Lee says,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네, 예전에 Mr. Lee가 뭐 shipment에 대해서 전화하는데요.
0: Now he's telling you specifically.
1: 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0: So, they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1: 보통 이런 비즈 상황에서는 뭐뭐가 도착하지 않고 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많죠.
0: So this is a really great pattern. We haven't something yet. Okay, so that's the pattern that we're going to focus on. Brian says, really?
1: 정말요?
0: It should be there by now.
1: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0: It should be there by now. So by now,
1: 지금쯤이면, yeah, by now. 왜 안 왔지? 그래서 바로 Mr. Lee가 기록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여기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 여긴 again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0: 타다! It says,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Aha!
0: So, could you check your records again?
1: 이렇게 할 수 있죠.
0: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here is the word that, or the phrase that we want to know. Double check. So, could you check it?
1: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double check를 쓰면 됩니다.
0: All right. So,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네, 기록이 records이죠.
0: Okay. Let's look at that line by line.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2: Oh, really?
0: It should be there by now.
2: Mr. Lee says,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0: Okay, very practical dialogue.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hrases and sentences. Here we go. The first one is the pattern, key pattern. So,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1: 이게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pattern입니다.
0: So,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1: 자, 저희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네, 보통 그러죠. 승인을 누가 해야 되는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0: So,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So, you can change it with approval. Next one.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1: 자, 어떤 회사에서 뭐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수출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0: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So, this is very useful. The parts,
1: 뭔가 아직까지 없으면은 못 받았으면은 이 pattern을 쓸 수 있습니다.
0: So,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We haven't received the document or contract yet.
1: 아주 다양하게 이 pattern을 쓸 수 있습니다.
0: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This is a key phrase. 자, double check. Again 보다는 double check.
1: 한 번 더 확인하다.
0: All right.
2: I'm not sure about that. Let me double check.
1: 자, 전 뭐 누가 뭐 물어봤을 때 아, 확실히 몰라요. 저 그것에 관해서 확실하지 않네요. 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사무실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같이 거래할 때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그 입금 안 됐나요? 아,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t me double check. 자, let me check는 그냥 확인하는 거고, 아, 근데 아마 들어갔을 텐데,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 me double check. Let me double check. Alright, next one. We need to double check these numbers. 자,

We need to double check these numbers. 우리는 이 숫자들을 한번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는 뭐 이렇게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좀안 맞을 수가 있죠. Right? So you need to double check. 모든 거를 사실 double check 하면은 좋죠.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영어에서는 triple check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서류 정말 중요해. So you need to triple check this document or you need to triple check this contract.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for some shadowing? Okay, shadowing. 저를 제가 앞으로 가고 저 뒤에서 따라오면 돼요. Alright? So, just go with the flow.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Just feel it. Okay? Let's begin.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Okay. All right. One more time.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Good.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좀 재밌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혼자 남이 있으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그렇게 could you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정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Alright, let's check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main dialogue.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Oh, 정말이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Great job, everyone. All right, guys. So, our pattern for today is we haven't received 뭐뭐 yet.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국 분들이 패턴을 좋아하는 게 그냥 외워서 그냥 계속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So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The document, the contract, the approval, the shipment. So many things you can put in there. And remember, you can check something, but 한 번 더 체크하는 거는 double check. Of course, you can say, oh, can you check it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어민답게 말하고 싶으면은 double check. That is the phrase that you're looking for. Okay, very good. So,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특히 shadowing에서는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Out loud. Great job,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I'll be back for another great episode of 출근 영어. Have a nice day. Bye-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erious versus severe. Serious versus severe. Now,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rious하고 severe입니다. 진짜 이 단어들은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 뉘앙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serious first.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rious. 네, 여기 중간에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R 같은 경우는 혀가 천장 닿지는 않아요. 대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serious 연결해서 serious, serious 진지한,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serious 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기 없이 그리고 진지하고 심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Okay? When something has to have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ught. And it's a situation where it's no laughing matter. 그럴 때 seriou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Are you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We have a serious problem.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eriou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re you serious?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영어로 Are you serious? 네, 이런 톤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무슨 말일까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가끔 그녀는 꽤 진지해. 네, 진지한 사람, 잘 웃지도 않고 생각 많이 하고 좀 진지한 사람을 seri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 이거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네, 심각하고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have a serious problem. 다음은 sever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V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 제 입 모양을 보세요. Severe, severe. 네, 여기서 스펠링은 S-E이지만 발음은 severe. Severe. 그리고 R 발음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severe는 심각한, 네, serious하고 비슷하게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어디 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 이 sever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문장들 좀 볼게요.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s the injury severe?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Severe, 심각한, 극심한. Severe, severe.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그건 독감이 심각한 경우이지. 네, 그래서 severe case of the flu. 심각한 경우. Severe case.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cold. 아니면 it's a severe case of COVID-19.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severe가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it's a serious case of the flu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 injury severe? 부상이 심해? Is the injury sev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Is the injury serious? 괜찮아요. Is the injury serious? 살짝 또 어감 사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rious보다 severe가 좀 더 formal한 느낌이 있어요. Okay.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그 차에 심각한 파손이 있었어. 차 사고가 났는데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serious. 이거는 진지한 혹은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지한 사람은 sever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항상 seriou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severe 같은 경우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들은 일단은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Remember, practice, practice, practice, okay?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이번 주에 좀 정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물건을 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표현 많았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와 좀 싸웠던 경험, 약간 좀 친구라든가 지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싸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뭐 의견 일치가 있어가지고 다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는 뭔가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약간 그런 말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화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화해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테마로 묶어봤는데요. 그러면 누군가 싸웠거나 다퉜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싸우다, 뭘 두고 싸우다, 왜 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투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분명히 단어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싸우다 어떤 단어 기억나세요? 그렇죠,

0: fight가 맞아요. fight. have a fight. 물론 fight를 동사로 써도 됩니다. we fought 해도 되는데, 이 문장이 짧죠? we had a fight.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싸웠어. 뭐 주먹으로 막 싸웠다는 얘기보다는 말싸움 했어도 we had a f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have a fight.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싸우다로 많이 사용되는 원어민 영어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fight. Have a fight.
0: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뭔가 문장을 연결해야 되잖아. 그냥 싸웠다 해서 끝나고 싶지 않고, 뭐 때문에 싸웠다라고 할 때는 이걸 동사로 만약에 쓴다면 fight over something.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fight 자체에 힘을 주고요. We fought over this. We fou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Fight over something. 그 싸움의 대상이 된 그거를 뒤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over라고 합니다. 왜 over를 쓰냐? 약간 우리말도 몸을 두고 싸웠다. 약간 이런 어감을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 위에서 싸움이 오가서 그런지 몰라도 over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붙입니다. 들어보세요.
1: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0: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이걸 명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동사로 쓸수 있다는 거. 자, 꼭 fight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너무 많은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아둬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gument.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이건 약간 우리말의 논쟁에 더 가깝긴 해요. 네. 말싸움. 언쟁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fight가 꼭 주먹 싸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Fight은 모든 싸움을 다 fight이라고 합니다. We had an argument. We had an argument. 그러면 다퉜다. 언쟁을 했다. 말싸움을 좀 했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ave an argument. 강세 여다주시고 argument 들어볼게요.
1: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0: 자,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린 항상 좀 작은 것을 두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갖고 자꾸 싸워요.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자,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냥 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small things입니다. Small things. 그럼 뭘 두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까 over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싸운다. 이건 현재 시제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니까 we fight over small things 항상 all the time. 간단하죠?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이거 쉬지 말고 쭉 붙여보세요.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간단해요. All the time. 살짝 강세 주면서 길게 끌어주세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0: 상처를 주는 건 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일단은 좀 골라드릴게요.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란 얘기인데 마음의 상처를 준 거를 hurt somebody's feelings라고 합니다. 여긴 S를 붙여요. 감정의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이렇게 주로 의미하는 의미로 S를 붙입니다. Hurt one's feelings. Hurt은 좀 특이하게 과거 시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hurt이고 상처를 줬다 할 때도 과거 시제 hurt 이렇게 하거든요. 자, 발음이 heart가 아니라 hurt. Hurt. 어에 더 가까워요. 들어볼게요.
1: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왜 했냐면 싸울 때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 이제 해버렸네. 이제 선을 넘어선 거죠. 똑같아요. 영어에서 cross the line. 간단하죠? 이거 뭐 거의 직역 아닌가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저런 표현이 존재한다니까요. cross the line.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되죠. 레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했어요. 그럼 cross the line 한 거죠. 자, 들어볼게요.
1: cross the line. cross the line.
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처를 주는 거죠. You can hurt the other person's feelings. 절교 이거는요. 뭐 예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랑 아예 이제 관계 끊고 얼굴 안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End one's friendship. End가 동사죠. 끝내는 거예요. End. 서로 우정이 있었는데 그걸 끝내는 거죠. End one's friendship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얼굴 안 보고 그러는 거. 좀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End one's friendship. 들어볼게요.
1: End one's friendship. End one's friendship.
0: 좋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선을 넘어서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오케이? 그 친구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 싸우다 보니까 말을. 자, 그러면 선을 넘어섰다. Cross the line 했고요. 이거는 hurt 그 사람의 feelings에서 붙여주면 되겠죠. I think I crossed the line. 그것이지. And hurt her feelings. 자, 그러면 cross the line.

0: 과거 시제죠? 요것도 과거인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hurt, hurt, hurt. 똑같아요. 자, 다시. I think.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지. 요것만 현재 시제죠. 내 지금 생각이 내가 선을 넘었었어. 그래서 상처를 줬어. 요건 과거죠.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됐죠? 들어볼게요.
1: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0: 잘하셨습니다.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싸우는 건 좋습니다. 화해해야죠. 화해하다. 영어로 뭐로 알고 계세요? 화해하다. Make up입니다. Make up. 구동사는 항상 뒤에 강세. Make up. Did you guys make up? Make up. Make up. 화해했니?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ke up. Make up.
0: 오케이. 자, 먼저 손을 내밀다, 대화를 풀다. 이게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존심 버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손을 내밀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ach라고 그래요. reach. 자, 이것도 구동사 reach out. reach out. 제 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reach out. first.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reach out first. reach out first.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들어보세요.
1: reach out first. reach out first.
0: 먼저 다가가다. 대화로 풀다는 뭐냐면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드는 건데 talk it out. talk it out. talk은 말하다고. 선생님, 아웃이 왜 들어갑니까? 밖에 나가서 뭘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대화를 푸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talk it out. You guys should talk it out. talk it out. talk it out. 하나의 단어처럼 너희들 빨리 대화를 풀어. 들어보세요.
1: talk it out. talk it out.
0: 이게 여러분의 영어 회화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많아야 회화가 잘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화해했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해. 그죠? 누가 잘못했든 간에.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다 과거 시제.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했지. 그래서 화해가 됐어. 과거 시제. made up. made up. reached out. 다 뒤에 강세인 이유가 뭐예요? 구동사니까. I reached out first. 한 번 더. I reached out first. 강세 다 주고. And we made up.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화해했지. 자, 오늘 선생님 강세도 잘 들어보세요.
1: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0: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누구와 싸운 경험이에요. 그렇죠? 싸웠을 때 상처 주고 화해하고 뭘 두고 싸우다 할 때 연결고리가 over였었죠?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들어볼게요.
1: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0: 상처를 주다. Hurt one's feelings. 끝에 S 붙이는 거 들어볼게요.
1: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0: 마지막으로 화해하다. Make up. 그죠? Make up. 들어볼게요.
1: Make up. Mak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 혹은 지인과 싸운 경험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혹은 그 경험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표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그 전 방송들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볼 건데요. 어떤 부탁을 해볼 거냐?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태워달라고 부탁할 때, 그래서 저 회사 좀 태워다 주실래요? 저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혹은 저 어디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0: 어떤 장소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회사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부탁.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take이란 동사를 가지고 태워다 주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부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바로 can you 동사로 부탁합니다. 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태워다 주는 거를요. take이란 동사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조금 중요한데요. take 뒤에는요. 대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take 대상 to 동사라는 어순구조로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대상을 그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다, 바려다 주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대상 자리에 me를 넣어서요.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 좀 그 특정 장소로 태워다 주시겠어요? 바려다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장소를 다양하게 한번 넣어서 저 그 장소까지 좀 바르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저 회사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자, 대개 회사는 work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me to work?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저 회사 좀 바르다 주실 수 있어요?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 좀 회사 좀 태워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학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학교는 그렇죠. 제가 school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school 대신에 college를 넣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같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는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또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집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홈보단 여기에는 하우스를 여러분이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to를 빼고 Can you take me ho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해서 집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집에 좀 바르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주소로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운전기사, 이제 택시 운전기사분들에게 많이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때는 이 주소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주소는요. 주소, address를 넣어서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이 주소로 조금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해놨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시 이 주소로 조금 가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제 차량이 없거나 혹은 그냥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바라다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장소까지 좀 태워다 주실래요? 혹은 발을 가주실래요? 바르다 주실래요? 이런 얘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Can you take

0: take me to work? Can you take me to work?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my house? Can you take me to my house?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1: 집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 그쵸? Can you take me to my hous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언제 집에 바로다 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시간을 물어볼 때. 그쵸? 언제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언제 혹은 몇 시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when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집에 바래다 줄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 몇 시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hat time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시간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hen이나 what time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 학교에 딱 왔어요. 그럴 때 아, 저 학교까지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여러분이 thank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감사를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for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학교에 태워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뒤엔 ing를 붙인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상을 me로 얘기를 해서 나로 한정했지만 우리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으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Can you take me to school?에서 me 대신에 us를 붙이면 Can you take us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우리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대상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넣어도 되고 혹은 호칭을 넣어서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뭐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넣어서 그 대상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저 좀 어디서 좀 태워다 줄 수 있으세요? 바르다 줄 수 있으세요? 라는 구체적인 요청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1: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0: 무엇이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It's a great blessing that you can give it a try anything, any moment, right? 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전에 나 영어 못했는데 오늘부터 한 1년 혹은 뭐몇년 동안 해서 나중에 열심히 딱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요한 문장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 아니 한 2주만 지나도요 엄청나게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맨날 공부라고 생각하면 1년이 지나도 항상 얘는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don't make it your homework.

3, 2, 1.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누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두세요.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뭐뭐 한 채로 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 동사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Please leave예요. leave까지 여기까지만 쓰면 나가주세요. 가주세요. Please leave. 떠나주세요. 이런 뜻이지만 leave 다음에 어떤 대상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놓아주세요라는 얘기겠죠. 자, 어떤 채로 두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달랑 외우시면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더 기억이 남고 실제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뭐뭐 한 채로 두다라고 하는 표현. 네 가지 기본, 그렇죠? 네, 바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감을 키워 올려 볼까요? We're going to build up your confidence, right? With these four examples. Number 1. 열어둔 채로 두어.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나왔잖아요. Please 하면 Please는 magic word죠. 그래서 공손하게 들리고 싶을 때 이 단어 하나만 쓰시면 다 해결됩니다. Please leave it. 그걸 남겨두세요. 어떤 채로? 열려진 채로 해서 op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leave it open. 그래서 please는 써도 되고 친구 사이에는 안 써도 상관없고 물론 공손하게 들리려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버전으로 leave it open. 주의하세요. open은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요. 형용사로 열린이란 뜻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열다란 뜻이 아니고 열린 채로 그것을 leave 두세요. 그 다음 꼴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둬, 그를 내버려 둬 라고 할 때 그렇죠. leave me, 그 다음에 어떤 채로? 혼자 있는 채로. 그래서 leave me alone. 그래서 leave me alone.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걸 만지지 않은 채로 둬라는 얘기는 건들지 마. 그 채로 그대로 둬야 돼. 뭐 증거라든가, 예, 이거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이런 데서 Hey, please leave it, 그렇죠, untouch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eave it untouched. 느낌이 똑같잖아요. 포장된 채로 그대로 둬, 포장 풀지 말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서 leave it, 그렇죠, wrapped죠. W-R-A-P가 포장을 하다, 그 다음에 P가 하나 더 붙고 ED가 쓰이면은 wrapped라고 해서 포장된 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이때 P가 하나 더 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게요. 여기에 P가 하나 빠지면 발음이 A 발음이 랩이 아니고 레이 이렇게 발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을 겹쳐줌으로써 원래 있던 발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랩트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동작과 함께 하시는 게 제일 기억이 오래 남겠죠. 열어둔 채로 둬. Your turn. 맞습니다. Leave it open. 이거 짧게 leave it, no, no, no. Leave it, leave it. 길게 하셔야 돼요. 혼자 내버려 둬. 냅둬 you.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your turn. 네, leave me alone. 만지지 않은 채로 your turn. 그렇죠? Leave it untouched. 그래서 됐고요. 포장된 채로 your turn. 네, unwrapped. 아니면 wrapped가 되겠죠. unwrapped는 열려진 채로니까 반대말 leave it wrapped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알아볼까요? step 2. 나갈 때 문을 열어둔 채로 두세요. 그건 똑같이 아까 쓰시면 돼요. 예, 그렇죠? please 하나 붙여볼까요? leave the door. 문을 냅둬요. 어떤 채로요? 열린 채로 아까 나왔죠? open. 그런데 나갈 때가 어려울 것 같지만 when you leave 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on your way out. 듣기 쉬워요. 당신의 길인데 out, 나가는 길이죠. 들어오는 길에 그러고 싶으면 on your way 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please leave the door open on your way out. 들어올 때 문을 닫아둔 채로 계속 둬요.

할 때, 예, please leave the door closed. 그렇죠? On your way in.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혼자 둬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결심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요. 그죠? 그래서 please leave him alone. 그렇죠? Leave him alone이에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When he comes back. 간단합니다. Until he comes back 하면 때까지니까 until까지요. Please leave him alone until he comes back. 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많은 문제를 미해결된 채로 둘 거야.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걔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it will, 그렇잖아요. leave, 몰려. 어떤 문제점들이니까 many problems, 아니면 lots of problems. 어떤 상태로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unsolv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unsolved 하나.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대답을 해놓지 않은 채로 it will leave many questions unanswered. 이렇게 말씀하셔도 멋진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오늘 나왔던 key sentence two more times. You practice time, try it again.

Why don't we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나가는 길에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두세요. 못만 채로 두어. 라고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B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계속 열어둘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please leave the door open on your way out. 그랬더니, okay. 알았어. 내가 계속 열어둘게. 그래서 I'll keep it open. 이때, leave는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두는 게 leave고요. keep은요, 힘을 가해서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keep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은, 예, 얘는 신경 안 쓰고 leave는 keep은 신경 써서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When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셔서 마음도 나눠주시고 좋은 에너지도 함께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조금은 문장 길이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taking이라는 동명사가 사용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taking이 혼자 쓰인 게 아니라 taking the first step까지 이 동명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명사 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것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명사가 무엇인지를 까먹어버리면 동명사 구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해서 기본기 다지기 시간입니다. 동명사라는 거,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셨죠? 생김새는 동사 뒤에 ing 붙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뜻이죠. 동명사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명사를 만들 때 어쨌거나 그 기본 재료가 바로 동사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사에는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말하고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를 가져다가 우리가 동명사를 만드는 경우엔 이 동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듯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함으로써 이제 동명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우리가 그것을 동명사 구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명사 구라는 거. 특히나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결국 타동사를 가지고 동명사를 만든 경우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길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면요. 자, 그냥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뭐뭐 하기 또는 무엇을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뜻이 확장되어져 진다는 거예요. 아, 뭔지 어렴풋이 할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우리가 함께 취하는 것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것이 활용된 문장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목적어 없이 그냥 동명사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keeping이라고 하면 이제 keep이 지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지키는 것 정도의 뜻으로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는 동명사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keep, 지키다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eeping이라는 동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를 한번 줘보면 keeping a secret. 요걸 이제 우리가 동명사 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뜻은 비밀을 지키는 것, 무엇을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활용된 문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 준비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면 Keeping a secret is not easy 적혀있죠. Keeping a secret 동명사구, 동명사가 목적을 취한 거예요. 해석 아까 했잖아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아,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 취해서 조금 더큰 의미 덩어리를 이루기도 하는구나 라고 지금의 모든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동명사 뜻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Starting, start, 시작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온 동명사니까 starting, 시작하기 또는 시작하는 것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start, 시작하다라는 동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arting이라는 동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tarting my own business. My own 하면은 나만의란 뜻으로서 나만의, 나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또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것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Starting my own business라는 동명사 구가 만들어진 거고, 자, 이게 활용된 문장 함께 볼게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죠. My dream is starting my own business. My dream, 내 꿈은요, is 뭐냐면요, 하고 동명사구가 나오는 거죠. Starting my own business,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 해석이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동명사 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 살펴봤어요. 이제 직접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휴식이 보약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문장 준비를 해봤어요. 휴식을 취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영어로 바꿔볼 텐데, 이 문장 그대로 이제 영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동명사가 쓰이려나? 이게 감이 잘안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살짝 바꿔볼게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신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요. 자, 휴식을 취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렇죠? 동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Taking a break. Taking a break.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 will make. 만들 거라는 거죠. 뭘 만드는 거예요? You. 당신을 만드는데. 당신이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Feel better.
더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king a break will make you feel better. 좋아요.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어요. 오믈렛이라는 거 이제 오므라이스 같은 건데 밥 대신에 그냥 계란들로 이렇게 채소들하고 해서 만드는 게 되겠죠. 재밌는 점은 우리말만 봐서는 여기 동명사가 들어갈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살짝 바꿔볼게요. 계란 깨는 것 없이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어요. 계란을 깨는 것. 동명사? 근데 동명사가 목적어까지 취하는 거네? 감이 잡히잖아요. 그쵸? 문장 시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You can't make. 당신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An omelette.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무엇 무엇 없이는 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without, 전치사 without 써주고요. 그리고 동명사 to 넣어주면 됩니다. Breaking eggs. 계란을 깨는 것 이란 뜻이죠. 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breaking eggs.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 두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Faith, 믿음이란 것은요, is taking the first step. Taking the first step, 첫 발을 내딛는 것이란 뜻이죠. 믿음이란 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래요. 언제요?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전체의 계단이, 그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요. 계단이 언제 끝나는지가 안 보여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명사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실 영어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어 공부 한참 할 때는 내가 언제 그래서 지금 영어 잘해서 영어 이렇게 딱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태까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 계단의 끝이 안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뭐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쨌거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 Grammar Inside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편하게 전사 이 자세 연습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funny라는 단어입니다. funny. funny라는 단어가 웃긴이란 뜻도 돼요. 당연히 그런 뜻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funny가 웃긴이란 뜻도 되지만 좀 이상한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좀 이상하고 뭔가 조금 그런 아무튼 제가 아까 this pose might feel a little funn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포즈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한 자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 포즈는 is one of the signature poses of yoga. 요가의 시그니처 아주 가장 많이 알려진 조사 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대화문 통해서 funny의 의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 funny. I could laugh with you all day.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Wait, don't you smell something funny? Please don't tell me you farted.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You're so funny 이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웃긴이란 뜻이죠. You're so funny. 너 너무 너무 웃겨. I could laugh with you all day. 진짜 너랑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럽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한국말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 don't you smell something funny? 이럽니다. 잠깐만. 지금 조금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이럽니다. Don't you smell something funny? 이럽니다. 그랬더니, Please don't tell me you farted. 이럽니다. 야, 너

0: 감기 꼈다고 하지 말아라. Please don't tell me you farted. 전에도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unny의 의미여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보겠습니다.
1: Does she seem a little different from us?
2: Yeah, she's talking funny, isn't she?
1: She has an accent. She's not from here.
2: Oh, that's it. I think her accent is beautiful.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는데요.
1: Does she seem a little different from us?입니다.
0: 그녀가 우리가 당신이 보기에 그녀가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yeah, she's talking funny, isn't she? 이럽니다.
1: 네, she's talking funny.
0: 조금 말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면은 좀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She has an accent.
0: 아, 그렇군요. 억양이 있대요. She has an accent. 액센트가 있다. 혹은 억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 억양이 있는 거였네요.
1: She's not from here.
0: 여기 출신이 아닌가 봐요. 여기에서 산 사람이 아닌가 봐요. She's not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Oh, that's it. 아, 그거였군요.
1: I think her accent is beautiful.
0: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 억양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Guys, we got to Warrior 2. I am so happy I got to do that with you. Next class, we will do a reverse Warrior. Okay, reverse Warrior.
0: 오늘 우리 전사 이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거꾸로 전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funny라는 단어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웃긴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똑같이 이상한 이런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많이 많이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알겠죠?
3: I will see you so soon and I'll miss you,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great to see you as always. We're yeah. no strangers.
0: We're no strangers.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Talking to strangers.
0: Yeah. 방금 we're no strangers라고 했는데요. Stranger 하면은 낯선 사람, 모르는 mm-hmm. 사람을 가리킵니다.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mm-hmm.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l righ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commend meetups to engage with strangers.
0: 네, meetups 하면은 모임을 말합니다. Mm-hmm. 그런 취미와 관련된 모임도 될 수 있겠고 mm-hmm. 친구들 간의 모임도 뭐 meetup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meetup이라고 그냥 말하면 어떤 취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 같은 것을 yeah.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mm-hmm. I recommend meetups to engage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대화 나누고 어울리기 위해서 모임을 추천합니다라는 mm-hmm.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i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Sarina 씨,
0: 나와주세요.
2: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0: 네, 두 가지 benefits하고 downsides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So Serena said,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0: 네, way more benefits than downsides. Mm-hmm. Downside는 단점이고요. Mm-hmm. Upside, 좋은 점.
1: Yeah.
0: 단점, downside인데.
1: Upside.
0: 예, benefits가 이제 upside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mm-hmm. 혜택, 이점을 말합니다. There are way more. More는 더 많은 건데 way more니까 훨씬 더 많은 이점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To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장점들이 mm-hmm. 더 많대요. 무엇보다 than downside. Downside.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It can be true in certain situations, right?
0: Mm-hmm.
1: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good,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Sometimes strangers might seem very unapproachable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but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And you are a nice person, aren't you? You just need to overcome that initial hurdle of hesitation. And some people even say that there are no strangers, but only friends you haven't met yet. So get out there, my friend. Who knows? We might even meet in real life.
1: Meetups are definitely great ways to meet new people mm-hmm. because you share a common interest usually, so it's easier to strike up a conversation.
2: 네.
1: Right?
2: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meetup 하면은 어떤 모임이든 meetup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1: right.
2: 그냥 meetup 다른 설명 없이 말하게 되면 이제 어떤 도시에 가도 그 언어만 통한다면 무슨 무슨 meetup in San Francisco in London 이렇게 쳐서 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거기에 또 참여해 보시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Yeah.
2: All right.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everything she said line by line.
2: Sure.
1: Let's start.
0: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when it comes to striking up a conversation with a total stranger. But sometimes even the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to become more sociable and to meet new people.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I truly recommend meetups.
1: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when it comes to striking up a conversation with a total stranger.
2: 네.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Mm-hmm. 제 생각에 우리는 대부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그래서 striking up a conversation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걸 말해요. 대화를, 말을 걸어서 시작하는 거를 strike up a conversation. Start a conversation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단순하게는 talk to someone인데, strike up a conversation 이 표현 자체는 더 뭐랄까 대화를 노력해서
1: yeah.
2: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1: It's like you're putting in more effort,
2: yeah.
1: right? And there's nothing there, and you're kind of making it happen, right?
2: 예를
1: Maybe
2: 들어서,
1: it's difficult, but you're making it happen.
2: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다가 대화를 하는 거는 strike up a conversation은
1: no.
2: 아니에요. Mm-mm. 그냥 I'm talking to Megan 이건데요.
1: Yeah. We're just talking.
2: 네, 그런데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1: yeah.
2: 뭐 이렇게 혹시 뭐 do you know do you live around here are you a visitor 이렇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 Mm-hmm.
2: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표현이 with a total stranger. Mm-hmm. 완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
1: yeah.
2: 거죠.
1: You've never seen them at the local coffee shop
2: 네.
1: around. You haven't seen them anywhere.
2: 네. 이게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 stranger는 맞아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인데
1: Of course.
2: You've kind of seen that person around the block.
1: Yeah, maybe they're in your class,
2: 네.
1: but you never talked to them.
2: 맞아요.
1: Right?
2: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면 여전히 stranger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은
1: right.
2: total stranger.
1: Mm-hmm.
2: All right.
1: She says next, but sometimes even the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to become more sociable and to meet new people.
2: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sometimes 가끔은 even the shyest introvert 가장 수줍음이 많은 그러니까 정말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도 여기서 잠깐 보면 보통 형용사가 y로 끝나면서
1: mm-hmm.
2: 뒤에 최상급을 바꿀 때는 y가 i로 바뀌고 est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1: Right.
2: 예를 들어 busy가 busiest 할 때
1: yeah.
2: y가 i로 바뀌죠.
1: I.
2: 그런데 shy는 그대로 갑니다.
1: Yeah, you don't do that with shy. You leave the y.
2: 네. 좀 특이한 형태죠.
1: Yeah.
2: 그래서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비밀스런 mm-hmm. 바람이 있어요. To become more
1: sociable. Sociable.
2: 네,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좋아지고 싶은 그런 mm-hmm.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도.
1: Mm-hmm.
2: And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secret wish가 있어요.
1: Mm-hmm. Perfect. And she says next.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I truly recommend meetups.
2: 방금 묘사한 그 감정 있죠?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다.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mm-hmm.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I truly recommend meetups.
1: Mm-hmm.
2: 저는 모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 Hmm.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When I was 19,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being new to the

0: city,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so I attended a language exchange meetup, and before I knew it,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1: When I was 19,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2: 제가 19살 때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Mm-hmm. 혼자서 all by myself. 진짜로 혼자서 yeah. 처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지금 사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영어로 말을 하면서 서울이라고 서울.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해주셔가지고 right. 재밌었는데 영어로 읽을 때는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1: Yes, yeah, so, Seoul.
2: Seoul.
1: Seoul.
2: 네, 그
1: Seoul.
2: 영혼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1: 영혼, right? Seoul.
2: Seoul, S-O-U-L, 영어로 이제 영혼이지만 또 서울이라는 지명이 영어로는 또 Seoul처럼 발음이 됩니다.
1: Sometimes I get them confused and yeah. I'll write Seoul for 영혼. Like the city?
2: Really?
1: I did that once.
2: Okay.
1: Been here too long.
2: Interesting.
1: So next she says, being new to the city,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so I attended a language exchange meetup.
2: Being new to the city, mm-hmm. 그 도시에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즉 처음 가봤기 때문에, mm-hmm.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고, so I attended, 참가했습니다. Mm-hmm. Language exchange meetup, yeah. 언어 교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1: Hmm. All right. That is actually a great way to meet people mm-hmm. in Seoul. Mm-hmm. She says, and before I knew it,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2: And before I knew it, before I know, before I knew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알기 전에 라는 뜻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1: Right, right? It's like yeah. before I knew it, mm-hmm. we use it when something happens quickly that we didn't expect.
2: Mm-hmm. 그렇죠. Yeah. 알아차리기 전에 이런 일이 벌써 발생하고 있는 yeah. 거죠. 그래서 어느새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1: Nice.
2: 멋진 새로운 친구들을 찾게 되었대요.
1: Nice. Let's keep going.
0: Sometimes strangers might seem very unapproachable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but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1: Sometimes strangers might seem very unapproachable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2: 가끔은 strangers, 낯선 사람들은 mm-hmm. might seem, 뭐뭐처럼 보이다, might, 뭐뭐 할 수도 있다, mm-hmm. 보일 수도 있어요. Mm-hmm. Very
1: unapproachable. Unapproachable.
2: 접근하기 어려운, 말 붙이기 어려운. Right.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이인데 괜히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1: Mm-hmm.
2: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1: intentions. Intention.
2: 이거는 이제 뭐 의도, 목적이란 뜻이고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Stranger가 mm-hmm. 있었을 때 내가 말 걸기 어려운 거는 unapproachable.
1: Right.
2: 괜히 뭔가 지금 핸드폰 보고 뭐 확인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데 바쁘게 가는
1: right.
2: 것 같은데 내가
1: 말하는 게 listening to music.
2: 네. They're you know listening to something. They seem busy mm-hmm. and not interested in me. Mm-hmm. 그거고 두 번째 부분은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Mm-hmm.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1: yeah.
2: Why are you talking to m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Yeah. You never know. Like, 그런, what do you want from me?
2: Exactly. 원하는 게 뭔지.
1: Where are you going to invite me to? Just kidding.
2: 그런데.
1: But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2: 그렇지만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Keep in mind. 머릿속에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1: right.
2: 기억해야 됩니다.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Mm-hmm.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mm-hmm. 기억해야 합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you are a nice person, aren't you? You just need to overcome that initial hurdle of hesitation.
1: And you're a nice person, aren't ya?
2: And you are a nice person, aren't you? Aren't uh-huh. ya? Uh-huh.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묻고 있어요. Uh-huh. Aren't you? 라고 발음해도 괜찮고요.
1: Yeah,
2: 그것도 뭐
1: aren't you.
2: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1: no.
2: aren't ya? 라고 구어체에서 좀 더 가볍게,
1: yes,
2: 캐주얼하게
1: aren't ya.
2: 네, 발음 많이 해요.
1: You're a good person, aren't ya?
2: Aren't ya? 네.
1: It's kind of weird, aren't ya?
2: Yeah. 야라고 약간 가짜 뭔가
1: oh, yeah.
2: 놀이하다가 잡았다라고 할 때도 딱
1: gotcha.
2: 걸렸어라고 할 때도 가짜 하는데 got you를 발음을 귀엽게 해주는 형태고요.
1: Yes.
2: 다음으로
1: mm-hmm. You just need to overcome that initial hurdle of hesitation.
2: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you just have to, you just need to, have to, you should mm-hmm. just, you should just mm-hmm. 다 비슷한 표현이죠.
1: Yeah.
2: Overcome, 극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1: Mm-hmm.
2: That initial
1: hurdle, mm-hmm. hurdle of hesitation.

0: 네, 오늘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모임에 나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There are many meetups each month. I can go to practically any city in the world and make friends with total strangers who share my interests and are excited to talk about their startups for hours. As an introvert, I still go to meetups to get a sense of the people in the space. There's something neat about hundreds of random strangers getting together to discuss, learn about, and listen to science.
0: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Alan says,
0: There are many meetups each month. 매달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드업들이 있습니다. I can go to practically any city in the world. Practically 거의 전 세계 어느 도시든 갈 수 있습니다. 가서 make friends with total strangers.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hare my interests.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죠. And are excited to talk about their startups for hours.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고요.
1: Right.
0: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자신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Perfect. The next one is from Anne.
0: As an

0: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mm-hmm. I still go to meetups to get a sense of the people in the mm-hmm. space. 여전히 모임에 나가는데 그 이유는 to get a sense of 하면 어떤지 보려고 mm-hmm. 그런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of the people in the space. 그 공간에 나온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느끼기 mm-hmm. 위해서, 어떤지 보기 위해서 There's something neat. Neat는 단정한 것도 neat지만 멋진 것도 neat거든요.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about hundreds of random strangers getting together. 서로 모르는 무작위의 낯선 사람들 mm-hmm. 수백 명이 모여서 to discuss, learn about, and listen to science. Mm-hmm. 과학에 대해서 의논하고 배우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멋진 면이 있다.
1: So Anne goes to science meetups.
0: Science meetups.
1: Very interesting. There's meetups for everyone, right?
0: Mm-hmm.
1: Great.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a burger bun, 그 버거 빵 하나 있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butter, 버터요. We have cream, 생크림이요. We have sriracha sauce. 이 sriracha sauce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온 세상은 좋아하는 소스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우리 mayonnaise도 있어요. Mayo. We have mayonnaise. And then we have black pepper, 후추, sugar, 설탕, salt, 소금, and dried parsley. 건 파슬리. 1st we slice the onion. 아주 얇게. 왜냐면 버거 번 위에 넣었을 때 얇은 양파 훨씬 더 맛있어요. Our onion is ready to fry. 이제 우리 양파 볶아요. We add in 1 spoon of butter. And we add the onion. 우리 양파도 넣는 거예요. And we fry. We want to get them a little brown. 살짝 갈색 필요해요. Can you hear the onion sizzling? 잘 보고 혹시 색깔이 너무 많이 변했을 때 stop 하세요. Our onions are ready. And now we're going to toast the buns. 이제 우리 버거 번, 이 버거 빵은

0: Take a look. 우리 한번 보자.
1: 어?
0: Can you see? It's toasting.
1: 아, 어.
0: It's done. Now, we're going to make the scrambled egg for our egg burger. 이제 그 egg scramble, 그 달걀 scramble 만들어 볼 거예요. We need two eggs. One. Two. And now we mix them together. 항상 scramble 만들었을 때 믹싱 잘 해야 해요. We always have to mix the eggs well before we scramble them. 이렇게 달걀물 만들어요. It's ready. Now let's make the egg. 우리 egg burger에 달걀 scrambled egg 만들어야 돼요. We add 2 spoons of butter and we let the butter melt. It's all melted. And now we add the egg. 우리 달걀물 넣고요. And we stir. 이거 중불 말고 약불 해야 돼요. 약한 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불 아니면 아주 뜨겁게 요리했을 때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약불 하는 거예요. We need to cook for maybe 5, 6, 7 minutes. 우리 5분, 7분 정도 요리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계속 stirring 해야 돼요. We have to keep stirring. Don't stop. 왜냐하면 그만했을 때 그 밑에 탈 수 있어요. We can burn the bottom of the eggs. It's not nice. And I think it's ready for the cream. 네, 이제 우리 생크림 넣을 거예요. Now we add the cream. And we add a pinch of pepper. A pinch of salt. And some dried parsley. And we stir together. Do you know the word stir? 혹시 stir 그 단어 아세요? S-T-I-R. 한국어는 줬다. We stir the scrambled eggs. 이렇게 stirring 참 중요해요. So now our egg mixture is much thicker. It's starting to really scramble. You can smell butter, cream, egg. 아주 고소한 냄새 나는 거예요. Our scrambled eggs are done. Now we can put them in a bowl. Woohoo! Buttered scrambled eggs. This egg burger is going to be delicious. Burger bun, done. Scrambled egg, done. Onions, done. Ah, but we need sauce. 이제 우리 sriracha mayo sauce 필요합니다. Let's make it. We put in the mayonnaise. 기억나요? 마요 아니요. 영어는 mayo 아니면 mayonnaise. And the sriracha. And the sugar. And a pinch of black pepper. And now we mix. Oh, it smells spicy. 매운 냄새 나요. Okay. Oh, it looks lovely. 오, 진짜 맛있게 보여. I think we're ready to make our egg burger. Now we can put everything together. 이제 우리 egg burger 완성할 수 있어요. So first, we need our bread. 네, 우리 burger bun. And we need our sauce. 우리 sriracha mayo 소스는 이렇게 발라요. We put sauce on the bottom. And we put sauce on the top. Next, let's put the bottom on the plate. Next, onion. 네, 우리 다음은 양파 넣을 거예요. Now we add some fried onion. 우리 볶은 양파 넣을 거예요. And then the egg. 네, 그 다음 scrambled egg 위에 넣을 거예요. Our egg. 마지막은 그 bun. We put the top of the bun on top. There we go. Our egg burger is finished. 우리 egg burger 완성됐습니다.

That sauce, 그 소스 보세요. 맛있겠다. Time to taste. 맛보기. 아, 잠깐만. Should I use a fork? 영국 사람은 버거 먹었을 때 fork 쓰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손으로. delicious. I love it. The eggs are rich and creamy. 특별한 스타는 바로 sriracha mayo. 크리미하고 매콤한 소스요. It is fantastic. We made an egg burger. 우리 egg burger 완성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burger? No. I'll make something different next time. 좀 다르게 다른 레시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에. See you soon. Goodbye.

이렇게 해서 네. Okay. The second word is to stride. To stride. 자, 걷는 게 성큼성큼 걷다. Right? It's like 이렇게 걷는 게 아니야. 샤, 샤. Okay. All right. And the third word is to train. To train. 교육시키다.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자, 오늘 이제 아기 곰이 아직 조그만했죠? He was so small and so sweet. Let's see. I think today in our reading, he's going to get a little bigger. So let's begin reading. Time passed and the cub grew. Now his fur was no longer fine and fluffy. It grew thick and silky. Now when the old woman went out, the bear skipped and skidded behind her or tumbled around her feet. They were happy together. They were a family. The village children loved the bear too. They loved playing and rolling and sliding and tumbling with him. Okay, so, 자, 곰이 조금 더 컸네요. 그리고 가족 같은 곰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 polar bear, 북극곰이 사실, 보기는 되게, 귀엽고 막 뭔가 만지고 싶고 같이 놀고 싶지만, they're very 위험하죠. 네, very dangerous in the wild. 근데 여기서 친구들, 애들이 같이 놀고 있네요. 자, his fur was no longer fine and fluffy. It grew thick and silky. 자, 더 이상, fine, 가늘고, 솜털이 또, fluffy, 솜털 같지가 않았다. Okay. It grew thick and silky. 털이 굵어지고 비단같이 털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곰이 굉장히 장난도 많고 자, he skipped and skidded behind her or tumbled around her feet. 자, 깡충깡충 뛰다, 뭐 미끄러지다 and tumbled around her feet. And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tumble, 자, 굴러떨어지다.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크기는 컸지만 그래도 장난기도 많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거죠. Right? 그리고 친구들 옆에 보면은 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곰하고 같이 놀고 있죠. 얼마나 재밌어요. 위에 타고 막 진짜 재밌겠네요. 저도 이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Alright. So, they were like a family. 가족 같은 곰이었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to read. The bear grew fast. He no longer skipped and skidded. Instead, he moved with strong, steady strides. The people of the village watched the bear as he grew. They saw that his claws had become sharp, that he was strong and powerful. He was too big to play with the children any longer. Before long, the men called, "Little bear, come hunting with us. Help us catch salmon and seal." 네, 이제 성인 곰이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와, 정말 북극곰. 네. 제대로 이렇게 컸네요. All right. 자, 여기에서는 the bear grew fast. He no longer skipped and skidded. Instead, he moved with strong, steady strides. 자, 전 페이지에서는 곰이 막 깡충깡충 뛰고 그러고 굴러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he moved with strong, steady strides. 자, 걷는 게 달라졌어요. 여기 this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Day. 자, to stride라는 거는 성큼성큼 걷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안전하게, 멋있게, strong, right? 다 이렇게 걷는 거야. 예전에는 막 와, 우우 막 이렇게 걷고. 자, and also his claws had become sharp. 제 발톱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이 이제 등치도 커지니까 힘도 세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곰이 사실 막 아이들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쿡 해도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른들이

0: 이 남자분들이 자, bear, little bear, 이름이 little bear이에요. 네, 작은 곰. 근데 사실 지금 다 big bear이 됐죠. 네, 이름이 little bear인데 우리 같이 사냥을 하자. 네, 그래서 help us catch salmon and seal. salmon은 연어고 그리고 seal은 물개예요. 그거를 즐겨 먹었던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서 사냥을 하자. 잡자.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let's continue reading. Spring arrived, and at last, the days were longer and lighter. By then, the bear had been trained well by the hunters. He could catch salmon and seal himself. Soon, the bear was a better hunter than the men. 아유, 우리 곰이, little bear이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spring,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the bear had been trained well by the hunters. 네, this is our last word, our third word, to train, 교육시키다. 이 남자,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곰을 이제 사냥하는 방법을.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는 아주 그냥 더 좋은 사냥꾼이 된 거예요. 당연하죠. polar bear이니까 북극곰이 얼마나 사냥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뭐 이제 salmon 연어 그리고 이제 물개도 혼자 막 열심히 잡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은 저 그림 보이잖아요. 요 남자분이 여기 지키고 있고 알아서 little bear 여기 와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이 연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Alright,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continue the story until next time. So, today, little bear. 자,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재밌게 놀고, 막, 아주 활동적이었는데, 이제 둥치가 크고, and he became strong and powerful. 애들이랑 같이 놀면은 다치니까, 이제 사냥을 하는 건데, very good hunter, right? Polar bears, of course they are. Alright,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story next time, so join me again. See you soon.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Sweet dreams to you.

stomp over ther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실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 바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생각보다 나의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네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도 이제 마무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픽션 책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읽을만하고요. 재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다면 제 강의를 참고해서 함께 읽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부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1: A singer's life.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He writes music,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He appears on television,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Sometimes, Psy travels to do concerts.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0: 싸이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A singer's life, 가수의 삶이 되겠죠. As a singer and rapper. As라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가수 그리고 래퍼로서가 되겠죠. 자격을 나타내죠. 뭐뭐로서, 가수로서, 래퍼로서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Psy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사용하다. 원래 spend는 쓰다, 사용하다가 되겠죠.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sign은 사용합니다. 보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 보내냐면 working on his songs. 그의 노래를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He writes music. 그는 곡을 씁니다. 노래를 쓴다가 되겠죠.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그리고 그는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자, 그는 일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 하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겠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in the music business. 바로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mprove his sound.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미 이분은 가수예요. 노래 전문가시고요. 그런데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일을 한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좀 더 낫게 만들겠죠. 좀 더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improve라는 것은 개선하다, 뭔가를 향상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이 나머지 글의 문맥을, 내용을 쭉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거의 맞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단어를 추측하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가 되네요. 그들은 종종 일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어디에서? In recording studios,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where albums are made라고 되어 있는, 그런데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무엇을 하냐면 albums are made, 앨범이 만들어지는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많이 헷갈려 할 그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here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where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관계부사라는 것입니다. 관계부사, 넌 누구냐?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을 보기 전에 관계 부사라는 거 한번 느낌, 이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게 무엇이죠? 저와 여기 있는 감독님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 리모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 사물이나 대상이 두 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영어에서 관계라는 것은 바로 더해준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뛰었다, 나는 줄넘기를 했다. 어디에서? 공원에서. 근데 공원에서를 안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줄넘기를 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원에서라는 것은 부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문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the park. 이것은 공원입니다. 자, 여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입니다. I often jog in the park. 나는 종종 이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관계 부사를 여기에서 쓰려고 합니다. 관계 부사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을 더할 때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관계라는 것이 더한다. 두 개를 연결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사란 무엇이냐면, 자, 이 뒤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I often jog. 나는 종종 조깅을 한다.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조깅을 하는지도 좀 말해볼까? 라고 해서 in the park를 덧붙인 것이죠. 여기 있는 이 in the park를 지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장의 어법상, 문법상 없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in the park. 그래서 이 in the park 같은 것이 바로 부사 역할을 한다. 덧붙여진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문장을 더하는데 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활용해서 두 개를 덧붙이는 그런 단어를 만든 게 바로 관계 부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두 문장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하려면은 불필요한 걸 지워야 되겠죠. 불필요한 것은 이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 This is the park. The park가 보이고요. I often jog in the park. The park가 보이네요. 앞에 한번 park 나왔잖아. 이 뒤에 있는 park를 지워볼까?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아이디어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단어를 삭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which로 바꿀 수가 있죠. which는 바로 관계 대명사에서 왔습니다. 관계 대명사, 지금 이 park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사물. 그러면 사물이고 또한 여기 있는 in, 여기 있는 이 전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또 나오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예전에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두세 번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래서 which로 바뀌게 됩니다. 아, the park가 바로 사물이고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who나 whom을 썼겠죠. 그런데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 있는 which를 쓰는데 아직까지 이두 문장은 저기 있는 this is the park와 I often jog in which라는 것은 연결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올바른 형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This is the park와 I often jog in which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제 방금 여기에서 바꾼 이 which를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 그 지점. 바로 park, 바로 다음 이두 문장 사이 그 마침표가 있는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부터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This is a park which I often jog in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which니까 이렇게 이동했고요. 자,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in the park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도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래서 이 in은 바로 뒤에 있는 그 명사와 친하다라는 거죠. 끈끈해요.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도 원래는 끈끈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 좀 붙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여기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in도 which 앞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This is a park in which I often jog. 이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옳은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in which를 이제 관계 부사로 바꿔봅니다. 아직까지 관계 부사는 안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er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n which를 where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최종적으로 this is a park where I often jog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
공통된 두 단어를 찾아주고 거기에 맞게 who, which 같은 걸로 바꿔주고요. 사물이니까요. 장소니까 사물일

0: 바뀌었겠죠. 위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in은 제일 끝에 써도 되고, 제일 여기 있는 위치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 which가 합쳐지면 where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다. 혹은, 아, 나 중학교 때 나중에 내신 시험에 좀 걱정이 돼. 중학교 때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거기에서 제가 많이 틀리는 부분, 그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a park where I often jog in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문장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여기에 분명히 where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in which가 합쳐져서 where이 된 겁니다. 그런데 in which가 합쳐져서 where이 됐는데 in이 여전히 여기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in이 있으면 뭔가 자연스러운데? 이러면서 이 문장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where 안에 in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 그 다음은요. This is a park which I often jog. 너무나 맞아 보이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원래 표현이 in the park였죠. 그래서 이 여기에 in the park에 있는 in which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이 문장 제일 끝에 있거나 혹은 which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in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문장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알면은 아래에 있는 두 문장도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아, 이제 이 where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겠죠? 바로 in recording studio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albums are made in the recording studios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in which로 바뀌어서 그게 where로 바뀌어서 이두 문장을 더하고 있는 저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singer's life.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He writes music,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0: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To promote them. 그것들을 promote이라고 하면 바로 홍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도 알리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He appears on television. 그는 appears. appear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TV에 나타납니다. 텔레비전에 나타나다, 출연하다가 조금 더이 문장과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에 출연합니다.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그리고 그는 팬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합니다. 공연한다가 되겠죠. 라이브 공연을 하다가 되겠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Sai travels to do concerts. Sai는 여행을 합니다. To do concerts.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In 2012 and 2013, Sai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2012년과 2013년에 Sai는 공연했습니다. 어디에서 공연했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He appears on television.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Sometimes Psy travels to do concerts.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Improve.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Promote.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Appear. He appears on television. Perform.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했을 그럴 표현입니다. 바로 텔레라는 것입니다. 텔레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뭔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텔레라는 것만으로 쓰이진 않고 이 단어가 어딘가에 붙어서 쓰이거든요. 딱 생각나는 게 텔레비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들을 보면요. 텔레비전, 텔레폰이라고 있네요. 자, 일단 텔레. 텔레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비전이라는 것은 시야를 의미합니다. 뭔가 보는 것을 의미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저는 이 일산에 있는 EBS 방송 촬영장에서 지금 이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산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전국에서 다 자기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죠. 과거에는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지금도 우리 가정에 다 한 대씩은 있는 집이 많죠. 자,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는 일산에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광주나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V가 텔레비전이 왜 텔레비전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 텔레폰입니다. 이것도 유사하죠. 텔레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폰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를 의미합니다. 소리, 우리가 듣는 건요. 그러면 우리 소리, 뭔가 여기에서, 저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혹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분과 통화를, 소리를 주고받고 싶어요. 떨어져 있는데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텔레폰, 전화기가 되겠죠. 지금은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가정마다 전화기가 없지만 이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유선으로 우리 전화기라는 게 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텔레폰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다. 그래서 텔레폰이 전화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안다면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쉬워지고요. 조금 더 암기하는데 쉬워지고 기억도 오래 남게 되겠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랜덤한 영어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오.
0: 자, 제목이 저번에 우리 MBTI 관련돼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죠.
0: 네.
1: 그 P를 개수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절대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P였는데
1: 너무 동질감 느꼈었어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또 P쪽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자, 그래서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2를 한번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내가 맞춰봤으니까 너, 이제 너의
1: 자,
0: 차례다.
1: 요즘에는 이 MBTI로
0: 네.
1: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한 이걸로 한 30분 토크 가능해요.
0: 충분히 될것
1: 네,
0: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1: 맞아요.
0: 주제 삼으면 진짜 좋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No.
0: 자, 보통 MBTI 하면 어느 정도
1: 네.
0: 좀 정해진 답이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리고 딱 사람의 그런 어떤 특정 행동만 봐도, 아, 이구나, 아이구나.
0: 보여요.
1: 이런 게딱 느껴지니까.
0: 그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영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그럼 MBTI를 영어로 한번 맞춰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0: I didn't understand, sorry.
1: 아, yes, English.
0: Yes, please.
1: Okay. 그 guess what?
0: Guess what?
1: My MBTI.
0: Oh,
1: Guess.
0: guess your MBTI. I bet you're a textbook J.
1: Textbook?
0: Yeah, I bet you're a textbook J.
1: J.
0: Textbook J, yeah.
1: Textbook J.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Go anyway?
0: You never go anywhere
1: Hmm?
0: without a plan. You need a
1: Without
0: plan all the time. So
1: so
0: textbook
1: J.
0: J, yeah, real J, yeah.
1: J.
0: J, yeah.
1: 맞아. 그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0: You don't think so? No, no.
1: 반박을 못 하겠다. 그 J right.
0: Oh,
1: Yeah, you're right. 잘
0: I knew it.
1: 맞추네.
0: I knew it.
1: Okay.
0: Yeah,
1: 잘 맞추네.
0: textbook J.